0: 안녕하세요, 손현재입니다. 매트리스 한번 사려면 사실 좀 부담되잖아요. 그래서 저는 베스트슬립에서 숙면을 구독 중이에요.
1: 월 3만원대에 누리는 5성급 호텔 침대의 편안함, 베스트슬립 렌탈케어.
0: 여러분도 이제 최고의 수면을 구독하세요. 베스트슬립.
2: 요즘 카페 트렌드 알고 싶다면 카베페 주문. 카페 창업 예정이라면 카베페 주문. 달콤함이 비즈니스가 되는 곳, 2016 카페인 베이커리 페어. 6월 4일부터 7일까지 킨텍스에서 만나요. 동시개최 마이프차 창업 박람회.
3: 어? 김연아씨 어디로 모실까요?
4: 든든한 내일로요.
3: 네?
4: KB국민은행 IRP로요. 다양한 금융상품으로 수익률부터 안정성까지 더 기대되니까.
3: 제대로 가시네요.
4: 같은 연금 다른 내일. KB국민은행 퇴직연금 IRP.
5: 원금 손실 유의, 투자 전 상품 설명서 및 약관 필독. 아니,

5월 17일 일요일 주현미의 Love Letter 첫 곡으로 최성수의 그대에게 무슨 말을 할까 였습니다. 오늘 한낮엔 서울이요 30도까지 올라간다는 예보가 있어요. 이제 여름이 바로 코앞까지 다가온 느낌입니다. 봄이 지나가 버리기 전에 아름다운 봄 풍경 차곡차곡 마음에 모아두면서 오늘도 눈부신 휴일 지내시면 좋겠어요. 윤정아님께서요. 우리 어머님이 기타를 배우신다며 기타를 사셨더라고요. 몇 달 전에 사셨다기에 기타 연주 좀 해달라고 했더니 도레미파솔라시도 이게 끝입니다. 도대체 왜 사셨을까요? 어려워서 진도가 안 나간다고 하시네요. 그래서 눈여겨보다가 나중에 안 치시면 제가 가져오려고요. 아, 윤정아님. 그래도 어머니 도레미파솔라시도 이게 지금 정확하게 짚어서 음을 내시는 거잖아요. 그거 손 네. 하는 거 동작 쉽지 않아요. 아니, 어머니께서 열심히 하시라고 응원해 드려야 되는데 포기하시기 기다리시는 거예요? 연정아님. 어떤 쪽이든 응원해 드릴게요. 어머니도 응원해 드리고 정아님도 응원해 드리고. 기타가 하나인 게 문제네요. 천연 목재 지압기 세트 선물로 드릴게요. 이성호님, 성진우의 포기하지 마 정해 주셨어요. 8042님, 이광조의 즐거운 인생 신청곡 주셨고요. 이어드릴게요.

주현미의 러브레터입니다. 김현정님께서요. 현미언니 결혼 안 한다던 여동생이 뒤늦게 좋은 사람 만나서 오늘 아버지께 인사드리러 추모공원 가는 길인데 항상 봄날같이 예쁘게 잘 살길 바라며 옆에서 라디오 듣고 있는 동생의 결혼을 현미언니도 축하해주세요. 그리고 하트를 뿅뿅뿅뿅 보내주셨는데 네 그래요. 아유 좋은 사람 만나서 이제 결혼하신다니 추모공원에 계신 아버님께서도 많이 좋아하실 거예요. 저도 축하 많이 많이 드립니다. 김연정님 채소 유산균 선물로 드릴게요. 오늘 잘 다녀오세요. 한복희님께서는요. 현미씨 친구 하나가 자꾸 거슬리네요. 옛날엔 안 그랬는데 요즘 들어 부쩍 자식 자랑이 심해도 너무 심해요. 음흠. 옛날엔 남편 흉만 보던 친구였는데 요즘엔 딸 자랑, 사위 자랑, 거기다 아들 자랑, 며느리 자랑을 하더니 이제는 고3짜리 손주 자랑까지 하네요. 심해도 너무 심해서 만나기가 싫어져요. 순호가 그만 자랑해. 이게 이분이요. 순옥님 저기 한복희님 친구분 순옥님 조금만 이 좀 사랑해 주세요. 왜 자기 주변 사람들을 막 자랑하는 건 자기 자신에 대한 그런 자신감 이런 게 떨어져서 그럴 수도 있을 것 같거든요. 그래서 자기 자식 자랑, 손주 자랑, 남편 자랑으로 자기 그 가치를 높이는 거잖아요. 그래서 만약에 정말 친한 친구라면 오히려 한복희님이 순호가 난 네가 더 자랑스러워 이렇게 한마디 한번 해보시고 그래도 자랑하면 그때는 네 나도 만나기 싫어 그냥 그러세요. 에이그 이 친구라는 게 참 아휴 사람도 변해요. 옛날엔 안 그랬는데 참 마음이 허한 거죠 그분이. 한복희 씨 화이팅. 참기름 들기름 세트 선물로 드릴게요. 최동진님 딕패밀리의 흰구름 먹구름. 아, 이 노래 좋아요. 청해 주셨어요. 오랜만에 들어요. 감사합니다. 강태수님 7992님께서는 해바라기에 행복을 주는 사람 청해 주셨어요. 이어드려요.

마음에 스며드는 느낌 한 스푼. 오늘은 나태주 시인의 먼 길입니다. 함께 가자, 먼 길. 너와 함께라면 멀어도 가깝고 아름답지 않아도 아름다운 길. 나도 그 길 위에서 나무가 되고 너를 위해 착한 바람이 되고 싶다.

주현미의 러브레터, 지금 들으신 곡은 김광석의 바람이 불어오는 곳이었습니다. 오늘 느낌 한 스푼에서는요, 나태주 시인의 먼 길 함께 만났는데요. 먼 길을 가장 빨리 가는 방법은 좋은 친구와 함께 가는 거라고 하죠.

인생길도 마찬가지여서요. 좋은 사람과 함께 지내는 하루하루는 힘들고 험한 길도 거뜬하게 걸어갈 수 있게 해주고 볼품없는 길도 근사하게 만들어줍니다. 서로에게 나무 그늘이 되어주고 또 착한 바람이 되어주면서 두 손 꼭 잡고 앞으로의 남은 길도 우리 사뿐사뿐 함께 걸어가면 좋겠어요. 윤혜경님, 양수경의 이별의 끝은 어디인가요? 신청곡 주셨습니다. 신영철님께서는 김원중의 바위섬 청해 주셨고요. 같이 들어요.

주현미의 러브레터입니다. 하영자님께서요. 미혼인 둘째 딸이 직장을 잠시 쉬는 중이라서 전업 자녀가 된 지 2주일째입니다. 집안일도 도와주고 제 운전기사도 되어주니 요즘 너무 편해서 좋아요. 그래도 딸아, 전업 자녀도 좋지만 빨리 취업하는 게 엄마는 더 좋단다. 우리 딸 화이팅! 전업 자녀, 저 이 말 처음 들어요. 전업 자녀, 아니 발음도 잘 안 돼요. 전업 자녀요? 하영자님 아주 이런 신조어도 만들어내시고 엄마이신 하영자님이 엄청 멋질 것 같아요. 그나저나 전업 자녀 두 분. 근데 엄마를 이렇게 도와주네요. 그죠? 그래도 쉰다고 집에서 마냥 쉬지 않고 운전도 해주고 가사일도 도와주고. 에휴, 이 나날들이 아주 참 따뜻하고 행복할 것 같아요. 하영자님 소원대로 빨리 취업하시길 바랍니다. 때 장갑과 비누 세트 선물로 드릴게요. 전업 자녀. 네. 이규형님께서는요. 주현미님 라디오에서 이렇게 장르에 상관없이 좋은 곡들이 나오면 저는 음원 사이트에서 그 노래들을 찾아서 플레이리스트에 담습니다. 그런 후 남산이나 후암동 쪽 주로 걷는 코스를 걸을 때마다 하루 종일 듣습니다. 와우, 이규형님. 어허, 우리 가요에 대한 그런 애정이 있으시네요. 좋아하는 노래, 이거 참 부지런해야 되는데 일부러 사이트에서 다운을 받아서 플레이리스트에 담아서 쫙 오호, 감사합니다. 선곡은 사실 주현미의 러브레터죠. 이 주현미의 러브레터가 선곡 맛집입니다. 아이, 저 또 신났잖아요. 산에 다니신다고요? 모기 진드기 기피제 세트 선물로 드릴게요. 4623님, 정수라의 난 너에게 신청해 주셨어요. 임재호님, 한동준의 너를 사랑해 청해 주셨습니다. 이어드려요.

0: 제약을 찾아 항해하는 글로벌 제약회사.
1: 뭐야 뭐야, 요즘 피부 비결 뭐야?
2: 세수하고 한 장 쓱 닦고 착, 간편하게 한 장 쓱 닦고 착, 하루 5분 쉽게 쓱 닦고 착.
3: 붙이는 메디힐 토너 패드 200ml 대용량으로 피부 고민

주현미의 러브레터 일요일 아침 함께하고 계세요. 1부 마칠 시간입니다. 1부 끝곡으로 전영록의 사랑은 연필로 쓰세요. 함께 들어요. 잠시 후 2부에서 다시 만나요.

안녕하세요. 기업 운영에 도움이 되는 좋은 소식을 알려드립니다. 정부에서 고령자 친화기업 설립을 지원하는데요. 60세 이상 고령자를 다수 채용하는 기업에 최대 3억 원까지. 지속 성장하는 기업 운영에 중요한 마중물이 되겠죠. 2026년 1월부터 6월까지 고령자 친화기업 사업에 참여할 기업을 모집합니다. 문의 1833-7128. 자세한 내용은 한국노인인력개발원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세요. 이 캠페인은 보건복지부와 함께합니다.

57분 교통정보입니다. 교통량은 조금씩 증가하고 있는데요. 고속도로의 소통 대체로 원활합니다. 다만 사고 때문에 정체가 심해진 수도권 제일 순환 고속도로입니다. 일산에서 판교 쪽이고요. 소래터널 부근에서 버스 관련 사고를 처리하고 있습니다. 1차로와 2차로가 막혀 있습니다. 뒤쪽 정체가 점점 더 심해지고 있는데 송내 부근부터 많이 밀리고 있습니다. 경부고속도로는 서울 시구간에 차가 많아졌고요. 반포를 중심으로 양방향 속도가 떨어지고 있습니다. 부산 쪽은 잠원 나들목 부근부터 서울 방향 양재 나들목 부근부터 정체 이어지고 있습니다. 서울은 도심 우정국로가 연등의 행사로 전면 통제되고 있으니까요. 다른 길을 이용해 주셔야겠습니다. 간선도로 올림픽대로 하남 쪽이고요. 지금 노량진에서 반포대교 쪽으로는 작업 지체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57분 교통정보 이현입니다.

0: 아침형 인간이 되는 방법 뭐가 있을까? 아! AI한테 물어봐야겠다. 아침형 인간이 되는 방법을 알려줘.
1: 아침형 인간이 되고 싶다면 일찍 일어나는 이유를 만들면 좋아. 그게 습관이 되면 너는 아침형 인간이 될 수 있을 거야.
0: 상큼하게 밝게 기분 좋게 여러분의 모닝 루틴이 되어드릴게요. 매일 아침 5시 KBS 쿨 FM 허유원의 상쾌한 아침. 우리 꼭 만나요.
2: 안녕하세요. 셰프 에드워드리입니다. 빨리빨리. 한국 사람들은 이 말을 입에 달고 살더군요. 하지만 바쁜 걸음을 멈추는 모습에 놀랐습니다.
3: 제가 들어드릴게요.
4: 여기 앉으세요.
2: May I help you? 모르는 사람끼리 서로 존중하고 배려하는 모습을 보며 이게 대한민국이구나 생각했습니다. 가장 빠른 나라 대한민국에는 가장 따뜻한 멈춤이 있습니다. 공익광고협의회.
5: 사랑하기 때문에
6: KBS.
0: 잠시 후 10시에는 주현미의 러브레터가 이어집니다. KBS 해피 FM 제2라디오입니다.

일요일 주현미의 러블리 더 2부 첫 곡으로 더 비치 보이스의 코코모 함께 들었습니다. 일요일 2부는요. 다시 들으면 더 반가운 우리가 좋아하고 많이 들었던 추억의 팝송과 함께합니다. 노래 제목이나 가수를 몰라도 들으면 다 알 수 있는 팝의 명곡들 오늘도 즐겁게 감상해 주시고요. 그럼 러브레터에서 드리는 선물 소개해 드릴게요. 자연을 담은 진한 맛 전주 한옥효에서 참기름과 들기름 잠이 바뀌면 달라지는 아침 나무숨에서 수면건강식품 NS100 국민 대표 잔치 음식 참솔식품에서 도라지 홍어회 무침 편안한 습관 데일리 큐어에서 관절 뼈 건강 철갑 상어 콘드로이친 건방이 하늘을 찌르는 건하찌에서 한우 우족탕과 도가니탕 명란계의 명품 김태환 명란젓에서 고급 명란젓 성공을 도와주는 구두 바이네르에서 구두 교환권 욕실 문화를 선도하는 때르미오에서 때술술 때장갑과 비누 매일 품질검사 금성ENC에서 블루웨일 에드블루 문경 약돌 흑염소 농장 MG팜에서 스틱형 진액 원용덕 의성 흑마늘 영농 조합 법인에서 흑마늘 진액 급발진 잡는 지넷에서 한문철 블랙박스를 드립니다. 쇼리실라!

0: 무리한 테라피 김소영 해밀레.
1: 어, 김연아 씨 어디로 모실까요?
2: 든든한 네일로요.
1: 네?
2: KB국민은행 IRP로요. 다양한 금융상품으로 수익률부터 안정성까지 더 기대되니까.
1: 제대로 가시네요.
2: 같은 연금 다른 내일. KB국민은행 퇴직연금 IRP.
1: 원금 손실 유의, 투자 전 상품 설명서 및 약관 필독.

주현미의 Love Letter. 지금 들으신 노래 맨 먼저 Dan Hill의 Sometimes When We Touch, 이어서 브라이언 맥나잇의 Back at One, 그리고 방금 들으신 네, 노래는 Johnny의 Faithfully 였습니다. 8613님 사연인데요. 현미님, 남편이 며칠 전부터 발이 아프다더니 병원에서 검사해보니 통풍이라네요. 너무 생소해서 찾아보니 가려야 하는 음식이 너무 많더라고요. 게다가 하필이면 고기 사랑 남편이 고기를 먹지 못한다는 얘기를 듣고 좌절감에 빠져버렸습니다. 이참에 남편이랑 같이 다이어트 좀 해야겠어요. 내가 잘 챙겨줄게. 남의 편 힘내. 8613님. 왜 꼭 굳이 뒤에다 남의 편이라고 하셨을까요? 아, 통풍. 바람만 스쳐도 아프다는 그 통풍이시군요. 뭐 식단 조절이 우선이죠. 약 잘 챙겨 드시고 조금 시간이 걸리더라도 네, 관리하시고 하시면 좋아질 거예요. 저도 응원해 드릴게요. 8613님 흑염소 스티커 진액 선물로 드리겠습니다. 폴 앵카의 I don't like to sleep alone. 이거 제 중학교 때 영어 막 배워가지고 그때 엄청 네 가사 적어놓고 외우고 그랬는데 같이 듣고요. 이어서 베리 화이트의 You are the first, the last, my everything 이어드리고 그리고 빌 메들리와 제니퍼 원스의 The time of my

주현미의 러브레터입니다. 일요일 2부에서는요, 이렇게 우리에게 편안하고 익숙해서 편안한 팝송들 함께하고 있습니다. 김송설님 사연 주셨어요. 현미님, 저는 작사가가 되는 게 꿈이거든요. 오, 그런데 소질이 없는 것 같아요. 오호, 이별이라고 생각하면 그래도 머리를 쥐어 짜서라도 뭐가 나와야 글을 쓰는데 아무 생각이 안 나요. 이거 소질 없는 거 맞죠? 그래도 우선 공부를 좀 더 해볼 생각이긴 합니다. 화이팅! 아니 근데 작사가가 꿈이에요? 아 이거 정말 저 어떻게 설명해야 될지 모르겠는데요. 이별이라고 생각하면 머리를 쥐어 짜도 생각이 안 난다. 김송설님 그냥 혼자서 꿈꾸시고 혼자서 이렇게 실천을 이렇게 이루려고 하시는 건가요? 아니면 이 무슨 살짝 공부를 하셔도 되고 그런데 제가 적나라하게 말씀드릴까요? 소질이 없는 거 맞을 것 같아요. 그런데 꼭 이렇게 좀 이별 이러면 좀 약간 그 감정이 어둡고 그러니까 어쩜 김송설님은 밝은 내용의 가사를 생각하시는 게 저는 좀 적성에 맞지 않을까 싶어요. 왜냐하면 딱 보내주신 사연을 봐도 성향이 이별 뭐 이런 거 슬픔 이런 쪽 정서는 아니신 것 같아서 김송설님 소질이 없어도 노력하면 할 수 있습니다. 어쨌건 받아들이시고 네 다시 도전. 오케이 화이팅. 참기름 들기름 세트 선물로 드릴게요. 아유 그래도 나중에 김송설님 작사가 김송설 해가지고 멋진 곡이 또 발표되면 그때 와서 저에게 따지세요. 아이 그래도 응원해드려요. 노래 듣죠. 디원 워윅과 프렌즈의 That's What Friends Are For 준비했고요. 이어서 브라이언 아담스, 로드 스튜어트 그리고 스팅이 함께 부른 All For Love. 오, 네. 들려드리고요. 이어서 위트니 휴스턴의 One Moment in Time 이어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베스트 슬립 대표 서준호입니다. 5성급 호텔 침대의 편안함, 매일 누리고 싶지 않으세요? 이제 부담 없이 월 3만원대의 베스트 슬립 Z 시리즈를 만나실 수 있습니다. 베스트 슬립 렌탈 케어 서비스, 지금 바로 최고의 수면을 구독하세요. 베스트 슬립.

0: 아니고
1: 입학 지원에서 스마트한 강의까지 모바일로 언제 어디서나
0: 서울사이버대학교.
2: 내 집에 딱 맞춘 가구?
3: 숨은 한 평도 찾아준대.
2: 예산도 맞춰서?
3: 맞춤 가구에 대한 고민 오톤도가 답을 드릴게요. 키친, 붙박이장부터 학생방까지 3D로 실제처럼 그려보고 주문하세요. 맞춤 가구의 시작.
2: 홈페이지에서 무료 디자인을 신청해보세요.
4: 5월 17일 일요일 주현미의 러브레터에서 준비한 오늘의 마지막 곡은 아이크와 티나 터너가 함께 부른 Proud Mary입니다. 오늘도 여기저기 나들이 하시는 분들 많으실 텐데요. 많이 덥다고 하니까 쉬엄쉬엄 다니시고요. 즐거운 휴일 보내시고 좋은 에너지도 듬뿍 받으세요. 지금까지 러브레터 주현미였습니다.

57분 교통정보입니다. 고속도로의 소통 대체로 원활한데요. 사고로 정체되는 곳들이 있습니다. 호남고속도로 천안 쪽으로는 동광주 부근입니다. 승용차 관련 사고를 처리하고 있고요. 1km 구간 정체입니다. 당진 대전고속도로 대전 쪽으로 남세종 부근에도 사고 있으니까요. 주의해서 이동을 하시기 바랍니다. 부근에서 속도 떨어지고 있습니다. 수도권 제1 순환고속도로 판교 쪽으로는 소래터널 부근에서 사고 있었습니다. 처리는 조금 전에 됐는데요. 중동 부근부터 여파를 받고 있습니다. 서울시내

간선도로 작업하는 곳이 꽤 많습니다. 올림픽대로 하남 쪽으로는 작업으로 막히던 구간에서 사고도 발생했는데요. 한강대교를 지나섭니다. 승용차 관련 추돌 사고를 4차로에서 하고 있고요. 노량진 부근에서 반포대교 쪽으로 정체 이어지고 있습니다. 57분 교통정보 이현입니다.

0: 우리의 아침 하실래요? 우리의 아침 하고 가야지. 여유롭거나 바쁘거나 매일 오전 7시엔 우리의 아침 조경합니다.
1: 산불의 중심 불기둥 높이는 2, 30m, 중심부 온도는 1200도, 주변 연기만도 600도에 이릅니다. 산불 발견 시에는 제일 먼저 119에 신고합니다. 산불은 초기에 진압해야 합니다. 외투 등으로 두드리거나 덮어서 재빨리 끕니다. 산불은 산악형 산림에서 평지보다 8배 정도 빠르게 퍼지며 위를 향해 올라갑니다. 이때 바람을 등지고 피하면 매우 위험하므로 바람을 등지고 90도 방향, 그리고 산 아래쪽으로 대피해야 합니다. 대피할 때는 반드시 이웃집에 먼저 산불을 알려주며 집의 창문과 출입문을 완전히 닫고 집과 주위에 물을 뿌린 후 가스통 등 인화물질을 제거합니다. 위급 시에는 낙엽 등 연료물질을 제거하고 노출 부위를 차단한 후 지면에 엎드립니다. 산불 피해 예방, KBS 라디오가 함께합니다.
2: KBS 해피 FM 제2라디오입니다.

웰컴 웰컴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DJ G-Park 박명수입니다. 4906님이 주셨는데요. 아들 독일인 친구가 놀러 왔어요. Would you like something to drink? 했더니 대화가 되네요. 명수홍 덕분입니다. 예, 제 덕분이라고 하시니까 예, 감사한데 제가 좀 더 알려드리면 중간중간에 야야야 리얼리? 오 야야야 요 정도 추임새 넣어주시면 유학파로 오해 가능합니다. 써먹어보시기 바라고요. 집으로 놀러 왔을 때는 make yourself at home 하시면 돼요. 예, make yourself at home. 아, 자, 살다. 제가 영어를 다 가르치네요. 예. 자, 박명수의 라디오쇼 일요일 순서 힘차게 출발합니다. 아이유의 노래입니다. 블루밍.

0: 박명수의 라디오 쇼 5월 17일 일요일입니다. 여러분들, 예. 아, 앞에서 이제 Would you like something to drink? 아, 제가 이제 방송에서 재밌으라고 하는 건데, 예, 그게 이제 갑자기 당황스러우니까 누가 놀러 오면은 뭔가 얘기는 꺼내야 될 거 아니에요? 뭐, how are you? 뭐, 그러면 당연히 Would you like something to drink 물어보는 거 아니에요? 뭐, 음료 좀 줄까요? 그거 당연히 물어보는 거니까, 예, 그런 걸로 이제 해가지고, 예, 아이스 아메리카노 이렇게 해도 얘기해서 한마디 툭툭 던지면서 하면은 좋죠. 예, 아, 상대방을 배려한 거니까, 예, 굉장히 좋은 그런 문장인 것 같습니다. 제가 잘하고 다녔죠? 예. 자, 일요일에는요, 11시 내 고향 준비되어 있습니다. 전국 방방곡곡, 아, 내 고향에 계신 애청자분들과 1대1로 전화통화하는 날이거든요. 오늘도 여러분들의 최신 고난 들어보고 푸짐한 선물 한번 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공식 설문이 있는데 오늘은 세계 고혈압의 날이죠. 그래서 예, 고혈압, 혈압이 확 오릅니다. 최근에 나를 혈압 확 오르게 한 사람 누구인지, 열받게 한 사람 누구인지를 한번 공식 설문으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광고 듣고 11시 내 고향 시작해볼게요.
1: 뭐야 뭐야, 요즘 피부 비결 뭐야?
2: 세수하고 한 장 쓱닦고차, 간편하게 한 장 쓱닦고차, 하루 5분 쉽게 쓱닦고차.
3: 붙이는 메디힐 토너 패드 200ml 대용량으로 피부 고민 해결. 올리브영 어워즈 1등 토너 패드 쓱닦고차.

0: GTX-A가 곧 출발합니다. 우미린으로 탑승하시기 바랍니다.
1: 예정된 GTX-A로 서울은 빠르게, 예정된 초교는 단지 앞에.
2: 퍼스트 창릉 신도시, 패스트 GTX-A, 퍼펙트 우미린.
1: 고향 창릉 우미린 그래니티, 5월 14일 오픈, 031-632-5488, 우미건설 컨소시엄.
3: 어? 김현아씨, 어디로 모실까요?
2: 든든한 내일로요.
3: 네?
2: KB국민은행 IRP로요. 다양한 금융상품으로 수익률부터 안정성까지 더 기대되니까.
3: 제대로 가시네요.
2: 같은 연금, 다른 내일. KB국민은행 퇴직연금 IRP.
4: 원금 손실 유의, 투자 전 상품 설명서 및 약관 필독.
5: 못 받은 건 받기 힘드시죠?
6: 답답하고 힘든 채권 회수. SM 신용정보라면 해결할 수 있습니다. 채권 추심에서 신용조사까지. SM 신용정보가 고객을 위해 애쓰겠습니다.
5: SM 신용정보 1600-9300 1600-9300. 아니, 뭔가.

0: 박명수의 라디오 쇼 출발!
1: 대한민국 팔도에 흩어져 있는 라디오쇼 패밀리들을 찾아 떠나는 시간입니다. 청취자와 함께하는 1대1 비대면 터크쇼 11시 내 고향 성자님이 주셨어요. 예, 고등학생 딸이 쌍꺼풀 수술을 시켜주면 공부 열심히 하겠다는데 해줄까요 말까요? 아, 제가 이제 고등학교 2학년 때 제가 쌍꺼풀 했거든요. 예, 그때 좀 공부를 했습니다. 예, 아니 근데 초창기에 13등까지 했었는데 쌍꺼풀 수술하고 까불고 예, 놀러 다니다가 이 지경 됐거든요. 예, 잘 된 거예요. 잘 되기는 저는 이 지경이 잘 된 건데 아, 공부를 잘할 친구들은 쌍꺼풀 수술과 상관없이 잘합니다. 예. 쌍꺼풀 수술을 했다고 해서 기억력이 좋아지고 몰랐던 수학 공식을 외우고 아, 문제를 푸는 건 아니기 때문에 쌍꺼풀과 어떤 성적은 다르다.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자신감을 얻는 데는 도움이 될 거예요. 예. 이 점 참고하시기 바라고요. 자, 아무튼 여러분들 예, 문자번호 샵8910 장문 100원 단문 50원 이쪽으로 언제든지 전화 상담 예, 1대1 전화 토크 가능하니까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자, 첫 번째로 연결할 분은 제가 참 아끼고 애정하는 M본부 직속 후배입니다. 특채 코미디언 출신이죠. 김미려 씨. 예, 너무 잘 살고 있는데 전화 연결되어 있어요. 여보세요. 김미려 씨.
2: 네, 여보세요. 어, 안녕하세요. 박명수 라디오 쇼로 운전해. 김미려입니다.
1: 미려 씨.
2: 네.
1: 미려야.
2: 네.
1: 잘 있었어?
2: 아, 그럼요. 선배님.
1: 너무
2: 어떻게 저한테 이렇게 전화해 주셨어요?
1: 아니, 너무 고마워. 이렇게 또 이렇게 전화 연결도 해주고. 바쁠 텐데.
2: 아, 아닙니다. 이것 때문에 다 빼놨어요.
1: 이것 때문에?
2: 네. 어,
1: 뻥도 잘 친다, 그지, 너? 뻥도 잘하시네. 아니 근데
2: 네.
1: 제가 저 라디오쇼에 이런 말을 한 적이 있습니다. 김미려는 노래, 연기, 살림까지 다 잘한다.
2: 아이고 세상에.
1: 이런 말씀을 드린 적이 있는데
2: 예.
1: 그 김미려 씨도 부캐가 있더만요 보니까.
2: 부캐요?
1: 예. 락그 박규가 뭐예요?
2: 아, 그 박완규 오라버니를 예. 제가 이제 본따서 만든
1: 네.
2: 나름의 이제 반부캐예요. 반부캐.
1: 반부캐는 뭐야 또? 부캐면 아, 부캐지.
2: 이게 일상생활에 너무 바쁘다 보니까
1: 예.
2: 세계관이 아직 정리 이게 안 됐어요.
1: 예.
2: 이게 체계적으로
1: 예.
2: 그래가지고
1: 예.
2: 그냥 저예요.
1: 어 그럼 한번 해보세요. 어떻게 박규가
2: 아이유,
1: 뭐예요?
2: 아이유 같은 거죠. 이렇게 가수로 활동할 때는 박규.
1: 아,
2: 예전에는 아, 땡 김미려 뭐 이런 식이에요.
1: 그래요, 그래요, 그래요, 그래요.
2: 박규 노래 들려드릴까요?
1: 한번 들어봐야 또 알겠죠. 예.
2: 헐리나 나로 나 잠들어 있었던 내 맘을

0: 나 뭐 이런 거예요.
1: 아니 이거 그냥 뮤지컬이 아니야 뮤지컬?
0: 아 뮤지컬 아니고
1: 어 잘한다
0: 락인데 그거 락인데 네. 약간의 그 론니나일까 약간 비슷하다는 말씀을 하시는데 네. 어 전혀 다른 곡이고요.
1: 예.
0: 네, 뭐 대중들을 흘려버리겠다 뭐 그런 마음에서 만들어진 곡이에요.
1: 웃기긴 하네요. 웃기긴 해요.
0: 아, 저
1: 근데 우리 미련은 근데 저 연기를 잘하는데
0: 네
1: 요새 뭐 준비하는 작품이 있습니까?
0: 아 요즘 또 감사하게도
1: 예.
0: 정말 좋은 작품인데 그 뮤지컬이 이렇게 저한테 이렇게 들어와가지고
1: 예.
0: 5월 15일 날 이제 첫 곡 올라가는
1: 예.
0: 네, 뮤지컬인데 예. 제목을 말씀드려도 되나요?
1: 아 그러면
0: 네 오직의 재밌는 가시나들이라고
1: 오.
0: 그 7곡 할머니들이 정말 있었던 실제 이야기를 바탕으로
1: 예.
0: 한글을 배우기 시작하시면서 할머니들이 아름답게 쓰신 뭐 시를 이렇게 기본 이렇게 바탕으로 시를 쓰시 아니 노래를 만들고 작품을 이렇게 만든 건데 정말 이 너무너무 예쁘고 아름답고 정말 재밌고 울기도 하고 슬픈 그런 작품인데 정말 작품 좋아요. 선배님 제가 꼭 초대해 드리겠습니다.
1: 예, 예, 예. 아니 그 작품이 이제 작품상 뮤지컬 어워즈에서 연출상 극본상까지 받은 작품이라면서요.
0: 맞아요. 너무 위대한 작품을 제가 예. 이렇게 함께 하게 돼가지고
1: 예.
0: 정말 매일매일 너무 행복한 나날이에요. 진짜.
1: 아 그래요.
0: 네.
1: 예, 예. 어떻게 캐스팅이 되신 거예요?
0: 예전에 그 공연 같이 했던
1: 네.
0: 제작사 대표분께서 저를 그때 공연 때 좀 잘 보셨나 봐요.
1: 예.
0: 그래가지고 저를 이렇게 소개해가지고 이렇게 캐릭터에 너무 잘 맞을 것 같다 해가지고 제가 맡은 캐릭터에 그게 이제 김인순이라는 역할인데
1: 네.
0: 예, 그 역할 애교 많고 사랑스러운 정말 문예학교의 그 똑순이 할머니 역할인데
1: 예.
0: 예, 그 역할을 제가 하게 되었어요.
1: 아유 너무너무 저 뭐 연출가들이 이제 오지컨이 또 잘 맞는 분을 또 선택을 했겠습니까? 미려 씨가 또 연기를 워낙 잘하니까. 예, 예. 그래서 이제 이번에 저 뮤지컬을 시작하시게 되니까.
0: 네.
1: 남편께서 좀 뭐 좋은 얘기를 많이 해주시던가요? 남편도 저 배우시잖아요.
0: 아, 그렇죠.
1: 예.
0: 근데 이제 제가 이제 뮤지컬 같은 경우는 이제 연습 기간이 또.
1: 네.
0: 이렇게 팍! 이렇게 그 타이트하게
1: 네.
0: 있어가지고.
1: 네.
0: 이번에는 저희 남편이 아주 정말 조용히
1: 예.
0: 살림을 더 신경 써주고 있어요.
1: 아. 아 조용히 써주고 있어요? 조용히?
0: 네네.
1: 오,
0: 묵묵하게.
1: 예예. 예.
0: 예.
1: 왜 조용히 좀 시끄럽게 하시지? 왜 조용히 하고 계셨어요?
0: 어 만날 시간이 별로 없었어요.
1: 예.
0: 연습이 좀 밤 늦게 끝나고 이러다 보니까.
1: 네.
0: 예, 뭐 남편에게 뭐 어때 작품은 어떻게 잘 되어가고 있어? 뭐 이런 말이라든지 막. 좀 이렇게 만날 시간이 없어가지고
1: 네.
0: 예, 집에 들어가면 뭐 이렇게 맥주 몇 잔 찌끓이다가 뭐 이런 스케줄이에요. 그래가지고
1: 진짜 바쁘구나.
0: 아니 그러니까 연습 기간 동안만 이제 그랬고
1: 예, 예.
0: 예, 이제 공연 이제 올라가서 이제 조금은 이제 그래도 예, 퐁당퐁당 이렇게 시간이 좀 남죠. 남편에게 좀 잘 해줘야죠.
1: 예, 예. 아 예. 그러니까 제 얘기도 뭐냐면
0: 네.
1: 일하는 게 좋아요. 집에서 남편이 있는 게 좋아요. 솔직하게
0: 질문 자체가 조금
1: 예, 예.
0: 당연히 나가 일하는 게
1: 예.
0: 너무 행복하다고 했잖아요.
1: 그러니까
0: 제가. 행복한 매일매일이 행복한 나날이다라고
1: 예,
0: 말씀드린
1: 예.
0: 게
1: 아니
0: 작품 때문만은 아닌 거죠.
1: 그렇죠. 네. 그래도 배우는 그 작품을 네. 할 때가 가장 행복한데 그죠?
0: 네. 그러면 너무 좋은 작품이어가지고.
1: 그럼 거꾸로 남편도
0: 네.
1: 배우신데 배우를 하시는 게 좋지 않을까? 어떻게 생각하세요?
0: 저는 항상 처음부터 지금까지도
1: 예.
0: 끝까지도 저는 배우 정성윤을 저는 응원을 합니다.
1: 예, 예, 예. 알겠습니다. 예,
0: 지금은
1: 계속.
0: 예, 저기 하지만.
1: 지금은
0: 언젠가.
1: 저기. 예, 예, 알겠습니다. 아, 배우 아, 정성윤을 끝까지 응원한다.
0: 네.
1: 그거 굉장히 좋은 말씀이셨어요.
0: 네, 아, 감사합니다.
1: 앞으로 진짜 저 배우 정성윤 씨도 왕성한 네. 활동 기대를 해보고요.
0: 네네.
1: 예, 예. 아무튼, 저 이번에, 하시게 된 뮤지컬, 네. 오지게 재미있는 가시나들, 잘 네.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0: 제가 저기 어떻게 박명수 라디오쇼에 제가 말씀드려가지고 어떻게 좀 우리 청취자 여러분들이 이렇게 또 보실 수 있는 뭐 그런 기회를 좀 어떻게 제가 다리를 연결해 드릴까 봐요.
1: 어, 그래요. 뭐 기회가 되면은 뭐 나중에 말씀해 주시고요.
0: 네네.
1: 일단 그런 거 그런 홍보보다는 본인 네. 그 대본 외우고 이런 데 더 신경을 더 많이 쓰셔야 될 것 같아요. 아,
0: 네, 정신 똑바로 차리겠습니다.
1: 알겠습니다. 예, 예. 우리 미려 씨의 그런 작품, 예, 오지게 네. 재미있는 가시나들 많은 네. 관심 좀 가져 주시기 바라고요. 마지막으로 네. 질문이 네. 하나 있어요.
0: 아, 네.
1: 오늘이 세계 고혈압의 날이에요. 고혈압.
0: 어머나.
1: 예, 고혈압의 날인데
0: 네네.
1: 최근에
0: 네.
1: 미려 씨를 혈압 오르게 한 사람이 있어요? 확 혈압 오르게.
0: 아, 응. 최근에는 정말 없는 것 같아요.
1: 그러니까 근래.
0: 근래는 이제 그 뭐 남편이긴 한데.
1: 네. 남편은 남편이지 왜?
0: 예, 네, 뭐 이제 사소하게.
1: 어떤 걸로? 어떤 이유로?
0: 그냥 조금 이렇게 완성되어지지 않는 뭔가의 뭐 이게 사소한 살림 뭐 이런 건데.
1: 네.
0: 예, 올랐다가 금방 내려오고 그랬어요.
1: 알겠습니다. 예, 미려 양은, 아, 미려, 네. 미려 씨는, 예, 네네. 바로 최근에 혈압 확 오르게 한 사람 바로 남편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0: 아, 자, 아 이런 식으로 마무리 해야 되나요?
1: 예, 예, 이렇게 하는 게, 아, 예. 예, 저희의 아, 그 어떤 룰이에요.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0: 아, 아 예, 그 남편 예. 사랑합니다.
1: 예, 오늘 전화 감사드리고 작품 열심히 하시고 대박 나세요.
0: 네, 선배님, 감사합니다. 네. 사랑합니다.
1: 자, 우리 김미려의 노래 듣겠습니다. 박규, 나.

0: 자, 두 번째 분 모시겠습니다. 2907님이신데요. 명수님과 나름 인연이 있어서 문자 보냅니다. 라고 하셨는데, 아, 장은실님이에요. 어떤 인연인지 한번 전화 연결해 볼까요? 자, 여보세요?
1: 아, 여보세요?
0: 예, 장은실님?
1: 네, 안녕하세요.
0: 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예, 저하고 인연이 있다는 말씀을 해주셨는데, 예, 예, 어떤 인연이 있는지 한번 궁금해서요.
1: 아, 이게 저희, 제가 2015년에 저희 예. 아들을 출산을 했거든요.
0: 예, 예.
1: 근데 이제 이때가 모든 전 국민이 무한도전 엄청 많이 볼 때잖아요.
0: 그렇죠.
1: 근데 이제 그때 제가 39주였는데. 예. 그날 아침에 이제 병원 갔다 와가지고. 예. 의사 선생님께서 이제 곧 보겠네요. 잘 갔다 와요. 이런 얘기 이제 듣고.
0: 예.
1: 맘 편하게 저녁에 이제 제가 무한도전을 막 남편하고 보고 있었거든요.
0: 네.
1: 근데 이제 그때 그, 남편은 이제 아기 침대를 막 조립하고 있었고.
0: 예.
1: 저는 정말 편안하게 무한도전 시청하고 있었는데.
0: 네네.
1: 박명수님께서 갑자기 이제 오행시를 하시는데.
0: 예예. 예.
1: 이게 주제가 북아메리카였어요.
0: 맞아요, 맞아요, 맞아요.
1: 지금도 쌀이 엄청 돌아다니는데.
0: 예.
1: 제가 진짜 아무 생각 없이 보고 있다가.
0: 예.
1: 북 하는데 북쪽에 계신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0: 북쪽에 계신 이렇게 했죠. 예.
1: 그리고 그 다음도 너무 웃겼어요. 아름다운 막.
0: 아름다운 메리메리 메리, 리얼 카인드리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그렇게 했죠?
1: 맞아요. 제가 그걸 보고 너무 제가 손맞지도 못해가지고 너무 재밌게 막 웃다가.
0: 예.
1: 빵 터졌는데.
0: 예.
1: 저만 터진 게 아니라 제가 그냥 양수가 같이 터져버린
0: 아~
1: 거예요. 박수를 치다가.
0: 예, 명수가 한 멘트를 듣고 양수가 터졌군요.
1: 네, 그래서 그때 너무 좀 놀래기도 했는데 이제.
0: 네.
1: 거의 제가 출산 임박할 때여가지고.
0: 예, 예.
1: 출산 후기도 이런 거 봐서 이거 아무래도 양수가 터진 것 같다.
0: 예.
1: 그런 생각이 들어가지고 그냥 하던 거 다 멈추고.
0: 예.
1: 그냥 이제 바로 병원으로 가가지고.
0: 예.
1: 이제 잘 출산을 했죠. 그래서 저희 아들이 같이 요 박명수님의 재미난 애드립을 보면서 이제 탄생을 했죠.
0: 아, 그랬구나. 그런 또 이렇게 좀 어떻게 보면은 순산할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됐네요. 그죠?
1: 네, 아유. 네, 순산 잘했습니다. 덕분에.
0: 예, 너무너무 저 지난 얘기긴 하지만 예, 잘 됐어요. 그죠?
1: 아, 네.
0: 예, 예. 그래서 아들만 보면은 제가 많이 생각나겠네요. 그죠?
1: 네. 그리고 저희가 네, 그 유튜브 이런 것도 저희가 아들이랑 같이 많이 보는데.
0: 네.
1: 볼 때마다 너가 나올 때 엄마를 웃겨주셨던 분이다. 그런 얘기 막 하지요.
0: 네, 그렇군요. 아, 아무튼 저로 인해서 그렇게 또 좋은 일이 생겼다는 자체가 너무 전 기쁘네요. 예, 앞으로도
1: 네.
0: 좀 더 많은 좀 유행어를 만들어야 될 텐데. 예, 사정이 좋지 않아서 유행어 많이 안 나옵니다. 이건 이해 좀 부탁드리고요.
1: 네.
0: 예, 예, 우리 아들이 이름이 뭐예요?
1: 아들 서윤이요. 이서윤.
0: 서윤이. 예, 서윤이한테 한 말씀 해주세요. 마지막으로.
1: 사랑하는 아들 서윤아, 엄마가 좀 떨리지만 좀 한마디 남겨볼게. 엄마도 엄마가 처음이라서 되게 서툴고 부족할 때가 많은데 그럴 때마다 엄마 오히려 이해해줘서 너무 고맙고 지금처럼 몸도 마음도 건강하게 자랐으면 좋겠고 서윤이가 어떤 모습으로 성장하든 엄마 아빠가 항상 뒤에서 응원할게. 서윤아 정말 많이 사랑해.
0: 네, 감사드리겠습니다. 서윤이가 그 얘기 들으면 앞으로 더 꿈을 위해서 더 노력할 것 같네요. 예, 감사드리겠습니다.
1: 네.
0: 자, 오늘이 세계 고혈압의 날인데요. 예, 예. 근래 우리 은실님을 혈압 확 오르게 한 사람 누가 있을까요? 예.
1: 제가 생각을 해보니까 막 그렇게 화날 일이 많지는 않은데.
0: 네.
1: 지금 저희가 야구 시즌이잖아요.
0: 예, 예, 예, 예.
1: 일단 제가 이제 지역이 대전인데.
0: 예.
1: 일단 하나 야구를 볼 때 조금.
0: 예, 예.
1: 조금 화가 많이 나기도 하는데.
0: 예.
1: 제가 이제 밥을 차릴 때 여기 항상.
0: 예.
1: 야구를 중계를 많이 하는데.
0: 그렇죠,
1: 아들이랑.
0: 그렇죠. 예.
1: 남편이 제가 밥을 차려놨는데도 자꾸 요것만 보고 이렇게 얘기해가지고 조금 늦게 올 때가 있더라고요.
0: 맞아요, 맞아요.
1: 근데 지금 야구를 보면서도 화가 나는데.
0: 예.
1: 이런 멘트 조금 있다가 잠깐만 이런 얘기할 때 좀 화가 나는 것 같아요.
0: 알겠습니다. 우리 저 장은실님은 야구 볼 때 남편이 고혈압 오르게 한다라는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자, 오늘 전화 감사드리고요. 저희가 도서 상품권하고 별다방 상품권 선물로 보내드릴게요.
1: 네, 고맙습니다.
0: 네, 감사드리겠습니다. 자, 1부 여기서 마감하고요. 2부에서 뵙겠습니다.
2: 안녕하세요. 배우 박신혜입니다. 여러분은 어떠한 기준으로 투자하시나요? 수만 명의 팔로워, 화려한 수익인지, 화면 속 누군가의 자신감 넘치는 목소리가 마치 정답처럼 들릴 때가 있죠.

0: 하지만 꼭 기억하세요. 그 사람의 추천 종목이 사실은 그가 미리 사둔 주식일 수 있습니다. 나의 좋아요와 매수가 누군가의 부당한 수익을 위한 도구가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소중한 자산, 보이는 것보다 팩트를 먼저 확인하세요. 타인의 투자 정보에 의해 나의 자산이 한순간에 사라질 수 있습니다. 올바른 투자의 길, 금융감독원이 끝까지 함께하겠습니다.
1: GTX-A가 곧 출발합니다. 우미린으로 탑승하시기 바랍니다.
2: 예정된 GTX-A로 서울은 빠르게, 예정된 초교는 단지 앞에.
1: 퍼스트 창릉 신도시, 테스트 GTX-A, 퍼펙트 우미린.
2: 고향 창릉 우미린 그래니티, 5월 14일 오픈, 031-632-5488, 우미건설 컨소시엄.
3: 요즘 인생 어디 와우 플러스 스티커 전단지 명함 다 있어
4: yeah. 오늘 주문 내일 도착 빠른 인쇄가 필요할 땐 와우 플러스가 정답
3: 요즘 덕질 어디 요즘 홍보 어디 요즘 인쇄 어디
5: 인쇄는 와우 플러스
6: 공간 코디는 코디너
7: 중문, 미세먼지, 방범, 방충망, 생산부터 AS까지 공간 코디는 코디너
8: 셰프 에드워드 리입니다. 빨리빨리, 한국 사람들은 이 말을 입에 달고 살더군요. 하지만 걸음을 멈추는 모습에 놀랐습니다.
9: 제가 들어드릴게요.
10: 여기 앉으세요.
8: 가장 빠른 나라 대한민국에는 가장 따뜻한 멈춤이 있습니다. 공익광고협의회
11: 박명수의 라디오 쇼 출발!
12: 자, 박명수의 라디오 쇼 예, 2부가 시작이 됐고요. 변함없이 2부도 이제 여러분들과 전화 통화하는 그런 시간으로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8218님이 주셨는데요. 저 까마귀 성대모사 진짜 잘해요라고 하셨는데 안하늘님이세요. 전화 한번 연결해 보겠습니다. 여보세요.
13: 여보세요.
12: 예, 하늘님 안녕하세요.
13: 안녕하세요.
12: 예, 반갑습니다.
13: 네.
12: 예, 왜 이렇게 웃으세요?
13: 좋아서요.
12: 뭐가 이렇게 좋아요?
13: 영수님이요.
12: 예?
13: 영수님이랑 통화하는 게 너무 좋아서.
12: 아, 저랑 통화하는 게 좋아요?
13: 네.
12: 예, 저를 평상시 좋아하셨나요?
13: 네.
12: 아유, 감사드릴게요. 아니, 목소리만 들어도 이렇게 좋아하시니까 너무 감사해요. 근데 까마귀 성대모사를 잘한다고 하셨는데 이게 어떤 얘기예요?
13: 아니, 제가 예. 관악산에 가서.
12: 관악산이요?
13: 네, 네네. 관악산에 가서. 제가 원래 제주가 까마귀 성대모사인데
12: 예.
13: 그거를 이제 갑자기 교수님이 찍어서 올려주셨는데 릴스가
12: 예.
13: 지금 460만 뷰를 찍은 거예요.
12: 아, 그래요?
13: 네, 그래서 자신감을 얻어서 평소에 좀 합천다고 생각했는데 자신감을 얻어서
12: 예.
13: 이렇게 출연하게 됐어요.
12: 아, 자신감을 얻어가지고 이렇게 연락을 주신 거예요?
13: 네.
12: 그럼 한번 저 까마귀 소리 한번 들어볼 수 있을까요?
13: 네.
12: 어떤 까마귀인지 소개가 될까요?
13: 아, 지금 까마귀는 제가 고양이를 이제 관심을 끌기 위한 까마귀고요.
12: 아, 고양이의 관심을 끌기 위한 까마귀예요?
13: 네.
12: 까마귀가 이제 고양이의 관심을 끌려고?
13: 네.
12: 한번 들어볼게요. 예.
13: 네. 아! 아! 아!
12: 근데 이걸 왜 하신 거예요?
13: 제가 그 애들이 막 초등학교 때 아르르 이러잖아요.
12: 예.
13: 제가 그걸 못해가지고
12: 예.
13: 뭐라도 떨고 싶은데 이제 예. 목까지 떨어보자 해서 목까지 예. 떨게 됐거든요.
12: 예.
13: 근데 주변에 까마귀 소리를 듣는데 제가 할 수 있을 것 같은 거예요. 이걸 활용해서. 그래가지고 떨어가다 보니까 너무 똑같아서 그때부터 특기가 됐어요.
12: 근데 그걸 왜 관악산에 가서 했어요?
13: 관악산에 이제 그 높은 데 올라갔는데 저기 멀리 메아리 치는 게 너무 하고 싶어서
12: 예.
13: 한번 좀 우렁차게 해봤죠.
12: 근데?
13: 근데 까마귀가 왔어요.
12: 진짜 왔어요?
13: 네.
12: 다시 한번 해볼게요. 어떻게 하길래 까마귀가 다시 한번 해보세요. 예. 아, 그랬더니 까마귀가 왔어요?
13: 네.
12: 근데 그거 찍어주신 분이 교수님이라면서요?
13: 아, 네, 맞아요.
12: 교수님이 뭐래요? 그 듣더니.
13: 교수님이 너무 좋아하셔가지고 이제 릴스까지 만드셔서 올리셨어요.
12: 아, 진짜로?
13: 네.
12: 예. 그 죄송한데 그 교수님이 영화 감독이시라고요?
13: 맞아요.
12: 근데 저기 안하늘님은 꿈이 뭐예요? 꿈이?
13: 꿈이요? 네. 지금
12: 까마귀예요?
13: 아니, 까마귀. 아까.

0: 생각해도 꿈이긴 하지만.
1: 그렇지만 전공이 뭐예요? 전공이?
0: 전공이 원전공생은 미디어 커뮤니케이션 학과고요. 아,
1: 미디어 커뮤니케이션 학과.
0: 네.
1: 미디어 커뮤니케이션 학과군요. 알겠어요, 알겠어요. 예, 예. 네,
0: 아이고. 영상학과 하고 있습니다.
1: 아, 영상학과. 예. 네. 어, 뭐 어떻게 됐던 이제 그런 그 예능하고도 이제 관련이 돼 있기 때문에.
0: 네.
1: 예, 뭐든지 이렇게 해보시는 게 되게 좋은 것 같아요. 그래서 앞으로 뭐 스텝이 되시던 아니면 네. 진짜로 뭐 이렇게 저 코미디언이나 뭐 이렇게 유명한 인플루언서가 되시던 네. 까마귀가 굉장히 큰 효자 노릇을 할 거라고 저는 믿어요. 예, 너무 재밌었어요.
0: 네, 감사합니다.
1: 예, 예, 예. 아무튼 뭐든지 열심히 하시면은 예, 좋은 일이 생길 것 같고요. 저희가 네. 선물로 배달 상품권하고 뷰티 상품권 드릴 거예요.
0: 와우.
1: 예, 예.
0: 아, 네, 감사합니다.
1: 예. 오늘이 저 세계 고혈압의 날인데, 근래 하늘님을 혈압으로 확 오르게 한 사람 누가 있을까요?
0: 혈압으로 오르게 한 사람이요?
1: 어, 어, 최근에 화나게 한 사람. 나를 화나게 한 사람.
0: 남동생?
1: 남동생, 이유가 있다면?
0: 이유가 있다면 좀 답답하게 굴어가지고.
1: 어떻게 답답하게 했어요?
0: 혼자 막 안고 고민을 그렇게 사는데 고민 얘기 좀 잘해줬으면 좋겠고요.
1: 예예예. 예, 예. 그래요. 네. 답답한 남동생 때문에 혈압이 올랐다는 얘기죠?
0: 네.
1: 알겠습니다. 오늘 전화 감사드리고 예 아까 까마귀가 되고 꿈이라고 하셨는데 농담이죠 그거는. 예,
0: 아,
1: 예, 그래요. 재밌었고요. 앞으로 꼭 원하는 일 쪽에서 꼭 일하시는 우리 하늘님이 됐으면 하는 바람이에요. 오늘 전화 감사드릴게요.
0: 감사합니다.
1: 네. 아이브의 노래입니다. 레벨 하트.

0: 자, 이제 마지막 분인데요. 0482님 주셨습니다. 높은 곳에서 로프 탈 때 명수 형님 입담 들으면 긴장이 완화돼서 안전 작업에 큰 도움이 됩니다. 라고 하셨는데, 지금 보니까 이렇게 저 로프를 감고 일을 하시는 것 같은데, 예, 닉네임으로 포천의 스파이더맨, 아, 포천의 스파이더맨 님입니다. 여보세요?
1: 여보세요?
0: 안녕하세요?
1: 안녕하십니까?
0: 아, 박명수입니다. 반갑습니다.
1: 네, 반갑습니다.
0: 예, 예. 아, 로프를 타세요?
1: 예, 그렇습니다.
0: 예, 그러면 저, 건물 외벽을 뭐 이렇게 수리하거나 뭐 혹은 세척하거나 그런 일을 하시나요?
1: 세척은 아니고요.
0: 네네.
1: 제가 하는 일은 주로 외벽에 뭐 실리콘 작업도 하고 외벽 네. 방수 작업도 합니다.
0: 아, 그렇군요. 근데 이제 최고로 예. 높은 곳은 몇 층까지 올라가서 하시나요?
1: 제 기억에 18층까지 타본 적은 있어요.
0: 18층이요?
1: 28층.
0: 28층이요?
1: 예예.
0: 어휴, 무서울 텐데 괜찮으세요?
1: 무서워요.
0: 처음에 어떻게 이 일을 하시게 되셨어요?
1: 사실은 제가 전공을 뭐 처음부터 이거 한 것도 아니고,
0: 예.
1: 대학교 다닐 때 아르바이트로 공사 현장을 나갔었어요.
0: 네.
1: 이제 근데 로프 타시는 형님들 이제 보조를 제가 하게 됐는데.
0: 네.
1: 좀 약간 위험해 보이긴 하는데 수입도 괜찮은 것 같고
0: 예.
1: 그래서 혹시 저도 이거 배울 수 있냐고
0: 예.
1: 물어봤더니 이제 그 로프 매듭 지는 거랑 뭐 안전 수칙들 하면서 현장에서 즉석에서 바로 가르쳐 주셔가지고
0: 예.
1: 네, 거기서부터 실습하면서 어떻게 하다 보니까 기술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0: 근데 이게 고소공포증이 있으면 못 하잖아요.
1: 그게 사실 되게 아이러니한 게요.
0: 예, 예.
1: 제가 원래 어렸을 때부터 고소공포증이 좀 심하게 있기는 했어요.
0: 네네.
1: 그래서 뭐 그 어린이 놀이터 같은 데 가면은 능목이나 정글짐 같은 데 높은 데도 잘 못 올라가고 그랬었던 사람이었는데.
0: 네.
1: 이게 뭐 막상 해보니까 닥치고 해보니까 몇 번 처음에는 좀 겁나고 했었는데
0: 예, 예.
1: 하다 보니까 또 익숙해져서
0: 예.
1: 또 수입도 괜찮고 그러다 보니까 자연히 뭐 하게 되더라고요.
0: 아 이게 저도 이제 그런 경험이 있습니다. 이게 저 촬영 중에
1: 예.
0: 63 빌딩도 제가 한번 저 청소를 해봤고. 그다음에 저 그 100층 넘는 롯 거기도 올라가서 이제 제가 예, 예. 해봤는데
1: 아 그 본 적 있어요.
0: 아 63 빌딩까지는 버티겠는데 100층 넘어가니까 못 버티게 했더라고요. 아 진짜 너무 무서운 거예요.
1: 네.
0: 근데 이제 사실 28층 정도면은 사람들이 그런 빌딩에 비해서 낮다고 생각하지만 사실 그게 더 무섭거든요, 솔직히. 그렇지 않아요?
1: 맞아요.
0: 높으면 높을수록 무서운 게 아니라 딱 그 정도가 몇 층이 제일 무서워요?
1: 뭐 일반적으로는 11m인가
0: 사람이 그렇죠.
1: 느끼는 게 뭐 그 정도 높이라고 하는데요.
0: 네네.
1: 사실은 이제 아주 또 높으면은 그 미터 수가 감도 잘 안 오고요.
0: 그렇죠.
1: 뭐 이런 말 하면 안 되지만은 어차피 5층에서 떨어지나
0: 아이고 예.
1: 5층에서 떨어지나 뭐
0: 그런 말씀 하시면 안 되고요.
1: 안 되니까.
0: 예 예. 그러니까 이제 막상 이제 직업으로 하다 보면은 큰 의미가 없다는 그런 말씀이신 거죠?
1: 예, 맞습니다.
0: 예. 그래도 항상 좀 조심하시고
1: 예, 예, 그래서
0: 예.
1: 안전 수칙을 저희도 제일 중요하게 생각해서
0: 아, 당연하죠.
1: 항상 할 때 두 번 세 번 다시 확인하고
0: 네.
1: 안전 장비 꼭 착용하고
0: 예.
1: 그다음에 이제 혼자서 작업하는 게 아니라 또 팀으로 같이 하다 보니까
0: 그렇죠.
1: 또 서로 또 이렇게 좀 돌아보고
0: 예.
1: 또 미비한 부분이 있는지 체크하고 예, 하여튼 그렇게 해서
0: 예.
1: 하루하루 이게 뭐 익숙한 일이라고 해가지고 또 막 하다 보면 또 사고로 이어질 수도 있고 하니까요.
0: 네.
1: 조심해서 작업하도록.
0: 그러면 정말 가장 중요한 건 안전이니까 항상 진짜 조심하시길 바라고.
1: 예. 맞습니다.
0: 그래도 뭐 위험하고 하지만 또 그만큼 수입도 괜찮긴 하지만 또 장점도 있습니까? 장점?
1: 일단은 이렇게 외부에서 하는 작업들이다 보니까.
0: 예.
1: 좀 탁 트인 곳에서 이렇게 이렇게 상쾌한 그런 것들도 있고 이렇게 사무실에 이렇게 앉아서 하는 것보다. 활동적이고 하니까 그게 활동적이고 외향적인 거 좋아하시는 분들은 이런 직업도 괜찮을 것 같아요.
0: 예예. 예. 일단 가장 중요한 건 이제 고소공포증이 없어야 되겠죠.
1: 예. 예. 맞습니다.
0: 보통 저도 한번 해봤는데 이렇게 닦다 보면은 그 안에 계신 분들하고 눈 마주칠 때도 있는데 그런 경험 있으세요?
1: 눈 마주치죠. 마주칠 때 있어요. 근데 저희가 그냥 못 본 척 합니다.
0: 아 마주치지
1: 뻘쭘하니까.
0: 아 뻘쭘하니까.
1: 예.
0: 예. 인사하는 경우도 있고.
1: 간혹가다 수고하신다고 안에서 창문 열고 뭐 먹을 거 이런 거 주시는 분들 계시고 음료수 주시는 분들 계시고.
0: 근데 그런 게 도움이 돼요?
1: 감사하죠. 주시면.
0: 아, 주시면 감사하긴 하다. 예.
1: 이제 여름 같은 경우에는 햇볕 아래서 뜨겁고 막 하다 보니까.
0: 그렇죠. 그렇죠.
1: 이렇게 주시고 그러면 감사하고.
0: 그렇죠. 그렇죠. 예. 알겠습니다. 아무튼 저 이제 또 더우시면 또 탈수 될 수 있으니까 항상 좀 이렇게 조심하시면서 네. 일하시라는 그런 바람을 좀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네요.
1: 네.

0: 예.
1: 그리고 예. 항상 이게 저희가 이제 그 로프트 하다 보면 이렇게 좀 단순 작업을 하다 보니까 좀 몸이 피곤하거나 이러면 또 이렇게 좀 졸릴 때도 있고 막 그런데요.
0: 예.
1: 이제 이렇게 또 이어폰 끼고서 박명수의 라디오쇼 이렇게 듣고 하다 보면은
0: 네.
1: 이제 빅재미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하다 보면은 이렇게 피곤함이나 이런 것들도 많이 있게 되고 그래서 이제 참 감사하다라는 말씀도 드리고 싶습니다.
0: 아이고 제가 방송을 해서 들어주신 게 더 감사하죠. 아무튼 몸 진짜 조심하셔야 돼요.
1: 예, 예, 예.
0: 저희가 선물로 별다방 상품권하고 영화 관람권, 시간 되시면 영화 보시라고 영화 관람권 선물로 보내드리겠습니다.
1: 네.
0: 예, 감사드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저 질문 하나가 있습니다. 예, 뭐, 예. 힘든 일을 하시지만 오늘이 또 우연찮게 고혈압의 날이에요.
1: 아,
0: 예, 예. 이게 위험할 때는 고혈압도 많이 지금 확 올라가긴 하는데, 근래 나를 고혈압 때문에 확 올라가긴 한 사람 있어요? 근래 나를 기분 나쁘게 해가지고.
1: 아.
0: 혈압이 확 올라갔어.
1: 밖에서 일하면서 만나시는 분들은 거의 없는데.
0: 아, 그러니까 누가 날 확 올라가면서.
1: 집에, 집에 계신 분이 있어요.
0: 예, 예. 부인 되시는 분이요?
1: 예, 그렇습니다.
0: 알겠습니다. 이유가 있다면요? 이유가 있다면?
1: 한 얘기 또 하고, 한 얘기 또 하고, 한 얘기 또 하고.
0: 한 얘기 또 하고, 한 얘기 또 어게인 때문에 힘들다는 얘기죠? 알겠습니다. 자, 우리 저, 포천의 스파이더맨님은, 예, 댁에 계신 아내분 때문에, 예, 혈압이 확 올랐다는 최근에 그런 말씀 해주셨습니다. 자, 전화 감사드리고요. 언제나 안전하게 네. 일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고맙습니다.
1: 네, 감사합니다. 통화해서 네. 반갑습니다.
0: 네. 소란의 노래 듣죠? 딜리버리.

0: 안녕하세요, 손현재입니다. 매트리스 한번 사려면 사실 좀 부담되잖아요. 그래서 저는 베스트슬립에서 숙면을 구독 중이에요.
1: 월 30,000원대에 누리는 5성급 호텔 침대의 편안함, 베스트슬립 렌탈케어.
0: 여러분도 이제 최고의 수면을 구독하세요. 베스트슬립.
2: 쉬어도 피곤할 땐? 운동할 힘도 없을 땐? 풀리지 않는 피로엔 비맥스 제트. 고함량 비타민 B9종을 한 번에. 피로는 제대로 비맥스 제트로.
3: 판매사 주식 녹십자 허가권자 한풍제약 비맥스 제트정 광고 심의필.

0: 짝퉁이 뜹니다. 그러나 히든 태그에 걸립니다. 아, 짝퉁 태그 아웃!
1: 기업은 정품 보호, 소비자는 안심 구매. 제품의 히든 태그 라벨을 스캔하는 정품 인증 스마트 앱.
0: 히든 태그. 이러니 천 개 넘는 기업이 도입했지.
1: 정품만 파는 히든 태그 스토어도 있네.

0: 여러분, 이제 다 오셨어요. 잠시 후 가요광장에서 뵙겠습니다. 기다리고 있을게요. Would you like some coffee?
1: I love coffee, I love tea.
2: 자, 박명수의 라디오쇼에서 준비한 푸짐한 선물입니다. 또 가고 싶은 라마다 제주시티 호텔에서 숙박권, 서머셋 팰리스 서울에서 1박 숙박권, 대한민국 양념치킨 처갓집에서 치킨 상품권, 청소이사 전문 영구 크린에서 필터 샤워기, 제오 헤어 프랑크 프로보에서 샴푸와 헤어 마스크 세트, 아름다운 비주얼 아비주 뷰티에서 뷰티 상품권, 160년 전통의 마루코메에서 콩고기와 미소 된장 세트, 메디컬 스킨케어 브랜드 DMS에서 코르테 화장품 세트, 매일 품질 검사 금성 ENC에서 블루웨일 에드블루, 급발진 잡는 지넷에서 한문철 블랙박스, 자꾸 생각나는 청주 명물 은영이 떡볶이에서 떡볶이와 어묵탕, 샴푸의 한계를 넘어선 카론 바이오에서 효과 빠른 C3 샴푸, 홍어 무침 정석 의정부 해성 홍어에서 홍어 무침 세트, 대한민국 대표 맛간장 홍일식품에서 홍일 홍게 맛장 소스, 얼굴 축소 전문 가인미가에서 10만원 상당의 뷰티 상품권, 각질 제거의 고수 한방 아라 한수에서 묵은 각질 제거 필링 젤, 안 입은 뜻 착 갓 바디에서 안착 팬티, 17년 전통 볶음면과 오라방 쭈꾸미에서 쭈꾸미 볶음, 부침 요리명가 사옹원에서 김치전과 언양식 불고기, 미국 기능성 신발 오쏘핏에서 세상에서 제일 편한 운동화, 프리미엄 맞춤 정장 포튼가먼트에서 150만원 상당 맞춤 정장 상품권, 브리티시 라이프스타일 런던 포그에서 의류 상품권, 정직한 재료로 완성한 우마솥에서 한우 양곱창 모듬, 서울 우유에서 고품질 저지 원유로 만든 진한 풍미의 저지 밀크 푸딩, 우리 아이 첫 영양제 비비드 몽타주에서 레몬맛 오메가3 젤리, 프랑스 명품 커피 카페 리차드에서 정통 로스팅 커피 피나, 엄마 손은 약손 사임당 패치에서 피로회복 발패치를 드립니다. 자, 오늘 세계 고혈압의 날을 맞아서 최근에 나를 가장 혈압 오르게 한 사람 누구인지 알아봤는데요. 우리나라 국민의 50%는 남편, 25%는 아내, 나머지 25%는 답답한 남동생이 나를 혈압 확 오르게 한다고 밝혀주셨습니다. 자, 대한저혈압협회는 대한고혈압협회와 의논해서 우리 국민들이 더 열받지 않고 적정 혈압을 유지할 수 있도록 적정 수준의 혈압을 논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오늘 끝곡은요, 2PM의 노래입니다. Again and again 들으면서 이 시간 마칠게요. 여러분, 내일 11시에 뵐게요. Okay.

0: 안녕하세요. 슈퍼라디오 DJ 가비입니다. 오늘 사연은 영식님께서 보내주셨네요. 햇살 좋은 5월에 친구들과 청보리밭을 찾았습니다. 휠체어를 이용하다 보니 일반 차량은 타기 어려웠는데요. 초록여행 장애인 편의 차량은 차 문이 옆으로 넓게 열려 혼자서도 쉽게 오르내릴 수 있었죠. 여느 때보다 편안했던 고창 학원농장 여행길. 친구들과 청보리밭의 푸른 물결을 바라보며 농담을 주고받던 시간이 눈부신 추억으로 남을 것 같습니다. 우리 함께 떠나봐요. 어디라도 좋아 좋아 잘 출발해요. KBS 연중 캠페인 초록여행 떠나요는 장애인의 자유로운 여행을 응원하는 기아와 그린라이트가 함께합니다.
1: 57분 교통정보입니다. 고속도로 정체 구간 많지는 않은데요. 경부고속도로 서울 쪽으로 옥산 분기점에서 청주 휴게소 쪽으로 막히고 있습니다. 양재 부근에서 한남 나들목 쪽으로 차량들 속도가 떨어지고 있습니다. 서해안고속도로 서울 쪽이고요. 매성에서 용담터널, 일직 분기점에서 금천 쪽으로 정체입니다. 영동고속도로는 아직 크게 불편한 구간 없습니다. 광주 원주고속도로 광주 방향 경기광주 휴게소에서 동곤지암 쪽으로 속도가 떨어지고 있습니다. 서울 양양고속도로 서울 쪽 보니까 서종에서 화도 쪽으로 더디게 지나고 있습니다. 서울 시내 우정국로는 연등행사로 전면 통제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안국교차로에서 종로 1가 구간이고요. 이 통제 오늘 밤 자정까지 계속되겠습니다. 그리고 올림픽대로 하남방향 노량진에서 반포대교 쪽으로는 작업 지체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57분 교통정보 이현입니다.

안녕하세요. 5월 17일 일요일에 인사드립니다. 임백천의 백뮤직 DJ 천입니다. 요즘 밤 공기가 더 달콤한 이유, 아카시나무 꽃향기 덕분이죠. 의식하지 않고 있다가 바람을 타고 향기가 훅 끼칠 때 그 순간이 참 좋잖아요. 그런데 모든 꽃이 향기가 나는 건 아니죠. 튤립이나 동백꽃, 뭐 해바라기 꽃처럼 향기가 거의 없거나 아예 무향인 꽃도 있으니까요. 대신 걔네들은 색이 화려하거나 꽃이 아주 크죠. 향기 없는 꽃이라고 낮춰볼 것도 아닙니다. 향기는 그냥 식물의 여러 언어 중에 하나니까요. 향기가 달콤한 꽃, 뭐 색감으로 압도하는 꽃, 화려하진 않지만 수수해서 더 예쁜 꽃, 이렇게 다양하게 피어야 들판이 풍성해지는 것처럼 사람 사는 세상도 그렇겠죠. 결이 다른 사람들이 북적거려야 재미있어지는 것 같습니다. 알록달록 제각각으로요.

0: 오늘 일요일 인백션의 백뮤직 여러분과 만난 첫 곡은 영국 밴드죠. 탑로더의 Dancing in the Moonlight였습니다. 원곡은 미국 밴드예요. 킹 하비스트가 발표한 노래를 탑로더가 다시 부른 겁니다. 달빛 아래에선 모두가 친구라는 순수하고 밝은 내용이에요. 달빛 아래 모두가 춤을 추고 있어요. 여기서는 아무도 싸우지 않고 서로 미워하지도 않죠 라는 그런 노래입니다. 0369님이 그동안 듣기만 하다가 오늘 처음으로 콩 가입했어요. 아유 환영합니다. 저는 혼자 일하는 환경이라 평일에 혼자 점심을 먹어요. 인백션의 백뮤직을 들으면서요. 라디오 들으면서 혼자 웃기도 해요. 인백션 아저씨의 정겨운 목소리와 말씀이 제게 귀감이 됩니다. 30대들은 귀감이란 얘기 잘 안 쓸 텐데 옛날 교감 선생님 단어 아닌가요? 농담입니다. 제 나이 30대 중반이고 좋아하는 연예인이 거의 없어서 손에 꼽을 정도인데요. 임백천 아저씨 팬이 됐습니다. 좋은 방송 감사합니다. 네, 교장 선생님 감사합니다. 늘 귀감이 돼주세요. 8745님 백디 아이 거 바람 빠진 축구공이 있어서요. 아파트 단지에 있는 자전거 바람 넣는 기계로 바람을 넣는다는 게 너무 욕심을 내서 그만 터져버렸어요. 거의 폭탄 터지는 소리가 나는 거 있죠. 얼마나 놀랐는지. 아유 그냥 살 걸 그랬어요. 아이 모르게 버리고 들어왔어요. 야 얼마나 이 바람을 넣었으면 터져버려요. 왜 그러셨어요? 그거 찾으면 어떡할 거예요 이제. 아유 빨리 하나 사서 야 너무 낡았더라 내가 버렸어 이거 새로 써. 자 DJ 천이는 오늘도 좋은 음악으로 여러분들의 휴일을 물들여 보겠습니다. 여러분들의 듣고 싶은 노래 신청곡이 우선이니까요. 보내주세요. 오늘 못 나가더라도 잘 챙겨놨다가 좋은 타이밍에 꼭 들려드리겠습니다. 듣고 싶은 노래 지금 보내세요. 문자 샵 1061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사진 전송은 100원 콩은 무료입니다. 여러분들 많이 가입해 주세요. 전국 어디서나 전 세계 어디서나 듣고 보실 수 있으니까요. 잠시 광고 들어주세요.
1: 내 집에 딱 맞춘 가구?
2: 숨은 한 평도 찾아준대.
1: 예산도 맞춰서?
2: 맞춘 가구에 대한 고민 오톤도가 답을 드릴게요. 키친, 붙박이장부터 학생방까지 3D로 실제처럼 그려보고 주문하세요. 맞춤 가구의 시작.
1: 홈페이지에서 무료 디자인을 신청해보세요.
3: 셀레늄 의약품 셀레나제를 아시나요?
4: 세계 26개국에서 사용되는 셀레나제 말이죠.
3: 네, 셀레나제는 독일 비오신의 특허받은 제조기술로 개발된 셀레늄 의약품입니다.
4: 셀레나제는 셀레늄 결핍 질환을 위한 효과 빠른 셀레늄 의약품입니다.
3: 독일 수입 의약품 셀레나제 티퍼오라레
4: 수입원 비오신 코리아 판매원 휴온스

성영화 씨가 팝송 들으며 신나게 청소합니다. 물걸레질 해도 힘들지 않아요. 역시 음악의 힘이 최고네요 하셨어요. 네, 영화 씨. 제가요 12시부터 2시까지는 꼭 여러분들의 고막 친구가 되드리겠습니다. 더 놀란스의 섹시 뮤직 듣고 왔어요. 아일랜드 출신의 자매 그룹이죠. 놀란 자매예요. 더 놀란스. 음악이 주는 설렘과 자유로운 분위기를 경쾌하게 표현하고 있죠. 멋진 음악에 난 통제력을 잃었어요. 그 음악이 날 강타해요 라는 노래입니다. 노래 두 곡 더 이어드립니다. 아, 미국의 가수구 배우예요. 아주 서정적인 음색으로 사랑받은 가수죠. 모린 마카반의 Can You Read My Mind라는 노래입니다. 이게 영화 슈퍼맨의 러브 테마곡이었죠. 사랑하는 사람한테 감정이 전해지길 바라는 마음을 담고 있습니다. 내 마음을 읽을 수 있나요? 라는 노래예요.

이어서 레이 찰스의 Ellie My Love. 아주 달콤한 노래죠. 미국의 전설의 가수고 피아니스트입니다. 일본 그룹이죠. Sudden All-Stars의 곡을 레이 찰스가 영어 버전으로 불렀습니다. 일본으로 공연 갔다가 이 Sudden All-Stars의 이 노래를 듣고 본인이 아주 좋아서 다시 불렀대요. 엘리를 아프게 한 적이 많았지만 떠나보니 그 사람 같은 사랑이 없다는 걸 깨닫는 그런 노래입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기회를 달라고 하는 노래예요. 모린 맥가반, Can You Read My Mind? 레이 찰스, Ellie My Love.

거장의 느낌이 나죠. 레이 찰스, 엘리, 마이 러브. 머린 마카반의 Can You Read My Mind. 두 곡 이어듣고 왔습니다. 5월 17일 일요일 인백션의 백뮤직 1부 순서 지금 함께하고 계십니다. 오운완이라는 말 듣거나 많이 보셨을 거예요. 오만완이라는 말도 있어요. 5만원 아닙니다. 오만완이에요. 이게 뭔가 하셨죠? 오늘 만원 벌었다는 건가? 아니면 암호? 아닙니다. 오운완은 오늘 운동 완료의 준말입니다. 오만완은 오늘 만보 완료 이런 뜻이죠. 이게 단순히 줄임말이라기보다 요즘 세대들의 행동 패턴이고 놀이 같은 거라고 봐야겠죠. 옛날 그 윗세대들이 공책에 운동일지 쓰고 가계부적던 것처럼 오늘은 어떤 운동을 했는지 또 얼마나 걸었는지 기록하면서 오늘도 잘 살았어요 스스로 확인하는 겁니다. 서로 응원도 주고받고요. 이 시간도 그런 기록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네요. 여러분들의 일상을 기록한다고 생각하시고 사연 주세요. DJ 천이가 좋은 노래와 선물로 응답합니다. 사연 쓰고 따블로 갑니다. 오늘은 박예은 씨가 주신 사연 소개합니다. 서른 살이 되던 올해 봄 저는 회사 이직과 함께 꿈에 그리던 일을 해냈습니다. 부모님 집을 나와 작은 원룸으로 독립했거든요. 이삿짐을 옮기던 첫날 제 머릿속은 인테리어 잡지 같은 환상으로 가득 차 있었죠. 하지만 현실은 감성 드라마가 아니라 생존 예능이었습니다. 첫 번째 난관은 독립 첫 주말에 찾아왔어요. 아휴, 나도 이제 요리하는 여성이 돼볼까? 하며 야심차게 쌀을 씻었죠. 분명 엄마가 손등까지 물을 맞추라고 하셨죠.

본가에 있을 때는 엄마 엄마 아빠 볼래 볼래 하고 소리만 한 번만 지르면 부모님이 빛의 속도로 달려와 순식간에 상황을 정리해 주셨거든요. 하지만 여기선 제가 소리를 질러봤자 와줄 사람이 없잖아요. 저는 정신을 차렸습니다. 그리고 일단 싱크대 안에 있던 해충 스프레이를 집어들었죠. 그리고는 전쟁터의 여전사처럼 악 소리를 지르며 미친 듯이 약을 칙칙칙칙칙 분사했어요. 이어 옆에 있던 두꺼운 장식용 인테리어 책을 들어 던졌습니다. 다행히 상황은 종료된 것 같았지만 문제는 그때부터였어요. 그래서 저걸 어떻게 치우지?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고무장갑을 끼고 빗자루와 쓰레받기 장비를 이용해서 잘 해결했습니다. 역시 어른들 말씀대로 닥치니까 다 하게 되더라고요. 비록 벌레 한 마리에 집이 떠나가라 소동을 피우는 초보 독립러지만 내 힘으로 밥 한 끼를 짓고 내 공간을 지켜냈을 때 그 짜릿한 성취감은 정말 최고였어요. 세상의 모든 독립 초년생 여러분, 죽밥 좀 먹고 벌레 좀 잡으면 어때요? 누구나 그렇게 비싼 관리비를 내며 어른이 되어가는 거잖아요.

오늘 사연 쓰고 따블러 갑니다. 사연에 이어서 노래 듣고 왔어요. 하고 싶은 대로 해. 결국엔 다 잘 될 거야 라고 외치는 노래였어요. 미국 락밴드 지미 잇 월드의 The Middle이라는 노래였습니다. 시간이 좀 걸릴 뿐이야. 너는 지금 삶의 여정 가운데 어디쯤에 있거든. 모든 게 다 괜찮을 거야 라는 노래였어요. DJ 천이도 사연 중간에 우리 예은 씨가 두꺼운 책을 던지는 장면에서 걱정을 좀 했거든요. 그 다음은 이게 납작해졌을 텐데 뒤처리를 어떡하지? 이게 근데 사건 종료를 말끔하게 했군요. 아 그럼요. 닥치면 다 합니다. 근데 이제 시간이 좀 걸리고 엉성하겠죠. 전구 하나 가느라고 뭐 유튜브도 몇 개.

알아보고 또 집에 전화해서 물어보고 그러다 부모님이 주말에 또 긴급 출동하기도 하고요. 부모님 한번 왔다 가면 그냥 집이 갑자기 모델하우스처럼 깨끗해져 있고 그러잖아요. 사실 독립이라는 게 뭐 대단한 자유 선언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리얼 생활인이 돼가는 거죠. 밥 지어 먹는 것부터 해서 뭐 설거지, 빨래, 분리수거, 뭐 벌레 처리, 공과금 납부, 뭐 하나에서부터 열까지 다 본인이 직접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본가에서 살 때보다 더 부지런하고 더 깔끔해지는 사람이 있는 반면에 어느 순간 다 포기하고 배달 음식으로 연명하면서 생활이 흐트러지는 사람도 있죠. 어쨌든 좋은 경험이 됩니다. 사연 주신 초보 독립러 우리 박예은 씨 앞으로도 화이팅 하시고요. 제가 선물 보내드립니다. 자취생들한테는 한 끼 해결하는 게 엄청 큰 거잖아요. 이걸로 한 끼 해결하실 수 있죠. 치킨과 콜라 세트 보내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도요 참여하세요. 저희 인백천의 백뮤직 홈페이지에 오시면 사연 쓰고 따블로 갑니다. 게시판이 있습니다. 거기에 사연 올리시면 돼요. 매주 토요일과 일요일 일부에 노래와 선물까지 따블로 얹어서 배달하는 코너입니다. 사연 쓰고 따블로 갑니다. 이제 노래 세 곡 이어듣죠. 피터 프램튼의 Show Me The Way 준비합니다. 영국의 전설의 기타리스트이고 싱어송라이터입니다. 인생과 사랑에서 길을 잃은 주인공이 사랑하는 사람한테 당신이 나한테 길을 보여주길 바래 당신을 원합니다 이렇게 노래하는 곡이에요. 이 전설의 라이브 앨범 버전이 아주 큰 인기를 얻었죠. 라이브 앨범 버전으로 준비합니다. 그리고 영국의 소울파 프로젝트 밴드 The Style Council의 Wanted 준비합니다. 좋아하는 사람이 있지만 그녀 앞에만 서면 말이 안 나오는 상황에서 그 사람한테 특별한 존재가 되고 싶고 사랑받고 싶은 감정을 노래하는 거예요. 이어서 1980년대 사랑받은 하이틴 스타죠. 티파니의 I Think We Are Alone Now 준비합니다. 10대들의 사랑 얘기예요. 어른들의 눈을 피해서 사랑하는 사람과 단둘이 있게 된 순간의 그 설렘과 짜릿함을 노래해요. 이제 우리만 남은 것 같아 라는 노래입니다. 피터 프램튼 Show Me The Way 라이브 버전이고요. The Style Council의 Wanted, Tiffany의 I Think We Are Alone Now.

I think we are alone now. Tiffany, The Style Council의 Wanted, Peter Frampton의 Show Me The Way 세 곡 쭉 이어 듣고 왔네요. 5월 17일 일요일 인백션의 백뮤직과 함께하고 계십니다. 두 곡 더 이어드리죠. 짐 다이아몬드의 I Should Have Known Better라는 노래 준비됩니다. 짐 다이아몬드는 스코틀랜드의 싱어송라이터예요. 사랑하는 사람을 놔두고 바람 피우고 뒤늦게 후회하는 남자의 노래입니다. 진작 알았어야 했는데 I should have known better라는 노래죠. 그렇게 하면 당신을 잃는다는 걸 알았어야 했는데 라는 노래예요. 이어서 1990년대 대표 영국 밴드죠. 오아시스의 Don't Look Back in Anger예요. 노래가 나오면 전 세계인이 함께 떼창하는 대표곡이죠. 성난 얼굴로 돌아보지 마. 과거의 상처 후회를 놓아주고 앞으로 나아갑시다. 이런 메시지를 담고 있는 노래입니다. Jim Diamond, I Should Have Known Better, Oasis, Don't Look Back in Anger.

0: 먹을걸? 할인 훌라면.
1: 어? 김연아 씨 어디로 모실까요?
2: 든든한 내일로요.
1: 네?
2: KB국민은행 IRP로요. 다양한 금융상품으로 수익률부터 안정성까지 더 기대되니까.
1: 제대로 가시네요.
2: 같은 연금 다른 내일. KB국민은행 퇴직연금 IRP.
3: 원금 손실 유의 투자 전 상품 설명서 및 약관 필독. 쇼리 실라!

0: 안녕하세요. 베스트 슬립 대표 서준호입니다. 5성급 호텔 침대의 편안함 매일 누리고 싶지 않으세요? 이제 부담 없이 월 3만 원대의 베스트 슬립 Z 시리즈를 만나실 수 있습니다. 베스트 슬립 렌탈 케어 서비스. 지금 바로 최고의 수면을 구독하세요. 베스트 슬립.
1: 일요일 인백션의 백뮤직 1부 마치고요. 이제 잠시 후 2부에는 음악평론가 임진모 씨 기다리시죠? 만납니다. 임진모의 식스센스 코너가 이어집니다. 자, 1부 끝곡은 샤데이의 스무드 오퍼레이터인데요. 나이지리아 출신의 영국의 싱어송라이터 샤데이 아두가 이끄는 밴드죠. 사랑을 게임처럼 즐기는 남자의 모습을 한 편의 그 느와르 영화처럼 묘사하고 있습니다. 샤데이 스무드 오퍼레이터. I'll be 금방 back.

57분 교통정보입니다. 햇볕이 강해서 운전하기가 쉽지 않으실 텐데요. 무리한 운행은 피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고속도로 정체 휴일치고 그렇게 심한 편은 아닙니다. 경부고속도로 서울 쪽 옥산 분기점에서 청주 휴게소 쪽으로 막히고 있습니다. 이후의 정체는 서울시 구간이고요. 양재에서 반포 쪽으로 속도 떨어지고 있습니다. 서해안고속도로 서울 방향 매송에서 용담터널 일찍 분기점에서 금천 쪽에 이동이 불편하겠습니다. 중부 내륙고속도로 크게 어려운 구간 없고요. 영동고속도로 이용도 무난하겠는데요. 다만 광교터널 부근에서 북수원 쪽으로 지체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수도권 제일 후단고속도로 판교에서 일산 쪽입니다. 자유로 부근에서 추돌 사고를 처리하고 있습니다. 김포 부근부터 여파를 받고 있습니다. 57분 교통정보 이현입니다.

0: 이번역은 종로 5가. 종로 5가 열차.
1: 할머니, 종로 5가예요.
2: 종로 5가?
1: 어이 참, 보령약국 가신다면서요.
2: 그래. 종로 5가 보령약국.
3: 보령약국은 종로 5가에 있습니다. 종로 5가 보령약국.
4: 아무리 생각해도 난 너를
5: 스치듯 지나가지 말고 잠깐 여기에 머물러주세요. 위트 있는 이야기와 아름다운 음악들로 당신을 기쁘게 해드릴게요. 소문 내줄래요? 혼자만 아는 건 너 재밌는 건 다 같이 알아야 좋으니까. 로맨틱한 영화보다 더 달콤한 라디오. 우리 오늘 저녁에 꼭 만나요. 매일 저녁 6시 음악을 달리는 시간. KBS 해피 FM 스윗 드라이브 이노진입니다.
6: 해피 FM 제2 라디오입니다.

0: 오늘도 행복한 하루. KBS 해피 FM에서 한시를 알려드립니다.
1: 헤이 바비.
2: 예영.
1: 준비됐냐?
2: 됐죠.
1: 오케이 가자.
2: 오케이. 제가 먼저 할게요 형.
1: 오케이.

0: 5월 17일 일요일 인백션의 백뮤직 2부입니다. 나른한 오후에 좋은 음악으로 스트레칭 해드리겠습니다. 수도권 주파수는 106.1MHz예요. 서울, 인천, 경기 계시는 분들 단축 버튼 1번에 저장해 주시고요. KBS 콩 앱으로도 전국에서 전 세계에서도 만납니다. 자, 2부 첫 곡은 캡틴 앤 테닐의 Love Will Keep Us Together라는 노래였는데요. 캡틴은 예명이죠. 데릴 드래곤이라는 사람인데 항상 선장 모자를 쓰고 다닌다고 해서 예명이 캡틴이 됐어요. 두 사람이 부부입니다. 2014년에 뭐 이혼을 하지만 2019년에 캡틴이 세상을 떠날 때 테닐이 곁을 지켰다고 그래요. 자신감 뿜뿜, 사랑 에너지가 가득한 노래였어요. 멋지고 예쁜 사람들이 접근해도 그 유혹이나 세월의 흐름에 흔들리지 말고 우리 사랑만 믿고 영원히 함께하자라는 노래 Love Will Keep Us Together였습니다. 자, 잠시 후에는 늘 좋은 음악으로 에너지와 감동을 주고 재밌는 입담으로 웃음까지 주는 분이죠. 음악평론가 임진모 씨 만납니다. 오늘도 아주 멋진 나비 넥타이를 메고 지금 와 있습니다. 참여하시는 분들께 드리는 선물을 안내합니다. 급발진 잡는 지넷에서 한문철 블랙박스, 원영덕 의성 흑마늘 영농조합법인에서 흑마늘 진액, 네이트리 팜에서 천년의 기운을 한 포에 담은 발효진생고, 국내 최초 식혜명인 하늘청에서 명절에 좋은 하늘청 전통 감주 준비합니다. 이외 선물이 더 많죠. 치킨, 피자, 커피, 햄버거 세트, 도넛 세트 외에 많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잠시 광고 들어주세요.
1: 뭐야 뭐야, 요즘 피부 비결 뭐야?
2: 세수하고 한 장 쓱 닦고 차, 간편하게 한 장 쓱 닦고 차, 하루 5분 쉽게 쓱 닦고 차.
3: 붙이는 메디힐 토너 패드 200ml 대용량으로 피부 고민 해결. 올리브영 어워즈 1등 토너 패드 쓱 닦고 차.
2: 메디힐 토너 패드
4: 위제로
5: 소화 불량 제로 제로
4: 위제로
5: 과식계도 제로 제로
4: 위제로
5: 체했을 때도 제로 제로
4: 위제로
5: 불편하거나 답답한 속엔 제로 제로
4: 위제로
3: 소화불량 체함 과식의 위제로
2: 일양약품.
1: 요즘 카페 트렌드 알고 싶다면
2: 카베페 주문.
1: 카페 창업 예정이라면
2: 카베페 주문.
3: 달콤함이 비즈니스가 되는 곳 2016 카페인 베이커리 페어. 6월 4일부터 7일까지 킨텍스에서 만나요. 동시개최 마이프차 창업 박람회.
6: 클레오?
7: 네, 현대자동차의 AI 클레오입니다.
6: 새로워진 그랜저 소개해줘.
7: 대화면 디스플레이로 만나는 플레오스 커넥트와 6분 할로 조절하는 스마트 비전 루프, 프리미엄 라운지 같은 편안함까지 경험해보시겠어요?
6: 또 한 번 새로워진 더뉴 그랜저.

0: 올해 2026년에는요 이 계절 시계가 유독 빠르게 가는 기분이에요. 벚꽃도 뭐 한 열흘가량 일찍 폈죠. 벚꽃이랑 라일락이 막 동시에 피고 그랬잖아요. 이제 빨간 장미가 담장을 넘고 있고요. 카페에는 뭐 수박 주스, 망고 빙수, 팥빙수 이런 여름 메뉴가 벌써 나왔더라고요. 계절 순서가 뒤섞여서 혼란스럽긴 합니다만 이 봄의 향기와 여름의 맛을 동시에 누리는 특별한 5월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좋겠죠. 뭐 자, 이 시간에도 음악과 만담을 적절하게 섞어서 배달합니다. 대한민국 대표 음악 평론가 임진모의 Sixth Sense. 임팩션의 백뮤직 일요일의 남자 믿고 듣는 음악평론가입니다. 진모 진모 임진모 씨 어서 오세요.
1: 네, 안녕하세요.
0: 5월 좋은 계절 잘 네. 누리고 계십니까?
1: 아, 네, 너무 화창한 날씨 잘 누리고 있습니다.
0: 네네. 네. 염장환 씨가 오늘도 일촉즉발 방송 기대합니다. 우리가 예. 파이팅하는 거를 지금 네. 기대하나 봐요.
1: 그러니까요.
0: 오늘도 우리가 기대에 부응할까요?
1: 아, 진짜 이 자리에서 제가 고백하는데 예. 제가 출연하기 전에 저 밖에서 기다리잖아요.
0: 예.
1: 기다리고 참 나름대로 저 잘하려고 애썼는데 밖에서
0: 예.
1: 그 신희원 작가하고 임병섭 부장이 뭐라 했는지 알아요?
0: 뭐라 그래요?
1: 하, 진행자에 비해서 선생님이 너무 젊은 것 같아요.
0: 네? 아, 이렇게 또 이간질을 시작을 하네.
1: 아니 저 얼굴 봐봐요. 지금 이간질인가?
0: 저분들이 그럴 사람이 아니에요.
1: 아이고.
0: 여보세요. 그렇게 이간질 한다고 네. 넘어갈 사람들이 아니에요.
1: 제가 분명히 말씀드리는데 가까이 있는 분한테 잘하세요. 먼저.
0: 나한테도 좀 잘해요. 좀 가까이 있잖아요.
1: 우리. 잘하잖아요. 저는.
0: 뭘 잘해 맨날 오면은.
1: 이 방송을 위해서 정말 하루에 7시간 고통 속에서 선곡을 합니다.
0: 아, 그건 인정합니다.
1: 네네네.
0: 근데 김영자 씨가 친모님 빨리 오셔요. 두 분 대화에 미소 지으며 힐링하렵니다.
1: 아유, 감사드립니다.
0: 네. 아, 진짜 임준모 씨가 정말 공들여서 한 곡 한 곡 골라오는 시간이거든요. 임준모의 식스센스 코너. 제가
1: 네.
0: 매일 혼자 방송하다가 일요일 날 게스트가 딱 한 명.
1: 그렇습니다.
0: 오늘 주제부터 소개해 주세요.
1: 오늘 주제는 우리가 인생 살면서 항상 1등 우대랄까요? 특별 대우하죠. 1등만.
0: 안 그런다 해도 사실
1: 네네.
0: 그렇죠.
1: 그래서 우리도 빌보드도 넘버원송 중심으로 방송하잖아요.
0: 뭐,
1: 그런데
0: 네네.
1: 2위도 사실은 엄청나게 큰 히트입니다. 근데 또 2위에 오랫동안 머물러서 역사에 기록이 된 그런 곡들이 있죠.
0: 그래서 1위는 못 가고.
1: 1위는 못 갔지만 아. 2위곡 중에서 유명한 곡들 우리가 사랑한 2위 곡들 모았습니다.
0: 이거 재밌네요. 주제. 첫 곡 뭘 들을까요?
1: 첫 번은 사실 스피너스 곡인데 이게 처음에 이제 76년에 등장할 때는 한국에서 그렇게 반향이 있진 않았어요. 그런데 이게 최근 들어서 그 여러 영화의 배경음악이 되면서 이 노래가 살아났습니다. 스피너스의 러버밴드맨.
0: 미국의 네. 그 리듬 앤 블루스 소울 보컬 그룹이죠.
1: 그렇습니다.
0: 더 스피너스.
1: 네네. 네. 뭐 큐피드 등등 그런 여러 곡들도 우리 국내에서 환영받았는데요. 이 러버밴드맨은 그 러버가 고무잖아요.
0: 고무줄 남자.
1: 네. 그러니까 막 탄력적으로 막 바뀌는 남자를 말하는 거예요. 네. 그게 조금 어필한 것 같습니다.
0: 네. 네.
1: 그런 의미에서 이 노래가 최근에 살아났어요.
0: 처음엔 네. 제목이 이게 Fatman,
1: 네.
0: 뚱뚱한 남자였다가
1: 네네.
0: 고무줄 남자로 바뀌었죠.
1: 네. 네. 뚱뚱하다고 놀림받는 아들을 위해서 원래 만들었다고 해요. 이거 사실 러버밴드맨이 그 썸베리라고요. 아주 유명한 작곡가예요.
0: 네. 네. 그 당시 1위는 로드 스튜어트의 Tonight
1: the Night.
0: The Night. 그거
1: 한 해 이게 통산 77년으로 넘어가는데 통산 1위였습니다.
0: 아, 그랬군요.
1: 네네.
0: 엄청난 곡이었군요.
1: 네. 네.
0: The Spinners의 고무줄 남자입니다. The Rubber Band Man.

0: 우리가 사랑한 이 곡들이 오늘 주제예요. The Spinners의 The Rubber Band Man이 오늘 첫 곡이었습니다.
1: 아마 빌보드 차트를 숭배했던 사람들은 2위 곡이 마음에 들었을 때는 꼭 1위 되라고 정말 소원을 빌었던 경험이 있을 거예요.
0: 저는 그 싸이 노래.
1: 예. 네. 강남스타일.
0: 예, 그게 지금 우리가 빌보드 100 싱글 차트 1위가 된다고 와 빨리 되라 그랬는데
1: 싸이 강남스타일도 아주 중요한 2위 곡이죠.
0: 그렇죠. 네.
1: 옛날에 제가 거의 기도하다시피 했던 곡 중에 하나가 존 레논의 우먼이었어요.
0: 우먼.
1: 더블 팬터스의 명반이죠.
0: 그렇죠.
1: 5년 만에 돌아온 존 레논의 앨범.
0: 안에 네. 오노 요코하고
1: 같이 반반씩 나눠 부르는데요. 네네. 첫 곡이 Just Like Starting Over는 정상에 차지하는데 그게 발표되자마자 존 레논이 총격 사망하죠. 그러고 나서
0: 그러니까 앨범이 나오고 한 달도 안 돼서.
1: 네네. 그러니까 결국 Just Like Starting Over도 4후 1위 곡인 거예요. 근데 우먼은 당연한 거죠. 두 번째 싱글이었으니까.
0: 네.
1: 아, 이 노래 참 반드시 1위 올라갈 것 같다는 생각했는데 알리오 스피드웨건의 Keep on Loving한테 걸렸어요.
0: 아, 그랬군요.
1: 그래가지고 2위를 3주 하다가 내려갔는데 1위 못지않은 히트곡으로 나중에 연말 순위 보니까 더 높더라고요.
0: 네.
1: 존
0: 네.
1: 레논의 Woman 3주간 1위 했는데 이때가 1981년이었습니다.
0: 네, 한 곡 더요.
1: 그리고 하나 더는 너무나도 유명한 빌리지 피프 YMCA.
0: 아, 이게
1: 이것도 정상에 못 올라갔어요. 네, 네, 네. 이게 또 그 당시에 이제 디스코 최고그룹 쉬기죠 쉬게 프리콩 이 노래 때문에
0: 그거에 막혔군요.
1: 막혔습니다. 그래서 2위에 머물렀는데 이때 당시에 그 2위에서 왜 이렇게 1위로 올라갈 수 있는데 다음 주면 1위 올라갈 수 있는데 또 다음에 강력한 노래가 생기는 바람에 또 못 그게 바로 뭐냐 로드 스튜어트의 Do You Think I'm Sexy였어요.
0: 섹시. 아, 그 노래. 네. 야, 참 이 진짜 이거는 운이에요 어떻게 보면.
1: 그렇습니다. 네,
0: 가요계도 사실 운칠기삼이라는 게 있어요.
1: 예, 예.
0: 우리가 사랑한 2위 곡들 듣고 있습니다. 존 레논,
1: 네.
0: 워먼, 네. 그리고 빌리지 피플, YMCA. 뭐 얘기할 거 있어요?
1: 아니요. YMCA 부른 빌리지 피플 네. 지금 생각하면 그때 솔직히 월간 팝송 같은 잡지 통해서 봤잖아요. 아니면 음반 사지 않고서는.
0: 그 캐릭터 컨셉이었잖아요.
1: 네. 와우, 근데 경찰이지 그다음에 뭐야 인디언도 있었고.
0: 카우보이. 뭐
1: 예, 맞습니다.
0: 군인도 군인. 있었고.
1: 네. 네, 그다음에 그 오토바이 바이커.
0: 그렇죠.
1: 예, 예. 네,
0: 아주 재밌었죠.
1: 아, 재밌었어요.
0: 네, 네. 노래도 참 좋았고요. 존 레논,
1: 예.
0: 워먼, 빌리지 피플, YMCA.

0: 존 레논 워먼 빌리지 피플 YMCA 듣고 왔습니다. 네. 임백천의 백뮤직 일요일의 남자 임진모의 식스센스 코너예요. 우리가 사랑한 이 곡들 듣고 있습니다.
1: YMCA는 우리 국내에 가마 그 지금 60대 70대 분들은 조경수 노래로 더 잘할 겁니다.
0: 아 그렇죠. 조경수 씨가
1: 번안했습니다. 네. 하여튼 참 우리 국내에서도 어마어마하게 히트한 그런 곡이에요.
0: 네. 네. 이번엔 뭘 들을까요?
1: 이번에는요. 역시 우리가 사랑했던 로라 브레닝건의 글로리아.
0: 글로리아.
1: 이 노래는 KBS가 해외 뉴스 전할 때 배경음악이었어요.
0: 맞아요. 맞아요. 네.
1: 그런데 사실은 이게 팝송이 아니라 이탈리아 깐소네죠. 움베르토 토치의 곡입니다. 1979년의 곡인데 82년 3년 뒤에 영화 버전이 나왔는데 이게 글로리아 이 브레닝건이 당대 참 노래도 잘했지만 풍부한 성향을 갖고 있었는데 비주얼도 아주 좋았어요.
0: 그렇죠.
1: 그래서 이 노래가 1위 못했지만 엄청난 히트곡이었습니다.
0: 2004년에 하늘의 별이 됐는데 네. 로라 브레니간이 밝혔죠. 어딜 가서 공연하든 마지막 곡은 내 이 첫 히트곡 글로리아였다.
1: 그렇습니다. 네. 이걸로 그렇죠. 이름이 알려졌으니까요.
0: 그러니까요.
1: 네네. 네.
0: 한 곡 더요.
1: 하나 더는 이건 정말 너무너무 아쉬운 곡이었는데 도나 루이스의 I Love You Always Forever 들으시면 알 거예요.
0: 아유, 굉장히, 너무 귀엽게 노래했죠.
1: 네, 노래가 아주 그냥 진행이 아주 너무나 유려한데 아 세상에 이 노래도 일이 충분히 될 수 있는데 하필 누구랑 만났냐. 이건 안 돼요. 운이 없는 거예요. 마카레나 같은 거예요. 로스텔리에.
0: 마카레나는 누구한테도 이거는.
1: 그때 13중과 1위였는데 이 노래를 어떻게 이겨요 사실은.
0: 에이 마카레나. 네. 근데 여기서 I love you always forever. 이게 아니 근데 예. 낮에는 에 마카레나, 밤에는 I love you always forever 이게 나왔죠.
1: 어떻게 보면 이때 이런 노래들이 되는 게 클린턴 정부 때 미국의 그 경기가 좋아요. 그래서 마카레나가 이렇게 뜨게 된 건데 아까 강남 느낌의. 스타일 얘기하셨잖아요. 예. 이게 사실 이거 스페인 노래인데 미국 음악 관계자가 이 노래를 우연히 듣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게 미국이 선택해가지고 이 노래가 뜬 거라니까요.
0: 사실 이 노래가 1위 한 거는 네. 외국어로 된 노래 최초의 1위 아니에요?
1: 아니요. 아니에요? 많아요.
0: 아, 그래요?
1: 보라레, 우후.
0: 아, 그것도 있구나.
1: 그럼요. 일본 네. 노래도 있잖아. 슈케야키.
0: 아, 그렇죠. 그건 65년이죠.
1: 아니, 그 옛날에 더 많았어요.
0: 네.
1: I love you always forever는 무려 2위를 갖다 9주를 합니다. 9주를. 그래서 거의 상위권에 속하는 곡인데 예. 참 아쉬웠어요.
0: 마카레나가 아니었으면 1위 했을 것 같아요.
1: 그렇습니다.
0: 로라 브레니간의 글로리아 도나 루이스입니다. I love you always forever.

0: 도나 루이스의 I love you always forever. 나도 속삭이게 되네요. 로라 브레니간의 Gloria 두 곡 이어들었어요. 우리가 사랑한 이 곡들 듣고 있습니다.
1: 네. 이제 비교적 최근 노래인데요.
0: 네.
1: 이 사람 아주 유명해졌어요. 왜냐하면 방탄소년단의 곡을 써준 사람. 바로 원 리퍼블릭의 라이언 테더죠.
0: 네. 네.
1: 라이언 테더 정말 선율감이 참 좋은
0: 히트메이커죠.
1: 네네. 프론트맨인데요. 팀 이름이 원 리퍼블릭입니다.
0: 네.
1: 저는 원 리퍼블릭이 왜 좋냐면요. 휘파람이 많아요. 근데 그 휘파람이 아주 잘 배치되어 있어요. 노래.
0: 네.
1: 굿 라이프라는 곡도 그랬고요. 오늘 들려주는 이게 가장 히트곡이죠. 카운팅 스타즈. 별을 세며.
0: 네.
1: 카운팅 스타즈. 이것도 저희가 나와요. 그 휘파람이.
0: 휘파람이.
1: 그 탑건 새 영화 탑건에서도
0: 네.
1: I Ain't Worried라는 노래가 히트했잖아요.
0: 그렇죠.
1: 그것도 원 리버블릭 곡인데 거기에도 휘파람이 나오죠.
0: 네.
1: 그 정도로 저는 휘파람을 가장 잘 쓰는 그런 밴드가 바로 원 리퍼블릭.
0: 대한 공연할 때 봤는데
1: 네.
0: 휘파람을 안 부른 것 같았는데 그때 아니, 불었나?
1: 이거 뭐 현장에서는 부르지 이펙트로, 못할 수가 있겠죠.
0: 이펙트로 했나?
1: 네네.
0: 근데 고음 엄청 고음이라.
1: 맞아요, 네. 맞아요. 네네.
0: 라이언 테더의 One Republic, Counting Stars.
1: 네. 그리고 하나 더는요. 네. 이게 진짜 역사를 찬조했는데 물론 나중에 셔나이어 토엔의 You Are the One, You Are the 그런 노래들 때문에 2위의 영예, 가장 오랫동안 2위한 노래의 영예를 뺏기지만.
0: 네.
1: 사실은 저는 아직도 최고의 이 곡은 이 곡을 꼽아요. 포리너의 Waiting for a Girl Like You.
0: 네.
1: 10주 2위에 있어요. 10주. 네.
0: 이야, 이게 가장 오랫동안
1: 네네.
0: 2등을 한 게 아니라 그거보다 더 했군요.
1: 네. 그런데 그래도 저는 이 곡을 최고로 꼽는 게 정말 막강한 경쟁 속에서 2위를 지켰거든요.
0: 근데 재밌는 게 지금. 네네. 그때 1위는 누굴까? 이게 재밌었어요. 이때 1위는 누구예요?
1: 왜 그런지 알아요?
0: 네.
1: 왜 1위 못했냐? 해피는 피지컬을 만났어.
0: 올리비아 뉴튼 존.
1: 네. 네. 근데 그게 이제 노래가 인기가 떨어지니까 홀에 놓지 I can go for this 오네. 그래가지고 결국 1위 못하고 내려갔어요. 아까 저기랑 비슷해요. I love you always forever.
0: 그렇군요.
1: 네네.
0: 네. 네. 이 포리너는 영국 또 미국 아, 멤버 예, 이게 구성된 밴드인데 Waiting for a Girl Like You도 좋아하고 우리나라 사람들은 I want to know what love is 좋아하죠.
1: 이 노래를 좋아하는 이유가요.
0: 예.
1: 2위를 지겹게 하다가 예. 마침내 1위를 하게 되거든요.
0: I want to know what love is.
1: 첫 1위 곡이에요. 그래서 아주 공식적으로 믹 존스가 그랬어요. 1위 하게 돼서 기쁘다.
0: 그러면 그때 2위를 어떤 예. 사람이 했는데 밀어냈습니까?
1: 누구예요?
0: I want to know what love is가 1위 할 때 2위가
1: 바로 아니 이게 아니고 1위가 라이커 버진이었거든 마돈나.
0: 아 그걸 밀어내고 올라갔군요.
1: 굉장히 셌던 거죠 이 노래가.
0: 그러네요. One Republic입니다. Counting Stars 그리고 Foreigner의 Waiting for a Girl Like You.

0: 우리가 사랑한 이 곡들, Foreigner의 Waiting for a Girl Like You, One Republic, Counting Stars였어요.
1: 네.
0: 한 곡 더요.
1: 60대

0: 70대 분들이 좋아했던 가수 참 부드러운 목소리 갖고 있어서 짐 리브스의 예. He Have to Go 네. 이 노래도 2위에 머물렀어요. 그래서 이 곡을 추억이 떠올라서 제가 골랐습니다.
1: 바로 듣죠. 짐 리브스 He'll Have to Go.

0: 매트리스 한번 사려면 사실 좀 부담되잖아요. 그래서 저는 베스트슬립에서 숙면을 구독 중이에요.
1: 월 3만 원대에 누리는 5성급 호텔 침대의 편안함. 베스트슬립 렌탈 케어.
0: 여러분도 이제 최고의 수면을 구독하세요. 베스트슬립.
2: 임진모의 식스센스 코너. 아, 오늘 참 좋은 노래로 한 시간이 꽉 찼네요. 이번에는 팝음악 못지않게 우리 가요를 사랑하는 임진모 씨가 고른 임진모의 픽입니다. 어떤 곡이죠?
3: 아까 이 곡 얘기했는데 제일 먼저 떠오른 곡 뭐라고 하셨죠?
2: 제가 싸이라고 강남스타일.
3: 그거 듣자고 오랜만에.
2: 아, 좋죠.
3: 이게 뭐 가요니까요. 근데 참 이 노래가 전 세계적인 흥행을 거두면서 바로 뭐가 대중화됐느냐. 케이팝입니다.
2: 네.
3: 오늘날 케이팝의 대중화의 주력은 싸이. 그 노래는 그러니까 강남스타일이죠.
2: 2013년 이후에 이제 네. 빌보드에서 유튜브 스트리밍 데이터 이런 것들을 차트 집계에 이제 넣은 거죠.
3: 이때 안 넣어가지고 2012년까지 네. 그걸 순위 산정에 참고하지 않았기 때문에 정말 억울하게 2위에 머무는 거예요.
2: 그래서 케이팝 후배들이 1위를 네. 할 수 있는 길을 닦아준 셈이다.
3: 근데 제가 미국 가보니까요.
2: 네.
3: 다이너마이트 버터보다 오히려 강남스타일을 더 기억하던데요.
2: 아직도 아마 그럴 거예요.
3: 예, 예. 네. 싸이의 강남스타일 네. 2위 곡입니다.
2: 네. 진모 씨 오늘 감사합니다.
3: 네.
2: 다음 주 일요일 다시 만나도록 하고요. 임진모 씨 인사드리겠습니다.
3: 네,
2: 싸이의 강남스타일 들으면서 우리 같이 춤추면서 끝내죠. I'll be back.

57분 교통정보입니다. 휴일인 오늘도 한여름 수준의 더위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전국 대부분 지역에서 30도를 웃돌고 있는데요. 온열질환 발생하지 않도록 건강관리는 잘 챙겨주셔야겠습니다. 지금 고속도로는 상행선 위주로 더딘 흐름 보입니다. 먼저 서울 양양고속도로 인제에서 내린천 휴게소 쪽으로 짧게 주춤하고요. 설악 일대 3km 정도 밀립니다. 이후 서종에서 화도 쪽으로 길게 정체인데요. 13km 정도 가다서다 반복하고요. 미사에서 강일까지도 차간격 좁혀 지납니다. 평택 제천고속도로 평택 방향으로 안진터널 안쪽에선 조금 전 사고가 났습니다. 처리하면서 1차로 통행이 어렵고요. 경부고속도로 서울 쪽 양재나들목 5차로에도 사고 있습니다. 또 서울 시내 분당수서로 청담대교 방향으로 탄천 1교 부근에서도 사고 발생했는데요. 1차로 막고 처리하면서 복정부터 속도 떨어집니다. 57번 교통정보 박수정이었습니다.

0: 저 이분과 함께하면 나른한 오후가 행복해지실 거예요. 우리 같이 마법의 시간 속으로 레드 썬. 매일 오후 4시부터 6시 이분의 라라랜드.
1: KBS 라디오를 스마트하게 즐길 수 있는 방법. 스마트폰 플레이스토어나 앱스토어에서 KONG KBS 콩을 검색해서 다운받는다. 맨 아래 여기를 눌러 채팅에 참여하세요로 가서 사연도 신청곡도 마음껏 보낸다. 지금 내가 듣고 있는 라디오, DJ는 뭘 하고 있는지, 게스트는 누구인지 보고 싶다면 오른쪽 위 카메라 모양을 누르고 보이는 라디오로 즐긴다. 방금 들은 그 노래, 아까 들은 그 노래, 가수와 제목이 궁금하다면 오른쪽 아래 음표 버튼을 눌러서 실시간 선곡표를 확인한다. 전국 세계 어디서나 이것만 기억하세요. 콩을 깐다.

은근의 빛나는 트로트. 반짝이 0488님께서요. 주말인데 바깥 구경 못하고 방콕 중이에요. 나이 드니까 피부에 잡티가 많아져서 예뻐지려고 시술을 좀 받았거든요. 얼굴에 테이프 붙이고 집에서 라디오 듣고 있습니다 하고 보내주셨는데요. 잘하셨어요. 잡티 시술 후에는요 햇빛 보면 안 되거든요. 당분간은 자외선 차단 확실하게 하시고 집에서 방콕 생활 하셔야겠네요. 답답하셔도 예뻐지는 중이다 조금만 참자 하고 마음속으로 주문 걸어보시기 바랍니다. 대신 제가 첫 곡부터요 신나는 노래 들려드릴게요. 밖에 못 나가는 대신에 집에서 노래에 맞춰서 살짝씩 몸을 좀 움직여 보세요. 은간의 빛나는 트로트 지금 시작합니다.

은간의 빛나는 트로트 오늘 첫 곡으로 오유진의 예쁘잖아 띄워드렸습니다. 안녕하세요. 빛나는 트로트의 DJ 우리 반짝이들의 응디 가수 은가은입니다. 오늘도 2시간 동안 빛나는 트로트와 함께 해주실 거죠? 애플리케이션 콩으로 들어와 주시거나 수도권 주파수 106.1MHz예요. 고정해 주시고 들어주세요. 아, 시작하면서 0488님께서 시술 좀 받았어. 얼굴에 테이프 잔뜩 붙이고 밖에 못 나가고 라디오 집에서 듣고 있어요. 라고 해주셨는데 저도 그런 방콕이면은 너무너무 하고 싶어요. 부럽습니다. 이뻐지는 거잖아요. 어찌됐건. 그쵸? 도영이님께서 저도 한동안 집에만 있었습니다. 근데 저는 독감에 걸려서 강제 집콕하고 있었네요. 모두 독감 조심하세요. 컬러. 아유, 진짜 그 여름에 걸린 감기 너무너무 독하다고 하죠. 오, 아우, 빨리빨리 나으셔야 됩니다. 아파서 집안에 있는 건 너무 서럽지. 3502님께서 응디 참 이상하죠? 주말에 밖에 나가면 아, 집에서 쉴까 그랬다 후회하고요. 집에 있으면 아, 집 앞이라도 나가올까 그랬다 후회하네요. 저도 제 마음을 모르겠어요. 아, 이런 기분이 드시는 분들은 아무래도 그 조금 밖에 나가는 걸 좀 좋아하시는 분들이시겠죠. 저는 밖에 나가면 아, 집에 있을 거 이런 생각은 많이 하는데 집에 있을 때 아, 밖에 나갈 거 이 생각은 한 번도 해본 적이 없어요. 집에 있는 게 더 저는 좋던데. 가까운 산책하면 좋죠. 집 앞에 약속 없을 때는 그냥 집 주변에 그냥 한 바퀴씩 둘러서 뭐 먹을 거 있으면 간식거리나 그냥 사오고 그 정도만 해도 좋더라고요. 자, 오늘 빛나는 트로트와 함께 해주실 거죠. 참여 사연과 듣고 싶은 신청곡도 보내주시고요. 문자 보내실 곳 샵 1061 우물정 1061 짧은 글 50원 긴 글과 사진은 100원의 이용료가 듭니다. 애플리케이션 콩은 무료예요. 빛나는 트로트와 함께하는 일요일 코너 안내해드릴게요. 1부는 그 음악은 제발 끊지 마세요 DJ 마련돼 있습니다. 한 주 동안 여러분이 신청해 주신 노래들 있잖아요. 오늘 많이 많이 들려드립니다. 그리고 2부는요. 빛나는 트로트에서 엄선한 신곡 트로트와 명곡 트로트를 차례대로 들어보는 시간. 빛나는 신곡 명곡 트로트 함께하도록 하겠습니다. 저 잠깐 광고 듣고 올게요. 소리 질러!

0: 공공기관 우선 구매 대상 기업 고려 기프트.
1: 위제로 과식에도 제로제로 위제로 체했을 때도 제로제로 위제로 불편하거나 답답한 속엔 제로제로 위제로
2: 소화불량 체한 과식엔 위제로

0: 셀레늄 의약품 셀레나제를 아시나요?
1: 세계 26개국에서 사용되는 셀레나제 말이죠.
0: 네, 셀레나제는 독일 비오신의 특허받은 제조기술로 개발된 셀레늄 의약품입니다.
1: 셀레나제는 셀레늄 결핍 질환을 위한 효과 빠른 셀레늄 의약품입니다.
0: 독일 수입 의약품 셀레나제 티퍼오라레
1: 수입원 비오신 코리아 판매원 휴원스
2: 아니 왜죠?
3: 그 음악을 DJ 들어줘요 DJ. DJ
2: 무슨 노래인지 궁금해요
3: 그 음악을 DJ 들어줘요 DJ. DJ.
2: DJ. DJ 일요일 이 시간은요 반짝이분들께서 보내주신 신청곡 끊지 않고 쭉쭉 들려드리는 시간입니다 그 음악은 제발 끊지 마세요 DJ

이 시간 참여하시는 방법은요. 평소에 빛나는 트로트 들으시다가 신청곡 생각나시잖아요. 그럼 콩과 문자로 보내주시면 됩니다. 문자 보내실 곳 샵 1061 우물정 1061 짧은 글 50원 긴 글과 사진은 100원의 이용료가 들고요. 애플리케이션 콩은 무료입니다. 반짝이 분들께서 보내주신 사연과 신청곡 저희가 차곡차곡 모아두었다가요. 일요일 1부 그 음악은 제발 끊지 마세요 DJ 이 시간에 만나볼게요. 자 그럼 바로 만나보죠. 4380님께서 안녕하세요. 주말에도 일을 하려니 진짜 하기가 싫으네요. 그래도 마음을 다잡고 해야겠죠? 피곤하고 몸이 무거울 때 신청곡 들으면 딱이잖아요. 응디 저에게 힘을 주세요. 그리고 신청곡도 들려주세요. 파이팅! 문초이의 10시 50분 신청합니다. 맞아요. 아 몸이 그냥 막 땅으로 꺼지는 것 같고 그냥 누우면은 바로 잠들 수 있을 것 같은 그 몸 상태. 그 몸을 이끌고 우리가 일을 갈 때 얼마나 힘듭니까? 그때 좋아하는 노래 딱 나오면은 그나마 어? 이 노래? 하면서 흥얼흥얼 거리다 보면은 기분 전환 되거든요. 6996님께서 엄마가 건강이 안 좋아지셔서 너무 걱정했는데요. 다행히 지금은 괜찮아지셨거든요. 그래서 걱정이 사라졌나 보다 하고 안심했더니 이번에는 남편 회사가 어려워져서 걱정이 또 늘었네요. 게다가 슬슬 우리 아들이 사춘기가 시작되고 있어요. 에휴, 꼬리에 꼬리를 물고 이어지는 걱정. 인생이 원래 이런 거겠죠? 이무송의 사는 게 뭔지 이 노래가 갑자기 듣고 싶네요. 응디 들려주시겠어요? 에휴, 이 한숨이 이까지 느껴지네요. 아이고, 진짜 그 뭐 하나 해결되면은 또 하나가 오고 이제 좀 괜찮아 싶었다 싶으면은 또 다른 게 또 걱정이 되고 이게 진짜 다들 그래요 근데 예. 이거 하나 좀 해결한다 그러면 또 저게 문제고 저거 좀 해결했다 싶으면 또 다른 문제가 생기고 이게 참 피곤하게 하려고 일부러 작정하고 나한테 이러는 건가 싶기도 하고 진짜 그쵸? 왜 나한테만 이러는 거야 뭐 이런 생각도 들고 근데 다 사는 거 비슷한 것 같아요. 화이팅 화이팅 힘내세요. 좋은 일 올 겁니다. 이명국님께서요. 응디 우리 며느리가 아기를 가졌는데 얼마 전에 병원 가서 심장 소리 듣고 왔다네요. 우리 가족에게 쨍 하고 해뜰 날이 찾아왔습니다. 행복해요. 성대간에 해뜰 날 신청합니다. 아유 축하드려요. 아유 며느리가 많이 이제 힘들겠죠. 아기 가지고 뱃속에 있을 때는 이제 뭐 제일 편하다는 말 이제는 저는 믿기 때문에 아기 낳고 나면 이제 뭐 또 더 힘들고 막 그럴 텐데 옆에서 많이 힘 주세요. 먹고 싶은 거 이제 막 생기겠다 그쵸? 심장 소리 듣고 나면은 아 진짜 심장 소리 처음에 딱 들었을 때 그 벅차오르는 그 어머머머머머 우리 애기 심장 소리예요 이러면서 듣고 또 듣고 그랬던 기억이 나네요 저도. 자 신청하신 노래 지금 띄워드립니다. 문초이의 10시 50분 이무송의 사는 게 뭔지 그리고 송대관의 해뜰 날.

은간의 빛나는 트로트 함께하고 계시고요. 문초이의 10시 50분, 이무송의 사는 게 뭔지, 그리고 송대관의 해뜰 날 듣고 왔습니다. 일요일 일부 코너, 그 음악은 제발 끊지 마세요 DJ. 계속해서 신청곡 만나볼게요. 김청균님께서요. 가은 씨, 항상 방송 듣기만 하다가 처음 글 남겨요. 시간 날 때마다 잘 듣고 있습니다. 근데 제가 요즘 꽂힌 노래가 하나 있어요. 꼭 들려주세요. 그럼 복 받을 거예요. 백음성의 사랑이 비를 맞아요 신청합니다. 저 이거 띄워드리는 거니까 저 복 받아요. 1976님께서 응디 반가워요. 이 시간 기다렸죠? 오늘은 손자랑 같이 과일 먹으면서 응디 방송 듣고 있습니다. 우리 손자랑 함께하는 이 시간이 정말 행복합니다. 이 노래 한 곡 신청할게요. 오승근의 장미꽃 한 송이. 5월의 장미처럼 아름다운 시간 보내세요. 응디와 반짝이분들 모두요. 손자랑 같이 과일 먹으면서 라디오 듣고 이런저런 얘기

예, 보내주셨어요. 들려드려요. 자, 신청해 주신 노래들 바로 띄워드립니다. 백음성의 사랑이 비를 맞아요, 오승근의 장미꽃 한 송이, 그리고 왕소연의 당신을 사랑합니다.

은간의 빛나는 트로트 일요일 1부 그 음악은 제발 끊지 마세요 DJ 함께하고 있습니다. 좀 전에 듣고 오신 노래 백음성의 사랑이 비를 맞아요, 오승근의 장미꽃 한 송이, 그리고 양소연의 당신을 사랑합니다 였어요. 계속해서 만나볼게요. 6801님께서 저는 요즘 급하다 급해병에 걸렸어요. 마음의 여유가 없어서 그런가? 해야 되는 일이 있으면 그 즉시 해치워야 속이 편하거든요. 근데 그렇게 몇 달을 보냈더니 몸이 힘드네요. 열심히 일하기 위해서는 적당한 쉼이 있어야 되는데 그걸 간과하고 산 것 같아요. 오늘만큼은 장보러 마트도 안 가고 운동도 안 가고 집안 대청소도 안 한 상태로 푹 좀 쉬려고요. 응디가 이 노래 들려주면 좋을 것 같아요. 강문경의 더하기 곱하기 신청합니다. 그럴 때가 있죠. 근데 그 한번 막 해치우다 버릇하면은 몸이 피곤한데도 그게 버릇돼 갖고 나중에는 계속 그거를 하게 되거든요. 오늘은 진짜 아무것도 안 하고 자야지. 소파에 탁 눕잖아요. 갑자기 저 바닥에 저 굴러다니는 저게 거슬려. 아, 청소기를 한번 돌릴까? 그래, 청소기만 한번 딱 돌리고 쉴 거야. 청소기 한번 싹 돌리다 보면, 청소기 돌리다 보면 저희 옆에 막 빨래가 이렇게 막 있는 게 보이네. 아, 그래, 어차피 세탁기가 하는 거니까 빨래만 돌리고 쉬자. 빨래 돌리고 이제 누우려고 하면은, 아 맞다, 이거 그릇들 정리하려고 했었는데, 아 그래 이것만 정리하자 하다가 보면 어느새 집안 대청소 다 하고 있다니까. 어쩔 수 없어요. 아, 저도 옛날에는 그런 거 막 보여도 모른 척하고 잘 자고 잘 쉬고 그랬는데 요즘은 그걸 보고 지나치질 못하겠어요. 괜히 몸만 피곤해지지 뭐. 김명희님께서 올해 초 회사를 그만두고 입주 청소하시는 엄마 따라 청소 아르바이트하고 있는 30대 여성입니다. 엄마께 용돈 드리는 게 아니라 오히려 엄마한테 아르바이트비를 받고 있네요. 열심히 노력하면 좋은 일 오겠죠. 오늘따라 이 노래 듣고 싶습니다. 장윤정의 꽃 신청할게요. 입주 청소 엄청 힘든데, 아유, 회사 다니시다가 그 몸 쓰는 일 하시려면은 엄청 힘드실 텐데. 그래도 엄마랑 함께해서 좀 좋지 않나요? 엄마랑 이런저런 얘기하면서. 엄마도 또 혼자 하시는 것보다는 따님이랑 같이 하는 게 이런저런 얘기하면서 좋고. 열심히 노력하다 보면 또 좋은 날 옵니다. 노래 띄워드리고요. 3936님께서 응디, 제 친한 친구가 치매 걸린 어머님을 모시고 있어요. 어머님 모시느라 정작 자기 생일도 모르고 지나가네요. 친구에게 다시 한번 생일 축하한다고 전하고 싶어요. 친구가 좋아하는 노래 신청합니다. 진해성의 그럼 그렇지 들려주시겠어요? 아이고, 보통 일이 아니실 텐데. 그 전문적으로 그 돌봄을 해주시는 분들도 힘든 일인데, 아유 고생 많으시겠어요. 근데 자기 생일도 모르고 이렇게 케어하시느라고 또 지나가고. 근데 나중에 힘들면은 진짜 너무 갑자기 한 번에 확 서럽고 막 그럴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친구분께서 좀 찾아가셔서 생일 축하한다고도 또 해주고 가끔씩 꽃바람도 쐬고 그래야 될 텐데. 자, 신청해 주신 노래들 바로 띄워드립니다. 강문경의 더하기 곱하기, 장윤정의 꽃, 그리고 진해성의 그럼 그렇지.

0: 실천하는 메디카 코리아가 대한민국의 행복을 응원합니다. 메디카 코리아.
1: 안녕하세요, 손현재입니다. 매트리스 한번 사려면 사실 좀 부담되잖아요. 그래서 저는 베스트슬립에서 숙면을 구독 중이에요.
2: 월 3만원대에 누리는 5성급 호텔 침대의 편안함, 베스트슬립 렌탈케어.
1: 여러분도 이제 최고의 수면을 구독하세요. 베스트슬립.

0: 어, 김연아 씨, 어디로 모실까요?
1: 든든한 내일로요.
0: 네?
1: KB국민은행 IRP로요. 다양한 금융상품으로 수익률부터 안정성까지 더 기대되니까.
0: 제대로 가시네요.
1: 같은 연금, 다른 내일. KB국민은행 퇴직연금 IRP.
2: 원금 손실 유의, 투자 전 상품 설명서 및 약관 필독.
3: 모던 한방 토털 브랜드 김소영 해밀레. 건강, 미용, 생활을 위한 허브 테라피. 코리안 테라피 김소영 해밀레.
4: 빛나는 트로트에서 드리는 선물 소개합니다. 네이트리팜에서 천년의 기운을 한 포에 담은 발효 진생고, 청소 이사 전문 영국 그린에서 필터 샤워기, 대한민국 대표 맛간장 홍해식품에서 홍일 홍게 맛장 소스, 에브리바디 엑센코리아에서 불멍 가습기, 바찌 화장품에서 어성초 샴푸와 선크림을 드립니다. 은간의 빛나는 트로트 일요일 1부 마무리할 시간이에요. 노지훈의 불러줘요 띄워드리면서 잠시 후 2부에서 만나요.

57분 교통정보입니다. 5월 치고 더운 날씨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전국 대부분 지역에서 30도를 웃돌고 있는데요. 온열질환 발생하지 않도록 건강관리 잘 챙겨주셔야겠습니다. 지금 곳곳으로 돌발 상황이 있어 주의가 필요합니다. 먼저 서울 시내 분당수서로 청담대교 방향입니다. 수서에서 탄천일교 쪽으로 사고가 났고요. 1차로 막고 처리하면서 복정부터 여파받습니다. 도심 안쪽으로 우정국로 안국사거리에서 종각사거리 사이로는 연등회 행사로 인해 지금 양방향 전면 통제하고 있습니다. 고속도로에서는 제2경인고속도로 성남쪽 일직분기점 부근인데요. 앞시간 사고가 나면서 지금 3차로와 갓길에 걸쳐 처리하고 있고요. 여파로 광명나들목 일대 1km가량 주춤합니다. 부산 울산고속도로 부산쪽 해운대 부근에서도 사고 발생했습니다. 처리하면서 1차로 통행이 어렵습니다. 57분 교통정보 박수정이었습니다.

0: 할머니, 종로 5가예요.
1: 종로 5가?
0: 어이 참, 보령약국 가신다면서요.
1: 그래. 종로 5가 보령약국.
2: 보령약국은 종로 5가에 있습니다. 종로 5가 보령약국.

익숙함이 주는 위로가 있죠. 긴장했던 몸과 마음, 무거운 짐을 내려놓고 싶은 편안함. 조금만 더 가면 하루의 끝에 닿을 수 있다는 안도감. 익숙한 이곳에서 오늘도 문 활짝 열어두고 기다리겠습니다. 매일 오후 8시 함께 꿈꾸는 저녁 이상호의 드림팝.

0: 은간의 빛나는 트로트 2부 첫 곡으로 들으신 노래 배아연의 나 놀러 갈 거야 였습니다. 저 잠깐 광고 듣고 와서요. 반지분들 사연 만나볼게요.
1: 안녕하세요. 베스트슬립 대표 서준호입니다. 5성급 호텔 침대의 편안함 매일 누리고 싶지 않으세요? 이제 부담 없이 월 3만 원대의 베스트슬립 Z 시리즈를 만나실 수 있습니다. 베스트슬립 렌탈케어 서비스. 지금 바로 최고의 수면을 구독하세요. 베스트슬립.

0: 비결 좋다.
1: 뭐야 뭐야, 요즘 피부 비결 뭐야?
2: 세수하고 한 장 쓱 닦고 착, 간편하게 한 장 쓱 닦고 착, 하루 5분 쉽게
3: 쓱 닦고 착. 붙이는 메디힐 톤업 패드 200ml 대용량으로 피부 고민 해결. 올리브영 어워즈 1등 톤업 패드 쓱 닦고 착.
2: 메디힐 톤업 패드.
4: 은간의 빛나는 트로트 일요일 2부 함께하고 계세요. 허영애님께서요, 우리 가족은 주말이면 여기저기 드라이브를 다닙니다. 오늘은 가까운 강화에 왔어요. 예쁜 카페에서 차 한잔 마시고 저녁에는 회 먹으러 가려고요. 가은 씨의 청량하고 톡톡 튀는 진행 들으니까 기분이 좋아지네요. 모두 행복한 주말 보내세요. 라고 해주셨습니다. 너무 부럽네요. 차 타고 멀리 나가서 예쁜 카페에서 여유롭게 커피도 마시고 그리고 저녁에 회요.

내가 너무 좋아하는 코스인데. 너무 부럽습니다. 예. 그 아기가 몇 살쯤 되면 그렇게 할 수 있나요? 저는 얼마나 기다려야 되죠? 한 10살쯤 되면은 이제 뭐 조금 자유로워진다고 하니까 저는 이제 10년 남았네요. 제 나이 50에 드라이브 와이를 즐길 수 있기를. 1177님께서요. 응디, 저는 오늘도 가게 문 열고 열심히 재봉틀로 부업 중입니다. 힘들지만 나이 더 들어서 조금이라도 도움될까 싶어서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은디님도 응원해 주셨으면 큰 힘이 될 겁니다. 그럼요, 그럼요. 진짜 뭐 오늘도 열심히 일하시는 분 많으십니다. 2부 시작됐으니까요. 조금만 더 힘내시고 라디오 들으시면서 오늘도 파이팅 파이팅 하시고요. 진짜 그 나중에 우리 노후 준비 우리가 다들 걱정하는 거 아닙니까? 잘할 수 있어요. 파이팅! 노래 세 곡 이어서 듣고요. 빛나는 신곡 명곡 트로트로 돌아올게요. 성리의 알랑가 모르겠어. 그리고 오강혁의 신나라 신. 그리고 성민의 갓생.

0: 2시에 찾아오는 따스운 마음, 텐션이 올라가는 흥 있는 여자 은가은이에요. 들어보세요. 진짜 반짝이다. 은가은의 빛나는 트로트 반짝이들, 오늘도 은빛나게.
1: 근심을 털어놓고 다 함께 은피트, 슬픔은 묻어놓고 다 함께 라디오 빛나는
2: 빛나는
1: 트로트
2: 트로트
1: 듣자.

빛나는 트로트에서 엄선한 트로트 신곡을 들어보는 시간, 신곡이 명곡이 되는 그날까지 빛나는 트로트에서 팍팍 밀어드려요. 빛나는 신곡 트로트. 오늘 빛나는 신곡 트로트에서 첫 번째로 소개해드릴 곡은요, 류원정의 엄마의 하루인데요. 지난달 류원정 씨가 콘서트를 열었대요. 전국 각지에서 모인 팬분들께서 천여석의 객석을 가득 채워주셨다고 합니다. 콘서트의 오프닝은 가요 무대 진행자시죠, 김동건 아나운서님께서 맡아주셨다고 해요. 그리고 팬분들이 무대에 올라서 댄스 챌린지에 참여하는 등 기쁘고 뜻깊은 콘서트를 성황리에 잘 마쳤다고 하는데요. 류원정 씨는 그동안 가수 생활하면서 억울한 적도 있었고 그래서 출세하고 싶다는 생각을 많이 했는데 지금 와서 생각해보니 이렇게 팬분들 앞에서 노래할 수 있다는 것 자체가 출세인 것 같다면서 감동적인 소감을 전했습니다. 맞아요. 나만의 무대를 꾸밀 수 있다는 것만으로도 굉장한 축복이고 그게 바로 진정한 출세라는 생각이 들어요. 앞으로도 류원정 씨의 승승장구를 기원하겠고요. 그런 의미로 얼마 전에 발표한 류원정 씨의 새 앨범에 수록된 신곡을 한 곡 들려드릴게요. 바로 엄마의 하루라는 곡인데요. 아, 가사만 봐도 눈물이 나더라고요. 가사가 하루 종일 있어도 사람 구경 못하는 산골짜기 옛집에 우리 엄마 살고 계시네. 달 뜨면 달님과 별 뜨면 별님과 친구하는 우리 엄마. 나는 아픈 데 없다. 그 거짓말 누가 모르나. 물 마라 밥 한 술. 엄마, 우리 엄마 사랑합니다. 엄마. 이런 가사가 담겨져 있어요. 류원정 씨의 깊은 감성으로 표현한 노래 엄마의 하루 잠시 후에 들려드릴게요. 이어서 소개해드릴 신곡 트로트. 안성준의 내가 네 동생이다 인데요. 안성준 씨는 2013년 쓸데없이 고퀄리티라는 곡을 발표하면서 가수 활동을 시작했어요. 이후 2020년에 방송된

스포츠 민족이라는 서바이벌 오디션 프로그램에 출연을 해서 최종 우승을 차지했습니다. 당시 프로그램에 함께 출연했던 가수로는 미스트롯3에 나온 김소연 씨도 있죠. 우승 이후에 각종 방송에 출연하면서 왕성한 활동을 이어오고 있고요. 미스터트롯2에서도 출연하면서 꾸준히 자신만의 트롯길을 걸어오고 있습니다. 아, 그리고 얼마 전에 신곡을 발표했어요. 제목부터 아주 재밌어요. 내가 네 동생이다. 어떤 내용을 담은 곡인지 한번 볼게요. 이번에도 살 못 빼면 내가 네 동생이다. 어머 얘 좀 봐. 언제 이렇게 삐질삐질 삐져나왔니? 딱히 먹은 게 없는 것 같은데 아무래도 날살인가 봐. 나 약속할게. 진짜 이번엔 결단코 한사코 빼고 말 거야. 한다면 한다. 내 성격 알지? 이번에도 살 못 빼면 내가 네 동생이다. 노래 들으면서 공감할 분들 많으실 것 같은데요. 안성준의 신곡 내가 네 동생이다. 앞서 소개해드린 유현정의 엄마의 하루에 이어서 두 번째 곡으로 들려드리고요. 저는 빛나는 명곡 트로트로 돌아올게요.

빛나는 트로트에서 엄선한 트로트 명곡을 들어보는 시간. 이제는 전설이 된 완전 찐찐찐 트로트 명곡과 함께합니다. 빛나는 명곡 트로트. 전 국민이 사랑하는 애창 트로트 감상하고 숨겨진 명곡도 발굴하는 시간. 빛나는 명곡 트로트에서 첫 번째로 소개해드릴 곡은요. 김수희의 잘 있나요 모모씨인데요. 김수희 선배님은 1976년 데뷔곡 너무합니다를 발표하면서 가요계 활동을 시작하셨는데요. 이후에 남행열차, 멍해, 서울여자, 당신은 누구세요 등으로 많은 사랑을 받으셨죠. 그리고 애모는 1993년 서태지와 아이들 김건모, 신승훈 등 쟁쟁한 가수들 사이에서 대상을 수상하면서 큰 화제를 모았었습니다. 오늘 들려드릴 김수희 선배님의 노래 잘 있나요 모모씨는 2012년에 발표됐어요. 가사 한번 볼게요. 잘 있나요 모모씨, 착한 당신 모모씨, 그리움의 높이만큼 세월이 가고 외로움의 깊이만큼 청춘도 가고 아무도 모르게 가슴에 두고 누구도 모르게 지나갔지만 사랑은 우리에게 상처로 남아 눈물꽃 추억으로 찾아오네요. 잘 있나요 모모씨, 착한 당신 모모씨. 특정 이름을 가사에 넣는 것도 좋지만요. 이렇게 모모씨라고 칭하니까 좀 신비롭고 더 많은 상상을 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김수희 선배님의 대표곡이자 명곡 잘 있나요 모모씨 잠시 후에 들려드릴게요. 이어서 소개해드릴 명곡

후트롯 송가인의 산바람아 강바람아인데요. 이 곡은 2012년에 발표된 노래예요. 국악을 전공하던 송가인 씨가 트롯길을 걷기로 결심하고 발표한 앨범에 수록된 노래입니다. 이후 2019년 미스트롯 1에 출연하기 전까지 7년의 무명 시절을 겪었습니다. 지금은 뭐 믿고 듣는 최고의 트롯 가수 중 한 명이 됐죠. 송가인 씨의 산바람아 강바람아 가사 한번 볼까요? 산바람아 강바람아 내 가슴에 불어라. 나를 두고 떠나간 님 소식 좀 알게. 산딸기 익어가면 오신다던 님 왜 아니 오시나. 그리워서 잠 못 들고 보고파서 잠 못 든다. 송가인 씨의 풋풋한 음색을 느낄 수 있는 곡이에요. 송가인의 산바람아 강바람아 앞서 소개해드린 김수희의 잘 있나요 모모씨에 이어서 두 번째 곡으로 들려드리고요. 빛나는 명곡 트로트 여기서 마무리할게요.

은간의 빛나는 트로트 일요일 2부 함께하고 계시고요. 김수희의 잘 있나요 모모씨 그리고 송가인의 산바람아 강바람아 듣고 왔습니다. 4786님께서 오늘 아이들이 집에 오는데 닭칼국수 만들어 달라고 하네요. 퇴근하고 와서 재료 준비해서 라디오 들으면서 만들고 있습니다. 맛있겠다 닭칼국수. 닭 한 마리도 참 좋아하거든요. 아 근데 안 먹은 지 너무 오래됐네. 저희 신랑이 물에 빠진 닭을 싫어해가지고 삼계탕, 백숙 뭐 이런 것도 다 안 먹어요. 근데 저는 진짜 삼계탕 너무 좋아하거든요. 그래서 얼마 전에 신랑 말고 신랑 없이 저기 시어머니 만났는데 어머니 신랑이 저기 삼계탕 안 먹어서 저 삼계탕 먹어요 이래가지고 둘이 삼계탕 먹고 왔는데 아 갑자기 닭칼국수가 닭 한 마리 너무 먹고 싶네요. 맛있게 드세요. 2288님께서 오랜만에 집을 나와 지인과 여행을 갑니다. 비록 당일치기 여행이지만 집을 벗어나서 떠난다는 것만으로도 기분이 좋네요. 어디 가시는데요? 그래서 아이 좀 이런 걸 좀 디테일하게 좀 말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저도 대리만족 좀 하게요. 당일치기라면 어떤가요? 그냥 뭔가 어디에 간다. 예쁜 옷 입고 좋은 신발 신고 어딘가 뭔가를 챙겨서 날씨 좋을 때 이렇게 어딘가에 간다는 거 그것만으로도 참 기분이 좋죠. 이게 또 뭐 203일 이렇게 되면 참 좋겠지만 당일치기도 근데 참 매력 있어요. 딱 깔끔하게 갔다가 왔다가 딱 재밌게 보내고 오세요.

0: 이번역은 종로 5가. 종로 5가 열차.
1: 할머니, 종로 5가예요.
2: 종로 5가?
1: 어이 참, 보령약국 가신다면서요.
2: 그래. 종로 5가 보령약국?
3: 보령약국.

0: 공이 뜹니다. 그러나 히든 태그에 걸립니다. 아, 짝퉁 태그 아웃!
1: 기업은 정품 보호, 소비자는 안심 구매. 제품의 히든 태그 라벨을 스캔하는 정품 인증 스마트 앱.
0: 히든 태그. 이러니 1000개 넘는 기업이 도입했지.
1: 정품만 파는 히든 태그 스토어도 있네.

0: 빛나는 트로트 반짝이들 오늘도 빛나게 반짝반짝
1: 빛나게 은빛나게
0: 은빛나게
2: 당신을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1: 7587님께서요 먼지 쌓인 선풍기 청소하면서 라디오 듣고 있습니다. 콧노래가 절로 나오네요. 지금 선풍기 꺼내시는 분들 많으시죠? 예, 저도 얼마 전에 선풍기 꺼내가지고 안에 열어가지고 드라이버로 싹 그거 뭐야 그거 돌려야 되잖아요. 나사 이렇게 다 뽑아가지고 날개 다 청소하고 다시 껴놓고 탁 틀었더니 너무 시원한 바람이 나와서 깜짝 놀랐어요. 이거 에어컨이 아직은 필요 없구나. 선풍기만으로 충분하겠다. 청소 잘 해주세요. 그리고 근데 우리 집에 선풍기 하나는 어디로 갔는지 모르겠네. 분명히 집 안에 있을 텐데 하나가 없어졌어요. 어디 있을까? 5491님께서 응디 이제는 여행 한번 다녀오면 여독이 너무너무 오래가네요. 나이가 나이인지라 힘들어요. 오늘은 진짜 푹 쉴 거예요. 진짜 푹 쉰다 그래놓고 또 안 쉬실 거죠? 진짜 진짜 아무것도 하지 말고 한번 푹 쉬세요. 0034님께서 오늘 장모님 뵙고 집에 가는 길에 사연 보냅니다. 헤어질 때면 항상 짠한 우리 장모님 사랑합니다. 빠른 시일 내에 또 찾아뵙겠습니다. 무슨 마음인지 알 것 같아요. 자주자주 찾아뵙는 수밖에 없죠 뭐. 자 여러분 주말 잘 보내시고요. 벌써 은간의 빛나는 트로트 마무리할 시간입니다. 윤태화의 마지막 정거장 띄워드리면서요 인사드릴게요. 자 반짝이들 오늘도 은빛나게.

교통정보입니다. 지금 고속도로는 주로 상행선 곳곳으로 더디늘은 보입니다. 특히 강원권에서 돌아오는 차량들이 많은데요. 먼저 서울 양양고속도로 인제에서 내린천 휴게소 쪽으로 짧게 주춤하고요. 내촌 부근 3km 정도 밀립니다. 이후 설악에서 화도 쪽으로 길게 정체인데 지금 18km가량 가다서다 반복합니다. 덕소산패에서 강일까지도 차간격 좁혀 지납니다. 영동고속도로 인천 쪽 진부에서 진부 2터널 구간 이후 봉평터널에서 둔내터널까지 밀리고요. 새말부근으로도 4km 정도 가다서다 반복하고 있습니다. 이후 여주에서 호법분기점까지도 구간 속도 떨어집니다. 제2경인고속도로 성남방향 일직분기점 부근에는 사고 있습니다. 3차로와 갓길에 걸쳐 1시간 넘게 처리작업 이어지는데요. 여파로 광명나들목부터 3km 정도 어렵고요. 논산천안고속도로 논산 쪽 차량터널 일대로도 사고 있습니다. 57분 교통정보 박수정이었습니다.

0: 것처럼
1: 그리운 옛 시절 추억의 노래들과 굵은 땀방울 닦아내며 나누는 인생 이야기까지 여러분의 진심 어린 모든 사연들을 사랑합니다. 매일 아침 9시 주현미의 러브레터.

0: 다음 전화 여보세요.
1: 에이핑크 노노노.
0: 한번 불러보세요. 시작.
1: 혼자가 아니야 노노노.
2: 정답이에요.
0: 정답입니다. 1번부터 74번까지 중에서 3개 고르세요.
2: 10번
0: 피자 쿠폰. 오, 다음이요.
1: 좋죠.
0: 죄송한데 조초 이런 거 하지 마세요. 그쪽이 DJ 같잖아요.
1: 17번
0: 홍삼 세트.
2: 홍삼.
1: 아이고 좋네요.
0: 하지 말라니까 그거.
1: 아 죄송합니다. 64번
3: 오, 뭐야
0: 압박 스타킹. 오, 70까지 선물이 여러분들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매일 오전 11시 박명수의 라디오쇼.

잠시 후 4시에는 이본의 라라랜드를 보내드립니다. KBS 해피 FM 제2라디오입니다.

여러분은 나를 챙기는데 진심이 편이십니까? 건강에 나름 신경을 쓴다고 생각하세요? 제가 지금부터 몇 가지 질문을 드릴 겁니다. 이 중에 몇 개나 하고 있는지 체크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이미 끝난 대화, 되새기기. 아직 일어나지 않은 일을 상상하며 걱정하기. 통제할 수 없는 걸 억지로 통제하려 하기. 제대로 보지도 않으면서 화면 스크롤링 하기. 자극적인 도파민 찾기. 이게 말이죠. 스탠퍼드 대에서 발표한 수명을 깎아먹는 습관들이래요. 소문난 좋은 것들을 아무리 챙겨 먹어도 마음이 허하면 몸이 고장이 납니다. 우리는 그 중요한 사실을 왜 자꾸 잊고 살까요? 여기는 이번에 라라랜드.

어우, 아주 매력 있네. 윤미래의 삶의 향기 듣고 왔습니다. 오늘 이번에 라라랜드 첫 곡이었어요. 스탠퍼드대에서 발표한 수명을 깎아먹는 습관에

0: 에 대해서 얘기를 드렸습니다. 몇 가지나 해당이 되세요? 다행히도 난 한 개도 없어. 이미 끝난 대화 곱씹기. 제가 욱하는 성격이 좀 있어서 아다다다 하죠. 그러고 나서 확 푸는 풀어질 수밖에 없어요. 이미 화를 냈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거 좀 거리가 먼 것 같고, 아직 일어나지 않은 일 상상하며 걱정하기. 아, 저 이런 거 상당히 싫어합니다. 아직 일어나지도 않았는데 지금 해결할 것도 많은데 뭐하러 막 상상하면서 걱정하는 그런 스타일. 그리고 별로 지양합니다. 통제할 수 없는 걸 억지로 통제하려 하기. 제대로 보지도 않으면서 화면 스크롤링 하기. 근데 이 스크롤링 잘하시는 분들은 딱 봐야 될 때 딱 멈춘다. 기가 막히게 딱 잘 멈추더라고요. 자극적인 도파민 찾기. 다행히도 참 해당이 안 되네요. 저는 과연 몇 살까지 살까요? 이런 것들을 싹 다 끊고 살면 참 좋겠지만 말이죠. 말처럼 쉬운 게 아니잖아요. 근데 그런 걸 제가 지금 하고 있네요. 정말 궁금합니다. 정말 오래 살고 싶다, 건강하게. 오늘 같은 주말이라도 마음에 좋은 것들을 하며 쉬어가시면 어떨까 생각해봅니다. 음악이 좋은 방송 KBS 2라디오 오후 4시부터 6시 마법같은 시간, 이번에 라라랜드가 여러분들을 샤샤샥 찾아갑니다. 주말 1부는 여러분의 선곡대로 이어듣는 청풀리 준비되어 있고요. 참, 볼륨을 높여요 때 하던 샤샤샥을 지금 나이가 몇 개니 이번. 이걸 아직도 샤샤샥을 하고 있네요. 추억으로 엮어보는 노래 이야기 선데이 레코드 2부에 또 문을 열 겁니다. 적콩디에게 말 거는 법, 번호가 아주 쉽습니다. 여러분들 뭐 다 외우셨죠? 문자번호 샵 1061,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이고요. 어플콩 KBS 플러스 공짜입니다. 여기는 라라랜드, 저는 공대 2번입니다.
1: 클레오?
2: 네, 현대자동차의 AI 클레오입니다.
1: 새로워진 그랜저 소개해줘.
2: 대화면 디스플레이로 만나는 플레오스 커넥트와 6분할로 조절하는 스마트 비전 루프, 프리미엄 라운지 같은 편안함까지 경험해보시겠어요?
1: 또 한 번 새로워진 더 뉴 그랜저.

0: 공공기관 우선 구매 대상 기업 고려 기프트.
1: 뭐야 뭐야, 요즘 피부 비결 뭐야?
2: 세수하고 한 장 쓱닦고차. 간편하게 한 장 쓱닦고차. 하루 5분 쉽게 쓱닦고차.
3: 붙이는 메디힐 토너 패드 200ml 대용량으로 피부 고민 해결. 올리브영 어워즈 1등 토너 패드 쓱닦고차.
2: 메디힐 토너 패드.
4: 못 받은 건 받기 힘드시죠?
5: 답답하고 힘든 채권 회수, SM 신용정보라면 해결할 수 있습니다. 채권 추심에서 신용조사까지 SM 신용정보가 고객을 위해 애쓰겠습니다.
4: SM 신용정보 1600-9300, 1600-9300.
1: 요즘 카페 트렌드 알고 싶다면
2: 카페페 주문.
1: 카페 창업 예정이라면
2: 카페페 주문.
3: 달콤함이 비즈니스가 되는 곳, 2016 카페인 베이커리 페어. 6월 4일부터 7일까지 킨텍스에서 만나요. 동시개최 마이프차 창업 박람회.
6: GTX-A가 곧 출발합니다. 우미린으로 탑승하시기 바랍니다.
5: 예정된 GTX-A로 서울은 빠르게, 예정된 초교는 단지 앞에.
7: 퍼스트 창릉 신도시, 패스트 GTX-A, 퍼펙트 우미린.
5: 고향 창릉 우미린 그래니티, 5월 14일 오픈. 031-632-5488 우미건설 컨소시엄.
8: 7490님이 주신 문자를 좀 엿보겠습니다. 요즘 일이 많아서 피곤한지 마음이 좀 가라앉아 있었거든요. 가라앉아 있었어. 차 한 잔 타들고 공원 산책 왔는데 꽃이 참 예쁘게도 피어있네요. 색색으로 핀 꽃들에게 위로받는 기분입니다. 얘들은 말도 없는데 제 마음을 어찌 달래주나 모르겠습니다. 7490님이 예쁜 꽃들을 보면서 조금씩 조금씩 이 마음이 업이 되신 것 같습니다. 잘하셨네요. 그리고 이희영님이 보내주신 문자인데 이분 조금 심각합니다. 캠핑장에서 신랑 기다리며 라디오를 듣고 있어요.

인간이 글쎄 마트에 아이스크림 사러 간다고 나가놓곤 한 시간이 지나도 오질 않더라고요. 전화를 했더니 집 가는 길이라 합니다. 멍하게 운전을 하다가 저랑 캠핑 온 거 잊어버렸대요. 집 근처로 가셨을까? 그러면 충분히 가능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멀리 가신 게 아닌 것 같아. 그러고 보니까 만약에 진짜 그렇다면 심각한 건 아니네요. 웃긴데 안 웃겨요. 우리 건강검진 받으러 가자 신랑아 하시면서 이희영님 실컷 웃으셔놓고 안 웃기다고 하셨어요. 이희영님이 주셨는데 캠핑장이 집에서 가깝기를 저 이번은 다시 한번 바라봅니다. 9823님 미용실에 머리하러 왔습니다. 콩디. 기분 전환을 위해 긴 머리를 단발로 자르고 펌을 하는 중입니다. 20살 이후로 단발은 처음이에요. 가벼워진 머리만큼 제 삶도 가벼워지면 좋겠습니다. 뭔가 기분 전환이 필요하셔서 오늘 샵을 찾아가신 모양이에요. 아주 단발이 좀 세련되고 고급스럽고 이쁘잖아요. 9823님 그리고 너무 짧지 않다면 기르는데도 시간이 별로 안 들고 기분 전환 확실히 좀 이쁘게 잘 나왔으면 좋겠네요. 여기에서 정우영님이 신청하신 곡 준비했습니다. 윤종신의 내 사랑 못나니.

8420님이 문자를 주셨는데 콩디님 키위 좋아하시나요? 어? 저 키위 좋아합니다. 특히나 골드키위 좋아합니다. 여기는 골드키위 농장입니다. 라라랜드 들으면서 키위꽃 속는 작업 중입니다. 나무가 사람 키만큼 커서 하늘 보고 하는 일이라 꽤나 힘이 듭니다. 아 그렇군요. 그래도 음악이 있고 키위꽃 향기가 장미향과 비슷해서요. 웃으면서 일합니다. 오늘도 콩디한테 좀 기대서 가보겠습니다. 어우 그래도 되지 되지. 기대도 되지. 8420님이 보내주셨어요. 저한테 마음껏 기대시기 바랍니다. 그럼 싹 피해야지. 미안합니다. 네. 이번에는 기분 전환도 할 겸 셀프 염색을 했다는 문자를 주셨습니다. 이런저런 일들로 마음이 복잡했대요. 뭔가 스스로 해낼 수도 있다는 자신감도 생기고 염색을 하고 나서 기분이 좋아지셨다고 보내주셨습니다. 역시 삶의 작은 변화 늘 필요한 것 같습니다. 8962님이 보내주셨어요. 맞습니다. 이 작은 환기 필요하죠. 그리고 라인 댄스를 같이 다니는 엄마 같은 언니가 있대요. 그 언니와 하루 종일 수다를 떨고 집에 오니 라라랜드 콩디가 반겨주네요. 어, 그럼요, 그럼요. 반겨드려야지. 오늘 하루도 즐겁고 행복하게 보낸 것 같아서 뿌듯합니다. 아주 수다가 재밌으셨었나 봐요. 8739님 이렇게 또 문자 주셨습니다. 뽀니 언니 어떻게 이럴 수 있죠? 임혜선님 벌써 제목부터가 뽀니 언니 어떻게 이럴 수가 있죠? 오늘 몸무게를 쟀는데 다이어트 시작한 날보다 더 쪘습니다. 저 나름 운동 열심히 한다고 했는데 먹는 게 문제일까요? 3끼를 다 챙겨 먹고 있기는 하거든요. 그리고 어떻게 다이어트를 지금 하신다는 걸까요? 잘 먹으면서 운동하면 될 줄 알았는데 아닌가 봐요. 초보 다이어터. 큰 충격을 받고 오늘 치팅 갑니다. 내일부터 다시 시작할게요. 요 마음 때문에 조금 더 찐 것 같습니다. 내일부터 다시 할게요. 그리고 내일 되면 아 내일부터 다시 해야지. 요런 마음가짐. 다이어트에 아주 불필요하죠. 그리고 두 끼 정도 드시고 운동을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운동 열심히 하죠. 그리고 삼시 세끼 다 챙겨 드시죠. 근육량이 느니까 더 몸무게가 많이 나가겠죠. 당연히 우리 임혜선님 다이어트에 성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쁜 몸매 딱 유지하신 다음에 저한테 자랑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집에서 낮잠을 자는데 집 앞 붕어빵 가게 사장님한테 전화가 오더라고요. 뭔 일 났나 싶어서 받았더니 붕어빵 오늘까지만 파신다고 먹을 거면 지금 오래서 급하게 가고 있습니다. 콩디. 다음 주부터는 땅콩빵 파실 거래요. 저 땅콩빵 킬러인데 오히려 좋아요 하시면서 6810님 보내주셨습니다. 아 이제 붕어빵은 가라네요. 땅콩빵 오는 거네요. 이 땅콩빵 맛있는데 한 입에 쏙쏙 들어가고 맛깔스러워요. 아, 오늘 여러분들의 사연을 좀 소개를 해드렸고 이분들 중에서 커피 선물 받으실 분들 뽑아서 이번에 라라랜드 홈페이지에 올려놓도록 하겠습니다. 6810님이 신청하셨어요. 동방신기 오랜만에 듣네요. 풍선.

마음 들썩이는 이 시간 기분 좋은 노래들로 채워가 볼까요? 당신의 플레이리스트 청플리. 여러분이 직접 만든 플레이리스트를 같이 듣는 시간입니다. 청플리. 오늘은 이계준님의 플레이리스트로 문을 열어보겠습니다. 저는 올해 50이 된 공인중개사입니다. 제가 사는 동네에는 조기 축구회가 있고 저도 축구회 멤버인데요. 이름은 라라 축구단입니다. 으하하. 원래 이름 없던 팀인데 제가 라라랜드를 소문내면서 라라 축구단이 되었답니다. 저희는 매주 일요일 아침 안개가 채 가시기도 전에 운동장에 모여 공차기를 합니다. 아무래도 나이들이 있어서 한번 뛰고 나면 숨도 차고 무릎도 아프지만 뛸 때 마음만큼은 20대 국가대표가 됩니다. 그 마음을 오늘 청플리에 담아봤습니다. 일명 다시 뛰는 심장플리가 되겠습니다. 부하. 윤도현 밴드의 오피슨 코리아, 싸이의 챔피언, 코리아나의 손에 손잡고, 저희 라라 축구단이 에너지를 끌어올릴 때 듣는 승리의 찬가 라라랜드에서 크게 울려 퍼지면 좋겠습니다.

우리 라라가족 이계주님의 청풀이었습니다. 윤도현 밴드의 오피슨 코리아. 2002년 한일 월드컵이 떠오르네요. 싸이의 챔피언 코리아나의 손에 손잡고 듣고 왔습니다. 이 노래를 들으니까 또 올림픽이 생각나고. 우리 이계주님 지금 50이 된 공인중개사로 활동을 하고 계신데 조기 축구회 아주 축구에 진심이신 분들이에요. 또 이름을 라라 축구단으로 이렇게 또 라라랜드를 소문내면서 라라 축구단이 됐습니다. 이거 응원을 안 해드릴 수도 없고. 50? 뭐 전후반 다 뛰어도 힘들지 않은 그런 나이 아닙니까? 마음은 손흥민, 이강인, 김민재 이런 마음을 마음에 담고 뛰시면 좋은 결과가 매번 있지 않을까 싶어요. 그리고 건강 생각해서 꾸준히 또 좋은 분들과 함께하면 이만한 것도 없지 않을까 싶어요. 이계주님이 보내준 사연이었습니다. 당신의 플레이리스트 청풀리 이번 플리의 주인공은 서종채님입니다. 친구는 오랜 친구가 좋고 물건은 새 것이 좋다는 말이 있죠. 오래된 골동품을

을 제하고 말입니다. 60대 중반을 넘긴 나이에 인생을 돌아보면 친구를 참 많이 사귀기도 했고 그만큼 많이 헤어진 듯도 합니다. 보고 싶고 여전히 그립고 꼭 한번 만나고 싶은 친구도 많아요. 보고 싶다고 다 볼 수 없는 게 아쉬울 뿐입니다. 참으로 다행인 건 초등학교 시절 친구들 중에 연락이 되는 애들이 꽤 있습니다. 서로 부대끼며 옛날 얘기를 할 수 있음에 행복합니다. 분기에 한 번씩 초등학교 동창회도 열려서 참 좋아요. 오늘은 청풀리에 친구들과 듣고 싶은 노래를 담았습니다. 조용필의 친구요. 김규민의 옛 이야기, 부활의 생각이나 오래된 친구들과 시답잖은 얘기를 나누며 웃고 싶은 오후입니다.

0: 안녕하세요, 손현재입니다. 매트리스 한번 사려면 사실 좀 부담되잖아요. 그래서 저는 베스트슬립에서 숙면을 구독 중이에요.
1: 월 3만원대에 누리는 5성급 호텔 침대의 편안함, 베스트슬립 렌탈케어.
0: 여러분도 이제 최고의 수면을 구독하세요. 베스트슬립.
2: 우리나라 1등 대학교, 호텔, 종합병원부터 우리 동네 단골 카페까지 어디에나 1등 시스템 에어컨 관리가 있습니다.
3: 시스템 에어컨 서비스 국내 1위 LG전자.

0: 모던 한방 토털 브랜드 김소영 해밀레. 건강, 미용, 생활을 위한 허브 테라피. 코리안 테라피 김소영 해밀레.
1: 아, 쉬어도 피곤할 땐? 운동할 힘도 없을 땐? 풀리지 않는 피로엔 비맥스 제트. 고함량 비타민 B9종을 한 번에. 피로는 제대로 비맥스 제트로.
2: 판매사 주식 녹십자 허가권자 한풍제약 비맥스 제트정 광고 심의필.
3: 서종채님의 청풀리였습니다. 조용필의 친구여, 김규민의 옛이야기, 부활의 생각이나 듣고 왔습니다. 오랜 친구들이 있어서 좋으시겠어요. 저는 좀 이동도 많고 그래서 어렸을 때 친구들이 다 흩어져서 어디 살고 있는지 잘 모르는데, 우리 서종채님은 아직도, 그리고 이 60대 중반을 넘긴 나이라고 하셨어요. 노래도 지금 선곡해 주신 걸 보면 나이가 얼추 유추가 되는데 초등학교? 국민학교 아니셨을까요? 이 초등학교 친구들과 또 이렇게 좋은 시간을 보낼 때도 있나 봐요. 붕괴 한 번씩. 서종채님이 보내주신 사연이었습니다. 이번에 라라랜드 1부 끝곡입니다. 정혜숙님이 신청하셨어요. 휘성의 인썸니아 준비했습니다. 이 노래 준비했고 오늘 청풀리에 소개된 개준님하고 서종채님에게 뉴클리드 화장품 선물 세트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인썸니아 휘성의 노래 전하고 저희 보는 2부로 건너가겠습니다.

0: 57분 교통정보입니다. 지금 서울 시내 내부순환로 성산 방향으로 홍제문터널 출구 부근에 사고 있습니다. 2차로 막고 처리 중인데요. 터널 입구부터 여파 받습니다. 미리 차로 변경 유의하시는 편이 좋겠습니다. 고속도로는 지금 서울 방향 도로 정체가 여전하고요. 곳곳으로 돌발 상황도 많습니다. 먼저 서울 양양고속도로 내촌 부근 3km 정도 짧게 막히고요. 설악에서 화도까지는 17km 정체입니다. 그 사이 설악 부근에서는 조금 전 사고도 나면서 1차로 막고 처리하고 있습니다. 덕소 산패에서 강일까지도 차 간격 좁혀 지납니다. 논산 천안고속도로 천안 방향 정한휴게소에서 남풍새 나들목까지 긴 구간 답답하고요. 중앙고속도로 부산 쪽 대동요금소 부근에는 고장난 승용차가 멈춰서 있는데요. 3차로 막혀 있어서 뒤쪽 1km 정도 정체입니다. 남해고속도로 영암 쪽 장흥 부근 갓길에서도 사고 처리 중입니다. 57분 교통정보 박수정이었습니다.
1: 할머니, 종로 5가예요.
2: 종로 5가?
1: 어이 참, 보령약국 가신다면서요.
2: 그래. 종로 5가 보령약국?
3: 보령약국은 종로 5가에 있습니다. 종로 5가 보령약국.

느리더라도 꾸준히 매일을 살아가는 모두에게 보내는 응원. 그 하루가 더 빛날 수 있도록 음악에 함께하겠습니다. 매일 저녁 8시 이상호의 드림.

0: 셰프 에드워드리입니다. 빨리빨리, 한국 사람들은 이 말을 입에 달고 살더군요. 하지만 걸음을 멈추는 모습에 놀랐습니다.
1: 제가 들어드릴게요.
2: 여기 앉으세요.
0: 가장 빠른 나라 대한민국에는 가장 따뜻한 멈춤이 있습니다. 공익광고협의회.
3: 사랑하기 때문에
4: KBS.
5: 잠시 후 5시에는 이본의 라라랜드가 이어집니다. KBS 해피 FM 제2라디오입니다.

이번에 라라랜드 주말 2부의 시작, 주말의 명화. 오늘의 영화 음악은 사운드 오브 뮤직의 메인 테마곡입니다. 도레미송.

청아한 목소리가 뭔지 몰랐는데 이런 거군요. 이번에 라라랜드 일요일 2부에 문이 열렸습니다. 주말 2부의 시작 주말의 명화 영화 사운드 오브 뮤직의 메인 테마곡이었습니다. 도레미소 오래도록 사랑받고 있는 아주 뭐 불멸의 명작이죠. 사운드 오브 뮤직 나도 어릴 때 본 것 같기는 한데 언제 나온 영화지 하시는 분들 계실 것 같은데 1965년도 개봉작입니다. 폴 트랩가의 가정교사로 들어가게 됩니다. 이 주인공 마리아가 묵뚝뚝한 대령 아래서 자란 이 7명의 아이들과 알프스 초원에 삥 둘러앉아서 이 장면은 다들 기억이 나실 거예요. 부르던 바로 그 노래 도레미송이었어요. 주말에 명화 덕분에 아주 기분 좋게 잘 들어봤습니다. 아주 청아한 노래를 들어봤어요. 이번에 라라랜드 일요일 2부에는 썬데이 레코드가 문을 엽니다. 9월에 기록 중인 9월이 된다. 5월에 기록 중인 키워드는 가족입니다. 이번에 라라랜드에서 드리는 선물입니다. 사람과 자연을 닮은 세럼에서 뉴클리드 화장품 선물 세트 에브리바디 엑센코리아에서 시계 무드 등 무선 충전 패드 주식회사 바찌 화장품에서 어성초 샴푸 선크림 준비되어 있습니다. 여기는 라라랜드 저는 공대 이본입니다.

오후 기억 어딘가에 적혀있는 그때 그 시절을 닮은 노래들 썬데이 레코드에서 같이 들어봅니다. 추억을 꺼내 듣는 시간이 왔습니다. 썬데이 레코드 5월의 키워드는 가족입니다. 사랑하는 가족들 중에 오늘은 누구와의 추억 이야기가 도착해 있을지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주인공은 함복희님이에요. 우리 아빠는 말실수를 진짜 자주 하세요. 그냥 틀리는 게 아니라 틀려놓고도 진지하게 드립을 이어가서 그게 더 웃기다고나 할까요? 얼마 전에 가족끼리 차를 타고 나가는데 아빠가 갑자기 엄청 단호하게 그러시더라고요. 자, 다들 생명벨트 매. 아, 우리 아빠 또 시작이다 싶어서 제가 말을 했습니다. 아빠, 생명벨트가 아니고 안전벨트라고. 제 말에 우리 아빠 진지하게 뭘 했는 줄 아십니까? 잘 들어봐라. 응? 그거 안 매면 어떻게 되냐? 죽는다. 그래서 생명벨트다. 엄마랑 저랑 동시에 한숨 쉬는 게 들렸는지 아니 틀린 말이 아니잖아 하고 끝까지 반응을 원해서 으유 하며 고개를 몇 번이나 저었나 모릅니다. 또 한 번은 치킨을 주문하는데 아주 당당하게 그런 적이 있습니다. 여기요, 여기 양념 반이랑 생닭 반 주세요. 아빠한테 생닭 아니라고 후라이드라고 얘기를 했더니 생닭 잘 튀겨서 달라는 뜻이라면서 오히려 저를 센스 없다는 얼굴로 봐서 어이가 없었습니다. 거기에 우리 아빠 아재 개그 또 얼마나 좋아하시는지 모릅니다.

겁니다. 엊그제는요, 밥 먹다가 갑자기 혼자 막 웃으시더라고요. 딸아, 바나나가 웃으면 뭔지 아냐? 모르지? 바나나 킥이야, 바나나 킥. 그럼 소가 웃으면 뭔지 아냐, 딸아? 그것도 몰라. 우하하하. 세상에서 제일 뜨거운 과일 너 아냐? 너 모르지, 그거? 천도 복숭아. 천도 복숭아. 천도가 얼마나 뜨겁냐? 복숭아가. 복숭아가 천도야, 천도. 푸하. 저랑 엄마가 웃을 때까지 아재 개그를 계속해서 안 웃겨도 박수치며 웃어야 한답니다. 그래야 끝납니다. 물론 이게 다 아빠가 우리 가족들과 얘기하는 시간을 만들고 싶어서 애쓰는 거라는 걸 잘 압니다. 안 그러면 모여서 할 얘기가 많이 없으니까요. 이렇게라도 웃으며 사니까 행복한 거겠죠?

추억이 있는 노래샵 첫 번째 주인공 썬데이 레코드의 첫 번째 주인공 한복희님이었습니다. 아버님 너무 재밌으신데요. 근데 엄마랑 제가 웃을 때까지 아재 개그를 계속해서 안 웃겨도 박수치며 웃어야 합니다. 절로 나올 것 같은데 저는 너무 웃기던데. 그리고 저는 이 바나나가 발로 차면 이게 바나나 킥 아니에요? 바나나가 웃으면 뭔지 알아 하셨는데 그게 바나나 킥이에요? 나는 바나나가 발로 차면 이러면 바나나 킥인 줄 알았는데. 그리고 소가 웃으면 우와 이거 봐봐요. 얼마나 웃겨요. 천도복숭아 얼마나 뜨겁겠습니까. 제가 옆에 있었으면 아버님 옆에 있었으면 날개를 달아드릴 수 있는데 이런 아재 개그에. 한스밴드의 오락실, 이윤수의 먼지가 되어, 박정현의 이제 그랬으면 좋겠네, 이렇게 세 곡이었습니다. 노래 선곡은 아주 베스트네요. 추억이 있는 노래 샵 썬데이 레코드. 가족을 주제로 여러분들의 추억을 레코딩 중입니다. 두 번째 주인공입니다. 강정림님이 사연을 주셨어요. 콩디, 저는 꼼꼼쟁이 우리 남편을 고발할래요. 여자인 저보다 살림을 더 잘하는 남편 때문에 매일이 숨바꼭질입니다. 저는 자주 쓰는 그릇은 손이 닿는 가까운 곳에 놓고 쓰거나 그릇장 저 높은 곳 말고 맨 아래 놓고 쓰거든요. 그래야 필요할 때 바로 꺼낼 수 있으니까요. 근데 이 인간이 설거지를 하는 날엔 꼭 자기 마음대로 정리를 합니다. 어허 이 사람아 아유 이렇게 두면 보기가

좋아? 안 좋지. 그릇은 크기별로 이렇게, 어? 아이고, 이렇게 쌓아두는 거라고 잘 보라고 좀 색깔도 좀 맞추고 얼마나 보기

진짜 안 맞아요. 안 맞아. 그리고 빨래 널 때도 그렇습니다. 빨래가 그냥 널면 너는 거지. 너는 방법이 정해져 있는 거 아니잖아요. 그냥 건조대에 적당히 간격 두고 널면 되는 걸 가지고 아니라고 줄 맞춰서 쪼르르 반듯하게 해야 된다고 야단입니다. 엊그제도요 대충 널고 나가려는데 저를 붙잡더니만 잠깐만 잠깐만 잠깐만 기다려봐. 나 저거 영 거슬려서 안 되겠어. 기다려봐. 현관에 저 세워두곤 양말 뒤집어진 거 싹 다 걷어서는 다시 널고 있더라고요. 한숨 나는 일이 한두 가지가 아닌데 그냥 포기하는 게 맞겠죠? 안 헤어지고 지금까지 잘 사는 거 보면 된 거죠? 그쵸, 콩디?

썬데이 레코드 강정림님의 얘기였습니다. 듣고 온 곡은 김종서의 대답 없는 너, 김경호의 금지된 사랑, 박완규의 천년의 사랑 이렇게 세 곡이었습니다. 제가 이 입장이 안 돼봐서 우리 정림님의 마음을 잘 모르는 것 같습니다. 저는 이 양푼이 저도 깊숙한 곳에 넣어둬야 된다라는 주의거든요. 그리고 그릇 크기 별대로 좀 이렇게 있어야 될 것 같고 색깔도 좀 맞추면 좋을 것 같고 이거 잘 맞춰놓잖아요? 그럼 주방에 하나의 인테리어가 될 수 있거든요. 제가 이런 얘기를 하면 우리 강정림님 어떠실까? 근데 이 양말? 아, 또 그치요. 빨래는 그냥 적당한 간격 두고 널어두면 되죠. 되지만

0: 근데 요거는 조금 그래 뭐 뒤집어진 거 뭐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야 우리 남편분 양말 뒤집어진 거 싹 다 걷어서 다시 널고 정말 꼼꼼하십니다. 우리 강정림님의 이야기 전해드렸습니다. 추억이 있는 노래샵 선데이 레코드 오늘 마지막 레코드가 되겠습니다. 안경옥님이에요. 안녕하세요 콩디님. 저는 7남매 막내입니다. 5월에 선데이 레코드에서 가족 이야기를 나눈다는 소식에 제 방 한쪽에 걸려있는 오래된 사진 한 장을 꺼내봤습니다. 보고 있자니 웃음이 나다가도 괜히 눈이 시큰해지더라고요. 시간을 거슬러 1982년 저보다 20살이 많은 우리 큰언니는 당시 저에게 엄마 같은 존재였습니다. 그날은 언니가 보낸 라디오 사연이 당첨이 돼서 가족 사진을 찍으러 가는 날이기도 했습니다. 문제는 차를 타고 이동하기에 사람이 너무 많다는 거죠. 지금 생각하면 말이 안 되지만 저희 7남매가 말이죠. 택시 한 대에 다 같이 올라탔습니다. 차를 두 대로 나눠 타고 움직이기엔 돈이 없었거든요. 큰언니가 택시를 잡고 택시 문이 열리자마자 죄송하다는 얘기부터 했던 기억이 납니다.
1: 기사님 죄송합니다. 저희가 돈이 없어서요. 잘 껴서 앉아보겠습니다.
0: 무릎 위에 또 무릎, 어깨 위에 또 어깨, 숨도 제대로 쉴 수가 없더라고요. 저희도 이렇게 불편한데 기사님은 얼마나 짜증이 나셨겠어요. 어이가 없으신지 한숨을 푹 쉬던 기사님이 무슨 사이냐고 묻더라고요.
1: 저희요? 남매예요. 네, 7이에요. 제가 라디오에 사연을 보낸 게 당첨이 돼서요. 가족사진 찍으러 가는 길이에요. 저희 때문에 불편하시죠? 죄송해요, 기사님.
0: 언니의 이야기를 듣고 기사님이 고개를 끄덕이며 이것도 다 추억이 되겠다면서 웃으시던 게 생각이 납니다. 그때 그 좁고 뜨거웠던 공기가 아직도 잊혀지지가 않아요. 그렇게 찍은 사진은 40년이 지난 지금도 제 방에 여전히 걸려 있습니다. 큰언니는 지금도 저를 딸처럼 챙기고 있습니다. 이제는 세월이 많이 흘러서 언니의 등이 조금 작아진 것 같아 마음이 찡합니다. 언니, 그날 택시 안에서 우리 정말 행복했지. 나를 지금껏 버티게 한 건 언니였어. 남은 세월은 내가 언니 손을 잡아줄게. 고맙고 사랑해 언니야.

0: 훈라면.
1: 셀레늄 의약품 셀레나제를 아시나요?
2: 세계 26개국에서 사용되는 셀레나제 말이죠.
1: 네, 셀레나제는 독일 비오신의 특허받은 제조기술로 개발된 셀레늄 의약품입니다.
2: 셀레나제는 셀레늄 결핍 질환을 위한

0: 효과 빠른 셀레늄 의약품입니다.
1: 독일 수입 의약품 셀레나제 티파오라레.
0: 수입원 비오신코리아. 판매원 휴원스.
2: 썬데이 레코드 안경옥님의 사연에 이어서 김광석의 바람이 불어오는 곳, 핑클의 당신은 모르실 거야 였습니다. 와, 택시 안에 7분이 탄 거예요. 앞에 둘, 그리고 하나, 둘, 셋, 네 분 앉고 다섯, 아, 그리고 뒷좌석에 이렇게 꾸겨서 이렇게 앉으면, 야, 이게 가능하다고요? 대단하시네. 오늘 썬데이 레코드 소개된 우리 복희님, 그리고 정림님, 안경옥 님에게 시계 무드 등 무선 충전 패드 선물로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 라라랜드 홈페이지에 들어오시면 썬데이 레코드 게시판이 열려있습니다. 소개되면 선물 무조건 드리니까 가족들과의 추억들, 기억나는 얘기들 많이 많이 남겨주세요. 오늘 이번에 라라랜드 마지막 곡이 되겠습니다. 김기준 님이 신청하신 곡 준비했어요. 듀스의 사랑 두려움. 이 곡 띄워드리고 저희 분은 여기서 인사드리고요. 내일 다시 4시에 여러분들 만나러 오겠습니다. 이상 이분이었습니다. 여러분 사랑해요.

때마다 그리고 너를 느낄 때마다 나의 사랑은 눈물을 흘리지만 너의 눈물을 마르게 해줄 수만 있다면.

57분 교통정보입니다. 지금 앞 시간보다는 상행선 정체 많이 풀렸는데요. 아직 더디느름 남아있는 곳 있습니다. 경부고속도로 서울 방향 충청권 부근 지나기가 답답합니다. 옥산 하이패스에서 청주 휴게소까지 13km 정체고요. 이후

오후 안성 분기점에서 안성 휴게소 쪽으로 밀리고 시구간 진입해서 양재에서 반포까지 더디게 지납니다. 부산 쪽은 신갈 분기점 일대로 3km 정도 막힙니다. 포천 화도고속도로 포천 쪽으로 수동요금소 부근에선 조금 전 사고가 났고요. 1차로 막고 처리 중인데 뒤쪽 차량들 속도 못 내고 있습니다. 서울 양양고속도로 서울 방향 서종에서 화도까지 가다 서다 반복하고요. 미사에서 강일까지 짧게 주춤합니다. 호남고속도로 논산 방향 회덕분기점 부근에선 사고가 났는데요. 1차로 막고 처리하고 있고 고창 담양고속도로 담양 방향 장성 4터널 부근에도 사고 있습니다. 57분 교통정보 박수정이었습니다.

0: 오늘 밤은 평화롭게, 내일은 더 근사하게. 오늘과 내일을 특별하게 이어주는 마법 같은 시간. 매일 밤 10시부터 12시. 유지원의 밤을 잊은 그대에게입니다.
1: KBS 라디오를 스마트하게 즐길 수 있는 방법. 스마트폰 플레이스토어나 앱스토어에서 KONG KBS 콩을 검색해서 다운받는다. 맨 아래 여기를 눌러 채팅에 참여하세요로 가서 사연도 신청곡도 마음껏 보낸다. 지금 내가 듣고 있는 라디오, DJ는 뭘 하고 있는지, 게스트는 누구인지 보고 싶다면 오른쪽 위 카메라 모양을 누르고 보이는 라디오로 즐긴다. 방금 들은 그 노래, 아까 들은 그 노래, 가수와 제목이 궁금하다면 오른쪽 아래 음표 버튼을 눌러서 실시간 선곡표를 확인한다. 전국 세계 어디서나 이것만 기억하세요. 공을 깐다.
0: KBS 해피 FM 제2라디오입니다.

스윗 드라이브 이노진입니다. 미국의 사회학자 레이 올덴버그, 그는요 제3의 공간이라는 개념을 제안했어요. 제1의 공간은 집, 제2의 공간은 직장이라고 했는데 그럼 제3의 공간은 어딜까요? 제3의 공간은 완전히 사적인 공간도 그렇다고 사회적인 공간만도 아닌 누구나 편하게 향하고 머물 수 있는 곳, 대화와 휴식을 함께 나눌 수 있는 곳을 의미합니다. 뭐 카페나 도서관, 서점이나 공원 등을 그 예로 들 수 있겠죠. 이렇게 집과 직장 사이 어딘가에 있는 나만의 힐링 공간, 여러분에게도 있으십니까? 다정한 분위기가 마음을 끌어당기고 편안하게 들러서 좋은 음악도 듣고 다양한 사람과 이야기를 주고받을 수 있는 또 하나의 공간, 여기는 매일 저녁 6시 음악을 달리는 시간, 저는 스윗소로우의 이노진이고요, 여기는 스윗드라이브 이노진입니다.

2026년 5월 17일 일요일 저녁 스위트 드라이브 이노진입니다. 오늘 첫 곡은 신해철의 재즈 카페였어요. 김영자님께서 청해 주셔서요. 어떤 제3의 공간? 네, 재즈 카페가 될 수도 있겠죠? 안녕하셨죠? 여러분의 인디 스위스로 이노진 왔습니다. 진짜 궁금해요. 여러분들의 제3의 공간은 어떨지. 그죠? 나의 공간 생각해보면 집, 커다란 원에 집이 있고 그리고 직장이 있겠고 또 하나의 공간이 어디냐 했을 때 내가 집과 직장 말고 자주 가는 데가 어디더라. 끌려가는 게 아니라 내가 자발적으로 거기를 향하고 거기 가면 마음이 편해지고 이런 곳. 저는 스위트 드라이브 이노진입니다. 이 공간이요. 오케이. 직장이라고 오케이. 그러면은 저는 집 앞에 마트? 저 생방송 끝나고 마트 가는 거 되게 후련하고 마음 편해지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굳이 뭐

사지 않아도 이렇게 카트를 끌고 다니면서 한들한들 걷는 거 되게 좋아하거든요. 그리고 또 한 공간은 이렇게 생각나는 게 많다. 우와, 나 잘 살고 있는 것 같다. 여의도 한강공원? 예, 거기도 주차해놓고 예, 산책하는 사람들 보면서 이렇게 거니는 거. 건강에도 좋다고 하니까 자주 걸으려고요. 그렇기도 합니다. 예전에 우리 학창시절 때는 또 하나의 공간이 있었는데 학교 앞에 그 수입 맥주 파는 수드라는 그 맥주집이 있었어요. 근데 거기가 이제 소위 아지트라고 하죠. 예, 수업 끝나면 항상 거길, 수업을 안 들어가더라도 항상 거기를 들러서 거기를 운영하는 형이랑 같이 얘기하면서 도란도란 아주 좋았는데 마음 편해지고 그런 공간 예, 여러분께도 분명히 있을 겁니다. 그죠? 나만의 자랑스러운 공간이 있더라도 그 공간을 또 채우는 것이 바로 또 스윗드라이브 이노진입니다가 아닐지 예, 그 공간에 틀어놓으면 아주 좋겠다 하는 마음으로 일요일도 한번 2시간 달려보죠. 자, 이제 오늘 2부에서는 또 항상 여러분을 위해 열려있는 음악의 도로도 준비되어 있으니까 같이 달리겠습니다. 신청곡 하이웨이 2부에서 만나실 수 있습니다. 문자번호 샵 1061,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 어플 콩과 KBS 플러스는 무료입니다. 그럼 저는 광고 듣고 다시 오겠습니다.

스윗드라이브 이노진입니다. 일요일 저녁입니다. 스윗드라이브 이노진입니다. 찾아주셔서 감사합니다. 4819님, 인디 어때요? 에어컨 청소 비용을 아껴보려고 제가 직접 분해한 사진입니다. 두려워. 열어보기 두려워. 와, 잘하셨다. 이 서 있는 에어컨을 거의 외장을 지금 일단 분해를 하셨어요. 그래서 안에 이제 전선과 각종 기기들이 이렇게 오밀조밀 모여 있는 사진을 보내주셨는데, 이렇게 생겼구나. 저도 뭔가 비용을 아끼기 위해서 뭐 자동차 수리할 것들, 뭐 교체할 부품들 이런 건 직접 하거든요. 근데 에어컨은 엄두가 안 나더라고요. 그리고 잘못 또 이렇게 뭐 청소한답시고 했다가 다시 재조립하는 게 그렇게 어렵다고 알고 있는데, 예, 우리 4819님께서는 능력자신 것 같아요. 그리고 요즘은 또 이 설명서가 잘 나와 있어서, 그리고 영상 사이트 찾아보면은 뭐 분해 조립하는 과정도 상세하게 친절하게 나와 있으니까 도전을 하신 것 같은데, 이미 몇 번 해보신 솜씨 같기도 하고, 예, 아주 나 이렇게 돈 아끼고 막 혼자 해내셨다는 거 보면 정말 부럽고 너무 좋고 막 물어보고 싶고 막 그렇거든요. 아, 잘하셨습니다. 끝내 잘 돌아가죠. 예, 전원을 꼽았는데 안 돌아가고 막 그러는 거 아니죠? 예. 자, 안내사님, 처음으로 구매한 커피 머신이 왔습니다. 어유, 여긴 또 커피 머신들이셨네. 비싼 건 아니지만 집에서 여유롭게 커피 마실 생각에 벌써 기분이가 좋네요. 아, 이 또한 매달 나가는, 매일 나가는 커피값, 커피 머신 하나 드리면은 그래 이게 얼마나 이득이야 하시면서 장만하셨을 텐데, 맞아요. 집에서 여유롭게 나 땡길 때마다, 그죠? 커피 땡길 때마다 착 뽀르륵 떨어지고 막. 아, 요즘 또 오죽 잘 나옵니까, 그죠? 예, 잘 쓰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7768님께서는 뒷산 운동을 하려고 하는데 모기가 너무 많아요. 유유. 그죠? 모기 많아졌죠? 와, 저도 한

이번 주 초인가 주차장에서 모기 발견했고요. 아, 하여튼 조금 이제 날이 좀 더워진다고 하니까 요놈들이 그냥 내 앞을 알짱알짱 거리더라고요. 그래서 조금 별로였어요. 야, 이제 벌레들과 함께 이 무더위를 이겨내야 하는구나 생각을 했습니다. 맞아요. 주차장도 그렇고 그 한강공원에 갔더니 거기에서도 막 날아다니더라고요. 예, 그 전기 모기채, 예, 그거를 이제 잘 닦아서 풀어놔야겠습니다 싶어요. 자, 모기야. 이 노래 준비하셨네. 자, 콜라의 모기야 한번 들어보시고요. 철이와 미애의 너는 왜, 그리고 현진영의 두근두근 쿵쿵까지 아주 신나는 음악 속으로 빠져봅니다.

일요일 저녁 스위트 드라이브 이노진입니다. 듣고 온 노래는 콜라의 모기야. 생각하기도 싫어. 노래 초반에 막 들리는데 소름도 났어요. 그리고 철이와 미애의 너는 왜, 그리고 현진영의 두근두근 쿵쿵이었습니다. 그렇죠. 기다렸어요. 장미 축제 사진. 7709님. 창원시 장미공원 다녀왔는데 장미가 활짝 피어서 너무 예뻤습니다. 귀여운 유치원생들도 많이 왔더라고요. 아이고, 귀요미들이 장미 보러 왔어요. 이 장미공원에 가면은 웬만한 우리 귀요미들보다 키도 크고 막 그런 장미. 장미 진짜 요즘은 그렇게 탐스럽게 꽃이 그냥 우리 애기들 얼굴보다 큰 장미들도 많이 보이고 그렇잖아요. 예, 이렇게 아름답게 펴 있네요. 장미공원에 가면 정말 신기한 게, 아, 디자인을 되게 잘하셨다 이런 생각 들지 않아요? 그리고 색감도 어마어마하게 다채롭고 그 배열을 어떻게 이렇게 신경 써서 잘했는지 참 기가 막힙니다. 정말 우리나라 좋은 나라야. 대단해. 그리고 임경숙님. 남편이 TV 볼 때 잘 웃거든요. 저는 그 모습이 너무 웃겨서 따라 웃게 되네요. 엔돌핀이 팡팡 나오는 게 정말 좋아요. 와, 경숙님. 이거 복이에요. 주변에 웃음을 유발하는 사람이 가장 가깝게 있다는 거. 이건 진짜 큰 복입니다. 예, 정말 행복하시군요. 내가 좋아하는 그 모습. 변치 않고 한결같아서 정말 고마워 남편. 이렇게 말씀이라도 해주세요. 뭐라고? 알았어. 저거 봐. 이러면서 또 웃고 계시겠죠. 근데 이렇게 웃음이 많으신 분들은 혹시 이제

하루의 후반전을 음악으로 근사하게 스위스로 이노진과 함께해 주세요. 매일 저녁 6시 스위트 라이브 이노진입니다.

이효리의 후디의 반바지였습니다. 스윗드라이브 이노진입니다. 일요일 1부 함께하고 계십니다. 5285님, 필라테스 끝나고 오는 길에 집 앞에 있는 치킨을 포장해 와서 먹었습니다. 이렇게 먹어도 되나 모르겠어요. 하하. 아, 이미 아니, 사진을 보내주셔가지고 치킨 포장해 와서 먹으려고요 하고 보내주신 게 아니라 일단 먹기 전에 예. 아주 맛있게 보입니다. 이거 깐풍 치킨입니까? 일단 순살인 것 같고요. 한 마리 야무지게 사오셔서 위에서 사진을 딱 찍어가지고 인증샷을 남겨놓으신 다음에 다 드신 모양입니다. 괜찮아요. 괜찮아요. 운동하셨잖아요. 필라테스, 와, 어마어마하게 열량 소모 많고 힘든 운동입니다. 그리고 단백질 보충해 주셔야지. 그나저나 저는 이렇게 깐풍 소스 들어간 게 그렇게 맛깔나게 보여요. 진짜 맛있었겠다. 야. 임정임님, 인디, 친정엄마께서 농사 지으셨다고 상추랑 아욱이랑 파랑 들기름을 짜서 보내주셨습니다. 아이, 고소한 냄새가 맛있어요. 된장 풀어서 아욱국도 끓여 먹어야겠어요. 귀한 들기름까지. 오, 아껴 먹어야지. 상추 아욱국. 아욱국 진짜 괜찮죠. 어머니께서 직접 지으신. 꼭 부모님들 이제 직접 농사하셔서 보내면. 진짜 내가 약 하나도 안 치고 정말 유기농으로 내가 정성껏 키운 거 너 주려고 이렇게 따로 빼서 지금 보내주는 거야. 이러면서. 알죠, 알죠. 우리 엄마 사랑에 눈물 나죠. 7974님, 말 안 듣는 아들은 우째야 할까요? 아이고, 사춘기가 올라면 일찍 올 것이지 왜 고2에 와서 공부도 안 하고 학교도 가네 안 가네 막 이렇게 속 썩이는지. 에휴. 그러게요, 7974님. 사춘기가 요즘 때보다는 너무 늦게 온 것 같네. 아이고, 제가 고2 때 왔거든요. 고2 때 와서 진짜 중요한 고2 고3을 사춘기, 아 그래가지고 너무 예, 질풍노도의 반항기를 보내가지고 아드님은 안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그 늦게 온 김에 그냥 빨리 끝내불어. 빨리 끝내고 공부할 때 딱 하는 거예요. 그죠? 그리고 주변 친구들도 이미 끝낸 친구도 많으니까 예, 잘 따라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아유, 아드님 덕분에 지금 스트레스가 이만저만이 아니실 텐데. 히. 정승환의 이 바보야, 별에 왜 모르니, 이렇게 두 곡 준비했거든요. 아들한테 보내는 노래 같네. 예, 듣고 오시죠.

0: 안녕하세요. 베스트슬립 대표 서준호입니다. 5성급 호텔 침대의 편안함 매일 누리고 싶지 않으세요? 이제 부담 없이 월 3만원대의 베스트슬립 Z 시리즈를 만나실 수 있습니다. 베스트슬립 렌탈케어 서비스, 지금 바로 최고의 수면을 구독하세요. 베스트슬립 위제로 소파 불량 제로 제로 위제로 과식계도 제로 제로 위제로 체했을 때도 제로 제로 위제로 불편하거나 답답한 속엔 제로 제로 위제로
1: 소화불량 체함 과식의 위제로 이야.

0: 인탁지원에서 스마트한 강의까지 모바일로 언제 어디서나 서울사이버대학교 코리안테라피
1: 김소영 헤밀레 모던 한방 토탈 브랜드 김소영 헤밀레 건강, 미용, 생활을 위한 허브테라피 코리안테라피 김소영 헤밀레 코리안테라피 코리안테라피 김소영 헤밀레
2: 어? 김연아씨 어디로 모실까요?
3: 든든한 내일로요.
2: 네?
3: KB국민은행 IRP로요. 다양한 금융상품으로 수익률부터 안정성까지 더 기대되니까.
2: 제대로 가시네요.
3: 같은 연금 다른 내일 KB국민은행 퇴직연금 IRP
2: 원금 손실 유의 투자 전 상품 설명

0: 영삼의 약관 필독.
1: 셀레늄 의약품 셀레나제를 아시나요?
2: 세계 26개국에서 사용되는 셀레나제 말이죠.
1: 네, 셀레나제는 독일 비오신의 특허받은 제조기술로 개발된 셀레늄 의약품입니다.
2: 셀레나제는 셀레늄 결핍 질환을 위한 효과 빠른 셀레늄 의약품입니다.
1: 독일 수입 의약품 셀레나제 티파오라레.
2: 수입원 비오신 코리아, 판매원 휴원스.
3: 스윗드라이브 이노진입니다. 일요일 저녁입니다. 오늘 생일을 맞으신 3214님 축하드립니다. 인디 안녕하세요. 늘 듣기만 하다가 저도 문자 보내봅니다. 5월 17일은요 제 생일이에요. 일 때문에 가족들이랑 떨어져서 서울에 혼자 있어요. 그래도 친구들이 생일 파티 해준다고 해서 기쁩니다. 외롭지만 외롭지 않다. 그래요. 휴일에 진짜 가족만큼이나 사랑하는 우리 친구들과 함께 올해도 잘 보내시길 바랍니다. 다시 한번 생일 축하드립니다. 자, 1부 끝곡 듣고 우리는 신청곡 하이웨이에서 다시 만나겠습니다. 카니발의 축배.

57분 교통정보입니다. 지금 고속도로는 대체로 원활한 흐름 되찾고 있습니다. 다만 곳곳에 돌발 상황이 있어 주의가 필요한데요. 먼저 남해고속도로 부산 쪽 사천 요금소 부근입니다. 앞시간 사고가 나면서 지금 진출로 1차로 막고 처리 작업 이어집니다. 고창 담양고속도로 담양 쪽 장성 4터널 부근에서도 앞시간 사고 처리 작업 이어지고 있고요. 평택 제천고속도로 평택 방향 안진터널 부근에도 버스 관련 사고가 있었는데요. 지금은 갓길로 옮겨 처리 중인데 여파로 북진천 나들목 일대 2km가량 정체입니다. 서울 양양고속도로 서울 쪽으로는 종일 이어지던 정체 대부분 해소됐습니다. 남양주 요금소에서 덕소산패 쪽으로만 더딘 흐름 남아있고요. 미사 부근에선 사고가 나면서 갓길에서 처리 작업 이어집니다.

서울 시내 올림픽대로 공항 쪽으로 반포대교 부근에도 사고 있고요. 4차로 막고 처리하면서 영동대교부터 여파받습니다. 57분 교통정보 박수정이었습니다.

0: 사랑 처방. 안녕하세요. KBS 주말 드라마 사랑을 처방해드립니다. 양현빈 역을 맡은 박기웅,
1: 공주아 역을 맡은 진세연입니다.
0: 긍정과 낙천적인 태도를 잃지 않는 유쾌한 양현빈과
1: 사랑스러운 에너지로 늘 주변을 환하게 밝히는 공주아가
0: 30년 동안 악연으로 얽혔던 두 집안의 오해를 어떻게 풀게 될지 지켜봐주세요.
1: 매주 토요일 일요일 저녁 8시 사랑을 처방해드립니다. 많은 시청 부탁드립니다. 부탁드립니다. KBS 해피 FM 제2라디오입니다.

스텔라장의 집에 가자 듣고 오셨습니다. 일요일 저녁 스윗드라이브 이노진입니다. 편안하게 듣고 계십니까? 자 이제 볼륨을 올리고 속도를 올리고 자 여기는 음악의 도로 오바 신청곡 하이웨이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그냥 아주 그냥 싱싱 거침없이 지나가요. 그 전에 들어야 될 게 있습니다. 바로 스윗드라이브 이노진입니다 해서 맛과 건강을 한 번에 식사와 한병 혈당차 히핏을 운전 중 엉덩이 비김 끝 밸런스 온에서 기능성 차량용 방석을 드립니다. 자 그럼 광고 듣고 와서 신청곡 하이웨이에서 만나요. 쇼리 실라

0: 아니까.
1: 인간 존중을 실천하는 메디카 코리아가 대한민국의 행복을 응원합니다. 메디카 코리아.
2: 어, 김연아 씨, 어디로 모실까요?
3: 든든한 내일로요.
2: 네?
3: KB국민은행 IRP로요. 다양한 금융상품으로 수익률부터 안정성까지 더 기대되니까.
2: 제대로 가시네요.
3: 같은 연금, 다른 내일. KB국민은행 퇴직연금 IRP.
4: 원금 손실 유의, 투자 전 상품 설명서 및 약관 필독.
5: 하루의 후반전을 음악으로 근사하게. 스위스로 이노진과 함께해주세요. 매일 저녁 6시 스위트 라이브 이노진입니다.

0: 유대인들, 우리 저 음악을 따라 마음껏 달려보는 거 어떻겠소? 신청곡 하이웨이. 스테인과 함께라면 아름다운 저녁 아니겠어? 신청곡 하이웨이. 우릴 향해 손짓하는 음악의 도로로 출발해보지 않겠어?
1: 혀가 아파요. 너무 힘을 줬다. 3699님. 파릇파릇했던 대학생 시절 처음 사귄 친구에게 아침에 전화로 이 노래를 불러줬던 기억이 납니다. 휴대전화도 없던 시절인데 잘 지내지? 한동준의

0: 너를 사랑해. 와, 진짜 찐사랑이다. 정말 아침에 노래 불러주려고 밤새 잠도 못 이루고 연습하고 막 지금 걸까? 지금 걸까? 청춘이네요. 예. 그리고 존 님입니다. 존. 헤이 존. 김민우 가수 노래인데 이 노래를 색다른 버전으로 들어서 신기해서 신청해봐요. 이기찬과 김태형의 사랑일 뿐이야예요. 인디와도 잘 어울릴 노래 같습니다.
1: 오, 저도 이 노래 엄청 좋아하는데 이 버전은 처음인데요. 저도 들어보겠습니다.
0: 윤가영님, 저를 힘들게 하던 일을 그만두고 날아갈 듯이 몸도 마음도 가볍습니다. 텃밭 가는 길에 노래도 신청해볼까요? 김영중의 그녀가 웃잖아. 와, 잘하셨어요. 훌훌 털어버리셨군요. 좋습니다. 그렇게 나만의 시간 행복 찾으시고 또 새롭게 열리는 길에 잘 달려가면 되는 겁니다. 한동준의 너를 사랑해, 이기찬과 김태형의 사랑일 뿐이야, 김영중의 그녀가 웃잖아.

살랑살랑 들뜨는 뮤직 드라이브 신청곡 하이웨이 듣고 온 노래들은 한동준의 너를 사랑해, 이기찬과 김태영의 사랑일 뿐이야, 김영중의 그녀가 웃잖아 였습니다. 왓추님, 원래 스윗드라이브를 할 때 열심히 운동하고 있었는데 발목이 아파서 잠시 쉬는 중입니다. 가만히 누워서 들으니까 더 꿀맛 같네요. 최진영의 날 위한 사랑 들려주세요. 아이고 운동 아이고, 하다가 혹시 발목 삐끗하셨나? 많이 아프세요? 많이 쉬셔야 돼요.

그죠? 그리고 살짝 삐끗하고 했을 땐 통증이 좀 나아졌나 하고 이렇게 그 방향으로 한 번 더 해보잖아요. 그런 거 없이 그냥 고정하시고 시간을 충분히 보내셔야 됩니다. 발 올려놓고요. 그리고 1312님 인디 반가반가 엄마 모시고 드라이브 다니는 길에 듣습니다. 우리 어머니도 듣고 싶은 노래가 있으시대요. 호진 DJ가 들려줄 거라고 아주 큰 소리 쳐두었습니다. 인순이의 이별 연습이요. 아, 이별 연습 제가 또 기가 막히게 좋아하는 노래입니다. 우리 어머니 퀄리티 있으신데요. 어머니 제가 들려드릴게요. 인순이의 이별 연습. 네. 윤기훈님 주말은 순식간에 지나가네요. 요즘 배드민턴을 열심히 치거든요. 저랑 한판 하실래요? 신청곡은요 이미키와 김승기의 당신이 그리워질 때입니다. 저 배드민턴 되게 잘 쳐요. 저랑 치시면 운동효과 두 배 날걸요. 이쪽으로 칠 줄 알았는데 저쪽으로 탁 떨어뜨리고 이쪽으로 칠 줄 알았는데 저기로 쌩 세게 스파이크 때리고 엄청 힘드실걸요. 이렇게 또 도발을 했네요. 죄송합니다. 최진영의 날 위한 사랑, 인순이의 이별 연습, 이미키와 김승기의 당신이 그리워질 때.

일요일 저녁에 신청곡 하이웨이, 최진영의 날 위한 사랑, 인순이의 이별 연습, 이미키와 김승기의 당신이 그리워질 때까지 듣고 왔네요. 박경수님, 요즘 지천의 꽃이지만 가장 아름다운 건 역시 당신이야. 이렇게 아내에게 말했더니 닭살이라고 등짝 스매싱을 날리던데요. 안치환의 사람이 꽃보다 아름다워 틀어주세요. 혹시 말투가 요즘 지천의 꽃이지만 가장 아름다운 건 역시 당신이야 이렇게 하시지 않았나요? 그러니까 아 닭살이야, 아 목소리 왜 그래, 아유 이거 이렇게 행쇼. 예, 좋으시네요. 예, 두 분. 예. 트리아나님, 신청곡 하이웨이 잘 듣고 있습니다. 부업을 하는데 지루하지 않게 아주 도움이 돼요. 저도 한 곡 보내볼게요. 언젠가 들려주신다면 감사. 강현민의 늘 들려주십시오. 와, 간단 명료 딱 핵심만 요약해서 말씀해 주셨네. 그렇습니다. 트리아나님, 그 수고로움에 조금 가볍게 해드리는, 예, 신청곡 하이웨이입니다. 잘 오셨습니다. 박성철님, 최재훈의 편지여, 잘해주지 못한 마음, 그 미안함을 말로도 전하지 못해서 그분을 위한 노래를 신청합니다 하셨어요. 예, 이렇게 마음 보내주신 만큼 잘 전달해드리겠습니다. 안치환의 사람이 꽃보다 아름다워, 강현민의 늘, 그리고 최재훈의 편지.

0: 글레오?
1: 네, 현대자동차의 AI 글레오입니다.
0: 새로워진 그랜저 소개해줘.
1: 대화면 디스플레이로 만나는 플레우스 커넥트와 6분할로 조절하는 스마트 비전 루프, 프리미엄 라운지 같은 편안함까지 경험해보시겠어요?
0: 또 한 번 새로워진 더 뉴 그랜저.
2: 우리나라 1등 대학교, 호텔, 종합병원부터 우리 동네 단골 카페까지 어디에나 1등 시스템 에어컨 관리가 있습니다.
3: 시스템 에어컨 서비스 국내 1위 LG전자 유지보 수자회사 하이엠솔루텍. LG정품 서비스와 특허받은 기술력으로
2: 1등을 책임지는 1등.

0: 스윗드라이브 이노진입니다.
1: 일요일 2부 신청곡 하이웨이 마무리할 시간이 됐습니다. 자, 오늘 소개된 분들 중에 추첨을 통해서요. 다 있다는 생활용품 가게 쿠폰을 선물로 보내드릴게요. 참여를 원하시면요. 사연과 신청곡을 간단하게 보내주십시오. 문자번호 샵 1061,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 어플 콩과 KBS 플러스는 무료고요. 홈페이지에 게시판도 열려 있습니다. 자, 오늘 대미를 장식할 마지막 곡은 술탄 오브 더 디스코의 일요일 밤의 열기 되겠습니다. 두 시간 함께해 주셔서 감사해요. 지금까지 스윗드라이브 이노진이었습니다. 내일도 데리러 올게요.

0: 57분 교통 정보입니다. 지금 고속도로는 대체로 수월하게 이동하고 있습니다. 다만 곳곳에 돌발 상황이 있어 주의가 필요한데요. 먼저 경부고속도로 부산 방향 남이분기점과 도동분기점 갓길에서 각각 고장난 차량을 처리하고 있고요. 반대쪽 청주휴게소 부근 4km 정도 더딘 흐름 남아 있습니다. 이후 천안 부근 갓길에서도 고장난 승용차를 처리하고 있고 시고간진입해서 양재에서 반포까지 정체입니다. 중부내륙고속도로 창원 쪽 충주분기점과 중앙고속도로 부산방향 단양부근에도 갓길에 고장난 차가 있고요. 중부고속도로 하남쪽 일축부근으로 짧게 주춤합니다. 영동고속도로 강릉방향 횡성휴게소 부근 3차로와 그리고 서울양양고속도로 양양쪽 내촌부근 갓길에서 고장난 화물차 처리 중입니다. 서울시내 올림픽대로 공항방향 성수대교에서 동호대교 쪽으로도 1차로 막고 고장난 차 처리하고 있습니다. 57번 교통정보 박수정이었습니다.
1: 쉬어도 피곤할 땐 운동할 힘도 없을 땐 풀리지 않는 피로엔 비맥스 제트 고함량 비타민 B9종을 한 번에 피로는 제대로 비맥스 제트로
2: 판매사 주식 녹십자 허가권자 한풍제약 비맥스 제트정 광고 심의필

0: 건강한 내일을 여는 글로벌 헬스케어 기업 휴원스.
1: 어떤 순간이든 추억에는 늘 음악이 함께 흐르고 있죠. 등굣길 카세트에서 흘러나오던 그 노래가 아직도 귓가에 맴돌고요. 인생의 빛나는 순간에도 그늘진 순간에도 함께했던 음악들이 시간을 넘어 우리를 추억으로 이끕니다.

어제의 일을 후회하거나 내일의 문제로 근심하지 마라. 모든 어제가 오늘에서 기인하고 모든 내일도 오늘로부터 비롯되는 것이다. 그러니 오늘을 행복하게 보내면 반드시 행복한 내일을 기대할 수 있다. 한 어머니가 아들에게 쓴 편지 글입니다. 어제의 후회를 오늘까지 붙잡고 있다면 다가올 내일 역시 후회뿐일 거란 내용인데요. 어제를 되돌릴 수는 없지만 다가올 내일을 바꿀 수는 있습니다. 그리고 그 방법은 언제나 오늘 지금 이 순간에 있죠. 내일 아침이 더 아쉬워지지 않도록 지금 이 순간을 아낌없이 누리시길 바랍니다. 함께 꿈꾸는 저녁 드림팝 이상우입니다.

Arctic Monkeys, I bet you look good on the dance floor 들었습니다. 음악이 좋은 방송 KBS 2라디오 이상호의 드림팝 5월 17일 일요일 첫 곡이었습니다. 오늘을 잘 보내야 내일을 기대할 수 있다. 머리로는 너무 잘 알지만 일요일 이 시간이 되면 그게 마음처럼 되질 않습니다.

0: 예, 어떤 청취자분이 보내주신 사연이 생각이 났는데, 일주일 가운데 가장 행복한 시간이 금요일 오후라고 하죠. 예, 비록 지금 내 몸은 회사에 묶여 있지만 이제 곧 주말이고 쉴 수 있는 날이 이틀이나 남아있기 때문이죠. 근데 그렇게 고대했던 토요일에는 또 내일이 벌써 일요일이야 이러면서 일요병 시동을 걸고, 일요일에는 또 내일 출근이야 이러면서 월요병 말도 제대로 안 나네. 제가 힘든가 봐요. 월요일을 생각하니까, 그죠? 이러면서 이제 월요병 증상을 보이는 거죠. 아까운 주말의 끝자락을 내일에 대한 근심 걱정으로 미리 반납하지 마시고, 예, 잘 안 되시겠지만, 예, 힘드시겠지만 2시간 최대한, 예, 편안히 즐기셨으면 좋겠습니다. 일요일 저녁 이상호의 드림팝, 사연과 신청곡은 문자 샵 1061이나 콩으로 보내주시면 되고요.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와 사진은 100원, 콩은 무료입니다. 커피 쿠폰 준비해 놓을게요. 수도권 106.1MHz KBS 2라디오 이상호의 드림팝 함께하고 계십니다.
1: 안녕하세요, 손현재입니다. 매트리스 한번 사려면 사실 좀 부담되잖아요. 그래서 저는 베스트슬립에서 숙면을 구독 중이에요.
2: 월 30,000원대에 누리는 5성급 호텔 침대의 편안함, 베스트슬립 렌탈케어.
1: 여러분도 이제 최고의 수면을 구독하세요. 베스트슬립.

매일 밤 8시 당신을 위한 팝 이상우의 드림팝.

최이수 씨가 신청하신 Imagine Dragons' Mouth of the River 들었습니다. 음악에 맞춰 무아지경으로 흔들 예정입니다. 예, 족발 먹었거든요. 30분 동안 풍선 인형이 돼보겠습니다. 족발은 단백질인데 굳이 안 흔드셔도 될 것 같은데. 네, 그래요. 최이수 씨처럼 이렇게 약간 무아지경에 빠져들 만한 게 있으시면, 예, 토요일, 일요일 걱정 안 하셔도 될 텐데 말이죠. 그죠? 예. 풍선이죠. KBS 이라디오 이상호의 드림팝 1부 함께하고 계십니다. 5월 17일 일요일 밤입니다. 사연과 신청곡은 문자나 콩으로 보내주시면 됩니다. 문자는 샵 1061이고요.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 콩은 무료입니다. 김성근 씨, 예, 군대 간 아들 면회 다녀오는 중이에요. 한강변을 달리면서 드림팝 들어요. 가족들 다 같이 모여서 맛있는 것도 먹고 게임도 하고 당구도 치고 너무너무 즐거웠어요. 다들 주말 마무리 잘하세요. 예. 제가 아는 동생도 김성근이 있는데, 예, 그 친구일까? 아니, 그 친구 아들이 군대를 갔거든요. 예, 그래서 그럴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 뭐 아닐 수도 있죠. 예, 아닐 수도 있으나, 예, 참 이 친구가 그 말을 굉장히 이렇게 드라이하게 하거든요. 예. 근데 사연을 보니까 그런 것 같기도 하고. 예. 근데 군대 간 지 꽤 됐다고 그래서 면회를 간다고 그랬던 것 같은데, 그런가 보네요, 정말. 아들 면회를 다녀오나 보네요. 예, 아니면 뭐 다른 김성근이, 김성근 씨일 수도 있고요. 예. 다들 주말 마무리 잘하세요. 요 부분이 딱 그 냄새가 좀 납니다. 예, 이 친구의 향기가 좀 느껴져서. 아, 정석진 씨, 일곱 살 아들이 요새 한국을 빛낸 100명의 위인들이라는 노래를 계속 부르고 다니는데, 만주 벌반 달려라 광개토 대왕, 이 부분을 만두 먹고 달려라 광개토 대왕 계속 이렇게 부르네요. 광개토 대왕님도 달리시다가 배고프시면 만두 드셔야죠. 살기 팍팍한 요즘 아들 녀석 때문에 조금이나마 웃어봅니다. 아, 아들이 좋아하는 노래 주토피아 2 OST 중에서 2 신청합니다. 혹시 그, 예, 주토피아 노래 부르면서 뭐 우리말로 이렇게 바꿔 부르는 건 없습니까? 예, 그거 있으시면 좀 들으시다가 저희한테, 예, 드림 퀴즈 좀 소재로 좀 제보해 주세요. 아니, 우리 아들이 보니까 이게 이 부분에서 이렇게 부르더라고요. 이거 우리말인데 완전히. 그러면은 치킨과 콜라 세트가 갑니다. 예. 군침 도시죠, 정석진 씨. 아, 귀엽다. 예. 만두 먹고 달려라 광개토 대왕. 아, 이게 처음부터 이렇게 불러야 이게 뭔가 음정이 좀 살아나는데, 제가 지금 이게 처음에 어떻게 시작이 되는지 잘 몰라서 이렇게 시작이 되는데 가사를 몰라요. 정작.

정석진 씨한테 커피 쿠폰 보내드리겠습니다. 예. 제가 저기 드림 퀴즈 소재 기다린다는 의미에서 보내드리는 거예요. 예. 자, 주토피아 2 OST 중에서 샤키라 쥬 듣고요. 코코 OST 중에서, 미구엘, 나탈리아 라 프루카데, 리멤버 미까지 두 곡 듣죠.

스티브 바이의 The Crying Machine 들었습니다. 홍지연 씨가 신청하셨습니다. 홍지연 씨 남편과의 성격 차이, 도무지 모르겠는 아이들의 마음. 제가 어찌할 수 없는 걸 알면서도 괜히 혼자 끙끙거리며 힘든 시간을 보냈어요. 내려놓고 그냥 받아들이니 마음이 전보다 편안해졌습니다. 다행이네요. 예. 이거를 근데 내려놔야지. 내려놔야지 한다고 내려놔지는 게 아니거든요. 예. 시간이 필요합니다. 예. 그리고 내 마음이 어느 정도 비워지고 정돈이 돼야 이것도 가능한 거예요. 예. 내 의지대로 되지 않는 거거든요. 잘. 그리고 예. 아마 홍지연 씨가 이렇게 남편과의 어떤 성격 차이? 예. 잘 맞지 않는 것들을 받아들이고 편안해지시면 남편분도 아마 그렇게 하실 거예요. 예. 그래서 오히려 왜 이렇게 서로 그걸 인정하고 내려놓고 받아주는 게 가장 중요한 건데 이게 그렇게 될 리는 거의 만무하죠. 그러니까 한쪽이 먼저 그렇게 보여주면 다른 쪽은 안 되는 경우도 있어요. 물론 예, 굽히지 않는 경우도 있는데 그래도 한쪽이 이렇게 마음을 열고 예, 내려놓기 시작하면 다른 한쪽도 그렇게 하는 것 같아요. 예. 앞으로는 더 좋아지시리라 예, 믿습니다. 아이들의 마음은 예, 굳이 아실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이것까지는 너무 힘들어. 예. 그래도 나중에 아이들 독립하고 나면 함께 하실 분은 남편분이잖아요. 예. 뭐 어찌됐건 KBS 2라디오 이상우의 드림팝 함께하고 계십니다. 1부고요. 5월 17일 일요일 밤입니다. 사연과 신청곡은 문자 샵 1061이나 콩으로 보내주세요.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 콩은 무료입니다. 5452님, 팀장님이 바뀌었는데요. 그분이 아무래도 일중독 같아요. 본인만 중독되면 상관없는데 팀원들까지 들들 볶아내니 미칠 노릇입니다. 팀장님이 안 그러셔도 할 일이 충분히 많았는데 요즘은 출근하는 게 두렵네요. 아, 진짜 상사가 누구냐에 따라서 정말 이게

강도나 이런 것들이 정말 천지 차이거든요. 그 전분은 그래도 조금 느슨하신 분이셨나 봐요. 예. 야. 아니 근데 그런 경우는 있어요. 완벽주의 성향의 상사가 본인이 그 일을 다 처리하려고 하는 분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분이 알아서 그냥 마음 완벽하게 하면 상관없어요. 그러니까 부하 직원들한테 안 지켜요. 그러면은 괜찮아요. 근데 함께 시키고 이러면 너무 힘들어지는데. 아. 예, 달달 볶는 거. 9314님, 예, 한번 꽂히면 수시로 듣다 보니 귀가 멍멍해집니다. 예, 이번에는 색다르게 방송으로 들어보려고 신청합니다. 예, Guns N' Roses의 Don't Cry 신청하셨고요. 에어로스미스입니다. Dream On.

9314님이 신청하신 Guns N' Roses, Don't Cry, 그리고 에어로스미스 Dream On 들었습니다. 김미영 씨가 신청하신 곡 듣죠? Karen and Not Going Anywhere.

0: 공공기관 우선 구매 대상 기업 고려 기프트.
1: 위제로
0: 소파
1: 불량 제로 제로 위제로 과식계도 제로 제로 위제로 체했을 때도 제로 제로 위제로 불편하거나 답답한 속엔 제로 제로 위제로
2: 소화 불량 체함 과식의 위제로
3: 일양약품. 6777님 여긴 제주예요. 내일은 휴무 편안한 마음으로 음악 듣습니다. 노래 신청도 해봐요. 자, 벨벳 언더그라운드의 페일 블루 아이스 신청하셨습니다. 1부 끝곡으로 듣고요. 저는 2부로 돌아오죠.

57분 교통정보입니다. 5월 중순에 때이른 여름 더위가 기승을 부리고 있습니다. 월요일인 내일도 무더운 날씨가 이어질 텐데요. 낮 동안에는 무리한 야외 활동을 자제하시고 물도 자주 마시는 등 더위에 대비를 잘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 시각 서울 시내도로는 내부순환도로 성산방향 홍지문 터널 안 1차로에 고장난 차가 서 있습니다. 터널 안인 만큼 더욱 주의가 필요하고요. 고속도로는 경부고속도로 서울 쪽으로 양재에서 반포까지만 정체가 남아 있습니다. 반대 부산 방향은 정체로 인한 불편은 없이 원활한데요. 다만 양산 부근 갓길에서는 사고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서해안고속도로 서울방향 금천 부근에서만 밀리고요. 수도권 제1순환고속도로 일산에서 판교 쪽으로 서운분기점에서만 짧게 주춤합니다. 57분 교통정보 유하영입니다.

0: 하루가 저물고 불빛이 사라진 컴컴한 밤이 찾아오면 오늘 하루도 무사히 잘 끝났구나 안도의 한숨을 쉬게 되죠. 하지만 마음이 복잡하고 외로워서 긴 한숨을 내뱉고 있는 분들도 분명 있을 겁니다. 그때는 잊지 말고 매일 밤 10시부터 12시 유지원의 밤을 잊은 그대에게입니다.
1: 콩심은 내 콩나고 팥심은 내 팥난다를 여섯 글자로.
2: 그 공심 공팥 심팥 맞지? 아니야 저 뿌린 대로 거두리.
1: 아니 그 여섯 글자라니까. 우리 집 주소.
2: 우리 집 그 심으면 열리니. 맞아. 우와. 시골 좌천 한시적 농부 박성우.
3: 독방육아 아들 셋만 이수경의
2: 우당탕탕 열일이 적응기.
3: KBS 미니시리즈 심으면 열일이.
2: 많은 시청 부탁드립니다.
3: 매주 목요일 밤 9시 50분. 심으면 열일이.

0: 1024님이 신청하신 제니퍼 로페즈 피처링 핏볼 On the Floor 들었습니다. 음악이 좋은 방송 KBS 2라디오 이상호의 드림팝 2부 첫 곡이었습니다. 잠시 후에는 팝과 관련된 별별 차트를 만나보는 시간이죠. 음악평론가 이현석 씨와 함께하는 별별 차트쇼 준비되어 있습니다. 들으시면서 문자 샵 1061이나 콩으로 감상평도 남겨주세요. 짧은 글 50원, 긴 글과 사진은 100원, 콩은 무료입니다. 수도권 106.1MHz 음악이 좋은 방송 KBS 2라디오 이상호의 드림팝 함께하고 계십니다.
1: 안녕하세요. 베스트 슬립 대표 서준원입니다. 5성급 호텔 침대의 편안함 매일 누리고 싶지 않으세요? 이제 부담 없이 월 3만 원대의 베스트 슬립 Z 시리즈를 만나실 수 있습니다. 베스트 슬립 렌탈 케어 서비스. 지금 바로 최고의 수면을 구독하세요. 베스트 슬립.

0: 좋다.
1: 어, 김연아 씨 어디로 모실까요?
2: 든든한 내일로요.
1: 네?
2: KB국민은행 IRP로요. 다양한 금융상품으로 수익률부터 안정성까지 더 기대되니까.
1: 제대로 가시네요.
2: 같은 연금 다른 내일. KB국민은행 퇴직연금 IRP.
1: 원금 손실 유의, 투자 전 상품 설명서 및 약관 필독.
3: GTX-A가 곧 출발합니다. 우미린으로 탑승하시기 바랍니다.
4: 예정된 GTX-A로 서울은 빠르게, 예정된 초교는 단지 앞에.
5: 퍼스트 창릉 신도시, 테스트 GTX-A, 퍼펙트 우미린.
4: 고향 창릉 우미린 그래니티, 5월 14일 오픈, 031-632-5488, 우미건설 컨소시엄.
6: 매일 밤 8시, 당신을 위한 밤. 이상우의 드림팝.

0: 일요일 밤 별별 차트쇼 음악평론가 이현석 씨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1: 안녕하세요.
0: 오늘은 어떤 차트 또 준비해 오셨습니까?
1: 네. 오늘은 2000년 5월 달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0: 네.
1: 그 당시에 굉장히 인기 있었던 GMV, 지구촌 영상 음악이라는 잡지의 인기 차트 베스트 10입니다. 뭐 애독자들이 뽑은 그런 순위가 되겠고 예, 예. 1위부터 40위까지가 있었고요. 5월달 표지 모델은 토니 블랙스턴. 오랜만에 새 음반 더 히트를 발매했는데 그래서 이 앨범을 비중 있게 소개했어요. 그러면서 표지 모델로도 토니 블랙스턴을 썼고 그리고 이렇게 잡지를 보니까 집중 탐구 산타나 집중 분석 핑크 플로이드 그게 그거 아닌가요? 예. 그리고 미니 앨범 비사이드 모음집의 3개 가족들이 결성한 패밀리 그룹의 음반들 인기 애니메이션 카우보이 비밥의 모든 것이 이제 주요 이제 기사로 게재가 돼 있었는데 사실 GMV는 KBS 예.
0: 그렇죠.
1: 영상사업단 예, 예. 방송사업단인가요? 영상사업단인가 하여튼 거기서 발행을 하는 거였고 1993년 10월 달에 창간이 됐었는데 창간 후에 표지 모델은 마이클 잭슨이었고 원래 KBS ETV에서 지구촌 영상음악이 1992년부터 굉장히 인기가 있었거든요.
0: 방영을 했었죠. 예.
1: 그래서 이제 이 잡지까지도 생겨났습니다. 그래서 사실 1960년대에 우리나라의 이제 음악 잡지가 처음 팝스 코리아나라는 게 있었고 이건 저도 본 적이 없어요. 그리고 1970년대 월광팝송 80년대 음악세계 90년대는 GMV 시대
0: GMV. 예. 예.
1: 그러다가 요즘은 안타깝습니다. 근데 음악 전문지가 안타깝습니다. 자, 10위부터 1위까지를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0위, 9위, 8위인데요.
0: 예.
1: 10위는 New Kids on the Block의 리드보컬 조던 나이트의 솔로 히트곡입니다. I could never take the place of your man. 원래 프린스가 1987년에 발표했던 곡을 조던 나이트가 리메이크해서 사랑을 받았던 곡이에요.
0: 예.
1: 이 곡이 프린스 곡으로도 사실 매니아들이 좋아했는데 조던 나이트가 부르면서 이제 여성 팬들이 좋아하는 달달한 발라드가 됐습니다. 근데 내용은 그렇게 발라드로서 이렇게 달달하진 않거든요. 이제 어떤 여성을 만났는데 그 사람이 그 진짜 자기가 좋아했던 남자를 못 잊고 있는 거예요. 그걸 인정한 나는 그 남자를 대신할 수가 없어. 그러니까 내가 당신한테 잠깐 동안에 위로가 될 수는 있지만 그 남자를 대체할 수는 없을 것 같다. 라고 이렇게 노래하는 곡입니다. 곡이 10위를 차지했고요. 9위는 전달 25위에서 16계단이나 상승한 M2M의 Don't Say You Love Me가 차지했습니다. 아, 이 노르웨이 팝도 M2M 우리나라에서 인기가 있었고 우리나라 프로모션 투어를 와서요. 장충동의 S호텔에서
0: 네.
1: 그 기자들을 초대해서 식사를 주면서 기자회견을 하고
0: 와.
1: 짧은 뭐 공연 또 인터뷰를 진행했었어요. 저는 그때 왜 갔는지 모르겠는데 가서 인터뷰도 했던 기억이 나거든요.
0: 그 얘기를 하셨던 기억이 네. 나요. 네.
1: 그래서 이 M2M 멤버들이 저를 포옹했다는 거.
0: 그 얘기를 한
1: 잊을 수가 없어요.
0: 그 얘기를 한 열몇 번 들은 것 같아요.
1: 제 인생이 처음이었으니까. 그래도 세계적인 팝스타는 다짜고짜 포옹을 했으니까.
0: 친절하네요.
1: 네. 그 소녀들이잖아요. 물론 그 이후에 2000년대 보니 타일러가 와서 또 저를 포옹해줬습니다. 그 사진은 지금 아직도 가지고 다녀요.
0: 근데 이해할 수 없어.
1: 아무튼 MTM 그 당시에 예. 젊은이들에게

굉장히 인기가 있어. 팝 듀오였습니다. 그리고 8위는 이제 새 음반을 발표한 토니 블랙스톤의 노래 He Wasn't Man Enough가 8위를 차지했습니다. 첫 진입과 동시에 8위예요. 이거 대단한 겁니다. 네. 40위부터 순위를 매기는데 뭐 첫 진입하자마자 8위는 굉장히 좋은 성적이었고요. 이 곡이 사실 뭐 R&B 차트에서 1위를 차지하게 되고 빌보드 핫100 차트에선 2위에 올랐고 또 이듬해 그래미에서는 최우수 여성 R&B 보컬 퍼포먼스 부문을 수상했으니까 굉장히 토니 블랙스톤이 네. 성공시킨 그런 곡이에요. 사실 토니 블랙스톤이 굉장히 마음고생을 많이 한 사람이거든요. 이분이 두 번 파산을 한 경험이 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그 뭐 좀 병원 또 그 술 때문에 네, 또 저기 치료소도 들락날락 그렸었는데 지금은 재기해서 예, SNS에서 맹활약하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예. 팔로워도 굉장히 많다고 들었습니다. 12, 8위 곡을 함께 하시죠.

0: 2000년 5월 예, GMB 인기 차트 베스트 10 예, 10위 곡 조던 나이트 I could never take the place of your man 그리고 8위 곡 토니 브렉스턴 He wasn't man enough 였습니다.
1: 저는 사실 월간 팝송 세대고

0: GMV 세대 아니에요?
1: 저는 GMV죠.
0: 아, 네. 좋았겠네.
1: 지금 들으니까 지구촌 영상음악이라는 제목이 참 좀 촌스럽네요. 예, 네, 그때는 몰랐어요.
0: 아, 그때는 제일 핫했죠.
1: 예, 네, 그렇죠. 예, 네, 지구촌. 네.
0: 계속해서 726입니다. 7위는 브라이언 맥나잇의 Back at One이 차지했습니다. 전달 12위에서 5계단 상승했네요. 브라이언 맥나이트는 뭐 제2의 퀸시 존스라는 또 찬사를 받았었고 당연히 노래 잘하고 작사, 작곡, 프로듀서까지도 하는 전천후 멀티 아티스트였습니다. 이 곡은 굉장히 그 발라드를 좋아하시는 분들에게 사랑을 받았고 오랫동안 1위는 못하고 2위를 했던 곡이에요. 이 곡을 다들 핫100차트 1위를 한 걸로 알고 있는데 최고 성적은 2위였고요. 근데 뭐 감미로운 발라드라서 지금까지도 꾸준히 사랑받는 정말 한국인이 사랑하는 그렇죠. R&B 발라드 중에 예. 한 곡입니다.
1: 노래 좀 한다는 분들은 노래방에서 한 번씩은 네네. 다 불렀을 거예요.
0: 아 그래요?
1: 남자분들 예 그렇죠.
0: 아니 우리 친구들은 안 불렀어. 아, 여기서 또 세대가 갈리나요? 그리고 6위 마돈나의 아메리칸 파이가 전달 24위에서 18계단이나 상승했습니다. 2000년까지 또 마돈나 대단했네요. 마돈나가 주연한 영화 The Next Best Thing의 주제가이기도 하고요. 그 유명한 돈 맥클린의 명곡을 리메이크한 네. 곡. 이게 원래 원곡이 되게 길잖아요. 이제 4분가량으로 압축했는데 약간 이제 팝 댄스 곡이고 그래서 이 곡이 나왔을 즈음에 사실 그 많은 팝 팬들이 아 이건 아니다 이게 조금 호불호가 많이 갈렸고 미국에서도 그랬다고 해요. 심지어는 돈 맥클린이 이거 허락 안 할 거다라고 얘기했다고 해요. 예, 예. 합니다. 돈 맥클린이 마돈나 같은 댄스 가수한테 이거 허락 안 할 거야. 웬걸요? 금방 허락해가지고. 제가 어느 인터뷰에서 돈 맥클린이 굉장히 좋아했다는 얘기 들은 적이 있어요.
1: 그렇구나.
0: 그 정도로 마돈나니까요. 사실 마돈나가 1982년에 데뷔할 때만 해도 노래 한 곡 보더라인이나 홀리데이 이거 하고는 끝날 줄 알았거든요. 근데 이렇게 오랫동안 팝의 여왕으로 군림할지 그렇죠. 누가 알았겠어요. 7월 5일날 또 새 음반 발매합니다. 네. 이제 마돈나가 사실 여기서 용기를 얻어가지고 헝업도 할 수 있었대요. 아, 나를 다들 좋아하네. 그래서 아마한테 연락해가지고 김미 샘플링을 하기도 했습니다. 7위 6위 곡도 예. 함께 하시죠.

0: 2000년 5월 GMB 인기 차트 베스트 10 7위 곡 브라이언 맥나이트 Back at One 그리고 6위 곡 마다나 American Pie였습니다.
1: 네. Back at One 노래방에서 많이 부르셨나요 그러면?
0: 저는 아니죠.
1: 아.
0: 아니, 그러니까 노래 좀 부른다고 하는 친구들이 한 번씩은 부르죠.
1: 아니, 목소리 톤이 좋으시니까 노래 잘하실 것 같은데.
0: 그 목소리 톤하고 노래 실력하고는 전혀 관계없습니다.
1: 그래요.
0: 넘어가시죠.
1: 네네. 혹시 트로트를 부르는 건 아니죠?
0: 트로트 좋아합니다.
1: 아니, 제 친구 중에 좀 멀쩡한 애가 있는데 와 노래방만 가면 트로트 귀신이 돼가지고
0: 멀쩡한
1: 어디서 그런 옛날 노래를 아는지 꿈꾸는 백마강 같은 거 하는데요. 어, 대량 난감인데
0: 존중해 주세요. 네.
1: 평소에는 뭐 전혀 안 그런 친구인데 노래방만 가면 그런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5위부터 3위까지 소개해 드립니다. 5위는 전달 38위에서 33계단이나 엄청나게 상승한 머라이어 캐리의 노래입니다. Can't Take That Away가 5위를 차지했네요. 머라이어 캐리가 여성 최고 여성 작곡가 중에서 최고죠. 다이애나 워렌과 공동 작사 작곡한 노래인데 당시에 굉장히 그 마음고생을 많이 했대요. 일단 그 립싱크 의혹,
0: 예, 예.
1: 인성 논란 이런 게 이제 터지면서 머라이어 캐리가 굉장히 좀 힘들어했을 때인데 이때 이제 그런 것으로부터 벗어나려는 그런 의지를 담아서 만든 곡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뭐 머라이어 캐리 스스로를 위로한 곡이기도 하지만 소외받거나 또 괴롭힘을 겪고 있는 사람들에게 용기와
0: 예.
1: 확신을 또 심어줬던 곡. 그래서 팬들에게 자존감의 찬가로 불렸던 그런 곡입니다. 4위는 백스트리트 보이스의 곡이 이제 이미 1위까지 했다가 조금씩 하락을 하고
0: 예, 예.
1: 있는 곡이었는데요. I Want It That Way가 4위를 차지했습니다. 그리고 3위는 NSYNC의 Bye Bye Bye. 전달 5위에서 2계단 상승. 사실 백스트리트 보이스하고 NSYNC는 1990년대 후반 보이그룹의 양대 산맥이었잖아요.
0: 그렇죠. 예.
1: 정말 어마어마한 그 팬덤을 가지고 있었던 예, 보이밴드였는데 이들의 노래가 나란히 4위, 3위를 차지했습니다. 함께
0: 네.
1: 들어보시죠.

0: 2000년 5월 GMB 인기 차트 베스트 10 4위 곡 Backstreet Boys I Want It That Way 그리고 3위 곡 NSYNC Bye Bye Bye.
1: 두 팀 다 좋아하셨나요?
0: 어, 좋죠.
1: 중학생이었으니까. 예, 예, 예.
0: Backstreet Boys를 더 좋아했어요.
1: 아, 예. 네. 저는 뭐 이 세대가 아니기 때문에. 저는 소방차 세대.
0: 저도 소방차 세대예요.
1: 아, 그래요?
0: 아니, 저희 초등학교 때 소방차 뭐 대단했죠. 네.
1: 자, 이제 2위 네. 소개해드립니다. 네네. 2위. 아, 제가 정말 중학교 때부터 지금까지 한결같이 좋아하는 그런 밴드, 또 기타리스트이기도 합니다. 산타나, 스무드가 차지했습니다. 산타나를 정말 다시 우뚝 서게 했던 한동안 저희 지부심하면서 뭘 해도 안 돼가지고 이분이 고생을 하셨었는데 1999년 슈퍼내추럴 음반으로 정말 진짜 진정한 네. 전성기를 구가하게 됩니다.
0: 그렇죠.
1: 네. 이 곡 같은 경우는 전달 1위를 차지했다가 한 계단 하락을 했네요. 보나마나 뭐 몇 달 동안 1위 했을 거예요. 네. 라틴 록의 전설 산타나의 스무드 무슨 말이 필요하겠습니까? 롭 토마스가 또 피처링을 했습니다. 아직도 이 곡을 산타나가 노래한 걸로 아시는 분들도 계시다. 산타나는 기타를 쳤고 네. 노래는 롭 토마스가 불렀습니다. 스무드 함께 하시죠.

0: 내 맘대로 주문 제작. 못 받은 건 받기 힘드시죠?
1: 답답하고 힘든 채권 회수. SM 신용정보라면 해결할 수 있습니다. 채권 추심에서 신용조사까지. SM 신용정보가 고객을 위해 애쓰겠습니다.
0: SM 신용정보 1600-9300 1600-9300 혼자

0: 요즘 피부 비결 뭐야?
1: 세수하고 한 장 쓰다꼬차 간편하게 한 장 쓰다꼬차 하루 5분 쉽게 쓰다꼬차
2: 붙이는 메디힐 토너 패드 200ml 대용량으로 피부 고민 해결 올리브영 어워즈 1등 토너 패드 쓰다꼬차
1: 메디힐 토너 패드
3: 아, 쉬어도 피곤할 땐 운동할 힘도 없을 땐 풀리지 않는 피로엔 비맥스 제트 고함량 비타민 B9종을 한 번에 피로는 제대로 비맥스 제트로
4: 판매사 주식 녹십자 허가권자 한풍제약 비맥스 제트정 광고시 미필
5: 오토링크 속보입니다. 사업장 오염물질이 직원 건강은 물론 기계 품질에도 영향을 준다고 합니다.
6: 그래서 오토링크 집중기가 주목받죠. 2026년엔 집중기 지원금 신청 시 정부에서 설치비 보조까지
5: 지금 바로 오토링크 하세요.
6: 1577-7097 집진기는 오토링크.
7: 2000년 5월 GMB 인기 차트 베스트 10. 예, 이제 1위 곡이죠?
8: 네. 예. 대망의 1위 곡. 지구촌 영상 음악이 애독자들이 꼽은 2000년 5월 달 최고의 인기 곡은 머라이어 캐리의 노래가 차지했습니다. 아. 전달 2위에서 한 계단 상승한 득표율 8.43%. Thank God I Found You가 1위를 차지했네요. 아, 이 노래 정말 좋아하는 곡인데 머라이어 캐리가 불러서 15번째로 정상에 예. 올랐던 곡. 1990년대 정말 최고의 가수였죠.
7: 그렇죠.
8: 예. 1위 곡도 제일 많았고요. 3D바라고 하지만 사실 1990년대 휘트니 휴스턴은 조금 사그라들었을 때고 그리고 1위 곡 만 따지면 또 셀린 디온하고 모랄 캐리는 사실 경쟁 자체가 안 돼요.

0: 그렇죠.
1: 그만큼 예. 1990년대는 머라이어 캐리의 해였습니다. 근데 2000년까지도 이렇게 또 정상의 인기를 누렸습니다. 이 곡은 그 R&B 가수 조 또 보이밴드 98디그레스가 피처링을 한 그런 곡이 되겠고요. 머라이어 캐리가 연인에게서 영감을 얻어서 이제 프로듀서 두어 지미 잼, 테리 루이스와 함께 만들었다고 합니다. 이제 머라이어 캐리가 사실 높이 평가해야 될 게 하여튼 송라이팅 능력이거든요. 고등학교 때부터 습작으로 곡을 많이 썼다고 하고 예. 그거 보고 토니 모톨라가 사실 계약한 거래요. 노래도 잘하지만 노트를 봤더니 곡을 많이 써놨는데 아니 세상에 이렇게 곡을 잘 써? 얘는 무조건 된다.
0: 예.
1: 그래서 계약을 해가지고 또 둘이 예, 결혼을 하기도 했었죠. 예, 끝은 좀 안 좋았습니다만은. 자, 그럼 예. 이 곡을 1위 곡 남기면서 저는 또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0: 네, 자, 이현석 씨와는 또 다음 주에 뵙도록 하죠. 고맙습니다.
1: 감사합니다.
0: 네, 드림팝 이장호였습니다. 오늘도 꿈같은 시간이었어요.

0: 공간 코디는 코디너.
1: 공간 만들기 코디너. 코디너. 공간 연출도 코디너. 코디너. 편안하고 아늑한 공간엔
0: 중문, 미세먼지, 방범, 방충망, 생산부터 AS까지 공간 코디는 코디너.
2: 의사가 만든 3중 구조 베개 C가드 닥터필러. 기대하라. 탁월한 C커브 지지력을 누려라. 압도적인 편안함을. 의사가 만든 3중 구조 베개 C가드 닥터필러.
3: 안녕하세요. 셰프 에드워드 데이입니다. 빨리빨리. 한국 사람들은 이 말을 입에 달고 살더군요. 하지만 바쁜 걸음을 멈추는 모습에 놀랐습니다.
4: 제가 들어드릴게요.
5: 여기 앉으세요.
3: May I help you? 모르는 사람끼리 서로 존중하고 배려하는 모습을 보며 이게 대한민국이구나 생각했습니다. 가장 빠른 나라 대한민국에는 가장 따뜻한 멈춤이 있습니다. 공익광고협의회.
6: 사랑하기 때문에
7: KBS.
8: 잠시 후 10시에는 유지원의 밤을 잊은 그대에게를 보내드립니다. KBS 해피 FM 제2라디오입니다.

한국 가요계의 살아있는 전설이라고 불리는 분이죠. 나훈아 씨가 한 인터뷰에서 슈퍼스타의 조건에 대해 이런 말을 남겼습니다. 일반 대중 가운데 30%는 싫어하는 사람이 있어야 합니다. 너나 나나 다 좋아하는 사람은 슈퍼스타가 아니라 그냥 스타죠. 싫어하는 사람이 어느 정도 있어야 좋아하는 사람들이 더 열광적으로 좋아해 줍니다.

수많은 사람들의 사랑을 받는 스타도 싫어하는 사람의 존재를 이렇게나 멋스럽게 인정하는데 우리도 미움받는 거에 대해 조금 더 의연해져야겠죠? 무엇보다 나를 좋아해주는 사람만 챙기기에도 시간과 힘이 부족하잖아요. 밤을 잊은 그대에게 저는 유지원이에요.

아담과 이브처럼 나훈아, 배종욱이 함께 불렀습니다. 음악이 좋은 방송 KBS 이라디오 유지원의 밤을 잊은 그대에게 출발했어요. 5월 17일 일요일 밤 저는 아나운서 유지원입니다. 나훈아 씨의 이런 멋진 정신 저도 배워야겠네요. 어디서 이런 얘기를 듣기도 했는데 10명 중에 5명 정도는 나에게 아무 관심이 없고 3명은 나를 좋아할 수도 있는데 2명은 나를 싫어할 수도 있는 사람들이다. 그렇게 생각하면 이 세상 살면서 나를 대적하거나 싫어하거나 그런 미움에 대해서 조금 더 초월할 수 있다는 생각도 들었습니다. 막상 또 당하면 힘들지만 말이죠. 지주현님, 주말 내내 가족들 챙기느라 정신없다가 이제야 혼자 따뜻한 허브티 한잔 마시며 밤그대 듣습니다. 베란다 창문 열어두니 밤바람이 들어오는데 괜히 오래전 생각들이 하나씩 떠오르네요. 그러게요. 딱 지금 분위기가 감상에 적기 좋은 시간인 것 같습니다. 따뜻한 허브티, 밤바람 이런 것들이 그래도 아름다운 추억들이 많이 떠오르시는 거죠? 김영수님, 근육이 연금이라는 소리를 듣고 스쿼트와 푸쉬업을 시작한 지 3일차. 온몸이 쑤시고 아프네요. 몸이 금방 적응하겠죠? 원래 아파야 근육이 생긴다고 하죠. 근데 갑자기 또 무리하시면 관절이 아프니까요.

0: 점진적으로 차근차근 적응해 가셨으면 좋겠네요. 어쨌든 근육은 소중합니다. 함께 듣고 싶은 노래와 일상 얘기 기다릴게요. 문자 샵 1061,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사진 100원, 콩은 무료입니다. 유지원의 밤을 잊은 그대에게 함께하고 계세요.
1: 위제로 과식에도 제로 위제로 체했을 때도 제로 위제로 불편하거나 답답한 속엔 제로 위제로
2: 소화불량 체한 과식의 위제로 이야.

사랑의 스윗소로의 노래 한지원님 신청곡이었습니다. 먼저 들으신 곡은 조규찬의 아담과 이브는 사과를 깨물었다 였어요. 유지원의 밤을 잊은 그대에게 일요일 밤 함께하고 계세요. 함께 듣고 싶은 노래와 일상 얘기는 문자 샵 1061,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사진 100원, 콩은 무료입니다. 정지연님, 어제 시어머님 칠순이셔서 생신기념

처음으로 경주 여행 갔는데요. 도착하기까지 무려 8시간이 걸렸어요. 반나절을 차에 있었지만 그래도 잘 도착해서 고기도 꺼먹고 안압지 산책도 가고 오늘은 불국사 석굴암도 다녀오고 무사히 잘 마쳤네요. 지금 서울 올라가는데 피곤하지만 라디오 들으며 잘 버티고 있습니다. 8시간. 엄청 장거리 가셨네요. 그래도 좋아하셨죠? 모두들. 경주야, 진짜 가면 너무 좋죠. 저도 갑자기 떠나고 싶네요. 8136님. 집에 혼자 있는데 벌써 모기가 나타났는지 등 한가운데가 간지러운데 긁어줄 사람이 없어서 문 손잡이 대고 앉았다 일어섰다 하며 긁다가 삐끗해서 앞으로 고꾸라졌어요. 무릎이 시려서 파스 붙이고 밤그대 듣는데 참 외로운 밤이네요. 어떡해요. 지금 무릎이 시린 것보다 마음이 시리네요. 아니면 효자손 중에 좀 기능이 좋은 거 있거든요. 그거 사시면 됩니다. 굳이 뭐 문손잡이 고생할 필요 없어요. 5732님. 어린이날 일하느라 오늘에서야 아이들과 놀이동산 갔다 왔어요. 문 열자마자 들어가서 놀았는데요. 아내와 저는 점점 지쳐가는 와중에 아이들은 어째 놀면 놀수록 에너지가 더 올라가서 힘들었어요. 아내랑 저는 다크서클이 턱까지 내려온 상태인데 우리 애들은 매일이 어린이날이면 좋겠대요. 아이들의 에너지는 도대체 어디서 나오는 걸까요? 정말 대단하죠. 엄마 아빠가 못 따라갑니다. 그래도 진짜 5732님 고생 많으셨습니다. 뿌듯한 하루 보내셨네요. 오늘도 빛나는 너에게 마크2 6755님 권중환님 신청곡이고요. 김조한의 사랑에 빠지고 싶다 이어드립니다.

월간 작곡가 2026년 5월호를 채워줄 주인공은요. 1995년 베이시스로 데뷔한 작곡가이자 가수 정재형입니다. 그는 베이시스 해체 후 솔로 활동을 하다가 1999년 음악 공부를 위해 파리 유학길에 오르는데요. 클래식과 영화음악을 깊이 있게 공부하며 석사학위를 취득했고요. 드라마와 영화음악 감독으로서도 능력을 인정받고 있습니다. 영화 중독, 오로라 공주, 미스터 로빈 꼬시기, 그리고 드라마 히어로는 아닙니다만 서울 자가의 대기업 다니는 김부장 이야기 등 다양한 작품에서 그의 음악적 역량을 확인할 수 있는데요. 2024년 방영된 드라마 히어로는 아닙니다만의 음악 작업을 했을 땐 가수 이소라와의 협업이 주목을 받았습니다. 정재형은 이소라가 클래식 기반의 음악 세계를 구축하는 데 영향을 준 인물이기도 한데요. 이소라는 건강 악화와 우울감으로 힘들어하던 시기에 히어로는 아닙니다만 OST인 바라봄을 불러달라는 제안을 받았고 노래를 듣자마자 빛이 들어오는 것 같은 느낌을 받아 다시 노래할 용기를 얻었다고 밝혔습니다. 우리는 그럼 정재형이 오직 이소라만을 생각하며 쓴 곡이라는 이 노래 바라봄 같이 들어볼까요?

정재영이 만든 노래 이소라의 바라봄 듣고 왔습니다. 다음 주에도 월간 작곡가 정재영 편 계속 이어집니다. 유지원의 밤을 잊은 그대에게 함께하고 계세요. 박경수님, 거실창 바로 앞이 숲이라 이맘때 아카시나무를 코앞에서 보는데요. 올해는 유난히 풍성하게 꽃이 폈어요. 새하얀 꽃송이들이 포도처럼 주렁주렁 매달려 있는데 이 밤에 하얀 조명처럼 참 예쁩니다. 와, 경수님 진짜 복 받으셨네요. 거실창 앞이 다른 아파트 동이 아니라 숲이라는 거. 이거야말로 최고의 입지 조건입니다. 숲세권 사시는군요. 게다가 진짜 저도 이맘때 향기 정말 좋아하거든요. 밤에 알싸하게 꽃향기들이 퍼질 때 정말 봄밤이구나 싶어요. 박경자님, 요즘 하루하루가 초록이 짙게 물들어져 너무 예뻐요. 햇살도 공기도 바람도 살랑살랑 불어주고 바람결에 찰랑찰랑 날리는 머리도 기분 좋고 지금의 계절이 참 좋아요. 저도 좋아하는데 사시사철 이런 계절이면 안 될까요? 안 되겠죠? 사계절이 뚜렷한 우리나라 좋은 나라니까 적응해야겠죠? 잔나비의 초록을 거머쥔 우리는 전해드립니다.

백아의 첫사랑. 먼저 들으신 곡 잔나비의 초록을 거머쥔 우리는 이었어요. 유지원의 밤을 잊은 그대에게 일요일 밤 함께하고 계십니다. 9575님, 초등학교 때 친구들 만나고 올 때마다 드는 생각인데 몸은 컸어도 아직 마음은 덜 자란 어른인 것 같아요. 친구들이랑 별거 아닌 얘기에 해맑게 웃다 보니 스트레스도 풀립니다. 초등학교 친구들 만나면 내가 초등학생 된 것 같고요. 중학교 친구들 만나면 또 중학교 시절로 들어가는 것 같고. 그래서 어릴 때 친구들이 좋은 것 같습니다. 내가 자꾸 젊어지거든요. 박현정님, 전 동물을 좋아해서 시간 날 때마다 동물원 가는데요. 동물을 보고 있으면 나이도 있고요. 동물과 대화도 하고 웃기도 하고 그래요. 동물원에 있으면 그냥 지금의 나를 잊고 마음이 마냥 어려지네요. 정말 행복하시죠? 저도 동물원을 정말 좋아해서 정말 현정님처럼 그렇게 즐기다가 와요. 물론 좀 혼자 가면 이상하게 보는 사람들도 있지만 뭐 어때요? 동물이 좋은 걸. 싸이의 설레인다, 리쌍의 사람들은 모두 변하나 봐 전해드리죠.

0: 안녕하세요, 손현재입니다. 매트리스 한번 사려면 사실 좀 부담되잖아요. 그래서 저는 베스트슬립에서 숙면을 구독 중이에요.
1: 월 3만원대에 누리는 5성급 호텔 침대의 편안함, 베스트슬립 렌탈케어.
0: 여러분도 이제 최고의 수면을 구독하세요. 베스트슬립.

유지원의 밤을 잊은 그대에게. 일요일 밤 유지원의 밤을 잊은 그대에게 함께하고 계십니다. 임재범의 너를 위해 듣고요.

0: 저 이분과 함께하면 나른한 오후가 행복해지실 거예요. 우리 같이 마법의 시간 속으로 레드 썬. 매일 오후 4시부터 6시 이분의 라라랜드.
1: KBS 2라디오를 소개합니다. 기운나는 아침 7시 우리의 아침 조경합니다. 추억을 꺼내 듣는 오전 9시 주현미의 러브레터. 정오의 활력 낮 12시 임백천의 백뮤직. 은빛 리듬으로 반짝이는 오후 2시 은가은의 빛나는 트로트. 마법 같은 오후 4시 이번에 라라랜드. 행복한 퇴근길 저녁 6시 스윗 드라이브 이노진입니다. 꿈을 그리는

0: 8시 이상우의 드림팝. 하루 끝에 다정한 위로 밤 10시 유지원의 밤을 잊은 그대에게. 언제나 당신 곁에서 행복의 순간을 함께합니다. 음악이 좋은 방송 KBS 2라디오. 수신료의 가치 2라디오와 함께합니다.
1: 사랑하기 때문에
2: KBS.
0: 잠시 후 11시에는 유지원의 밤을 잊은 그대에게가 이어집니다. KBS FM 제2라디오입니다.

조규만에 다 줄 거야로 유지원의 밤을 잊은 그대에게 2부 문을 열었습니다. 사연과 신청곡 여기로 보내주세요. 문자 샵 1061,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사진 100원, 콩은 무료입니다. 유지원의 밤을 잊은 그대에게 함께하고 계세요.

윤한석의 Love 들으셨습니다. 유지원의 밤을 잊은 그대에게 여러분의 신청곡과 사연 기다립니다. 문자 샵 1061, 단문 50원, 장문 100원, 콩은 무료예요. 8319님, 저 오늘 점심 먹다가 으르륵 돌 같은 게 씹혀서 보니까 어금니 금니가 빠졌더라고요. 내일 치과 가야 될 것 같은데 예상치 못한 지출 걱정도 되고 또 어른이지만 여전히 치과가 무서워요. 그 치과 특유의 냄새는 아직도 적응이 안 되네요. 치과야 저는 100세가 돼도 무서울 것 같아요. 적응이 안 됩니다. 근데 그래도 다행입니다. 금니가 빠져서. 진짜 내 이가 또 깨졌으면 이것도 골치 아프거든요. 아무튼 튼튼하게 다시 잘 갈아 끼우시길요. 권지연님, 저 내일 커플링 하러 갑니다. 남자친구가 천일 됐다고 이제는 커플링 할 때가 됐다면서 같이 가서 제가 좋아하는 걸로 맞추재요. 혼자 사서 깜짝 선물 주고 싶었는데 자기는 보는 눈이 없다면서요. 너무 행복하네요. 예쁜 걸로 하려고요. 저희 천일 축하도 해주세요. 지연님, 천일 동안 너무 낭만적입니다. 1,000원 드려야 되나요? 드릴 방법이 없네요. 마음으로 축하해 드릴게요. 그리고 커플링 진짜 두 분이 딱 마음에 맞게 이쁜 거 하셔서 잘 끼고 다니셨으면 좋겠어요. 서영은의 완소 그대 2244님 신청곡입니다.

성시경의 우린 제법 잘 어울려요. 먼저 들으신 곡은 서영은의 완소그대, 주얼리의 네가 참 좋아였습니다. 1239님, 제주도 비행기 예약했습니다. 아이 셋 낳고 난으로는 10년 가까이 비행기를 타지 못했는데 이제 아이들이 맑기도 알아듣고 해서 용기 냈습니다. 근데 애들도 많이 설레는지 비행기 빨리 타고 싶다고 노래를 부르네요. 얘들아, 엄마도 니들만큼이나 빨리 타고 싶다. 하, 축하드립니다. 10년 만에 해외여행이라니. 얼마나 좋아요. 우리나라에서도 이렇게 바다를 건너서 갈 수 있는 아름다운 여행지가 있다는 게. 부디 우리 아이들이랑 안전하고 재미있고 행복하게 잘 다녀오셨으면 좋겠어요. 김혜진님, 난생 처음 레시피 보면서 떡볶이 해먹었거든요. 분명 넣으라는 대로 넣고 했는데 맛이 왜 이렇죠? 제가 알고 있는 떡볶이 맛이 아니고 밍밍하면서도 엄청 달고 여튼 이상한 떡볶이가 탄생했어요. 다음부턴 사 먹어야겠어요. 그래서 이 세상에 그렇게 떡볶이집이 많은 거겠죠? 네, 집에서 해먹기가 생각보다 또 쉽지가 않습니다. 아주 요리를 잘하는 분들이 아니면 그 맛이 안 나더라고요. 샵의 스위티, 핑클의 내 남자친구에게 전해드리죠.

주스의 여름 안에서 들으셨어요. 유지원의 밤을 잊은 그대에게 함께하고 계세요. 7057님, 오늘 남편이랑 서울 사는 아들 자취방 다녀왔어요. 작은 방에 빨래며 컵라면 먹는 흔적까지 웃음이 나더라고요. 셋이 이른 저녁 먹으며 도란도란 얘기 나누고 내일 수업이 있는 아들과 아쉬운 인사를 하고 왔네요. 아무래도 그 초보 자취러의 방은 그럴 수밖에 없겠죠. 컵라면 흔적은 미처 못 치웠나 봅니다. 어쨌든 씩씩하게 잘 지내는 아들 보셔서 기분 좋으셨을 것 같아요. 1458님, 자기 전에 늘 긴장되는 마음으로 알람을 맞춰요. 알람 끄고 다시 자서 지각한 적이 있어서 여러 개 맞추거든요. 학교 다닐 땐 엄마가 깨워주시니까 지각을 한 번 안 했는데 혼자 있으니 좋으면서도 힘들어요. 그쵸, 모든 게 좋을 수는 없고 또 각오해야 하는 것들이 있는데 아침에 일어나는 거, 이건 정말 혼자 하기 힘든 것 같습니다. 그래도 알람 여러 개 맞추고 잔다니 이런 보호장치가 있으면 저는 꽤 스스로 노력하고 계신다고 봅니다. 솔리드의 끝이 아니기를, 송재호의 늦지 않았음을, 이어서 푸른 하늘이에요. 눈물 나는 날에는.

일요일 밤 유지원의 밤을 잊은 그대에게 함께 하셨습니다. 오늘 마지막 곡은 이문세의 그녀의 웃음소리뿐이에요. 이 노래 들으면서 인사드릴게요. 오늘 밤은 평화롭게, 내일은 더 근사하게.

0: 라디오 여기저기 들리는 랄랄라 라디오 광고.
1: 산불의 중심 불기둥 높이는 2, 30m, 중심부 온도는 1200도, 주변 연기만도 600도에 이릅니다. 산불 발견 시에는 제일 먼저 119에 신고합니다. 산불은 초기에 진압해야 합니다. 외투 등으로 두드리거나 덮어서 재빨리 끕니다. 산불은 산악형 산림에서 평지보다 8배 정도 빠르게 퍼지며 위를 향해 올라갑니다. 이때 바람을 등지고 피하면 매우 위험하므로 바람을 등지고 90도 방향, 그리고 산 아래쪽으로 대피해야 합니다. 대피할 때는 반드시 이웃집에 먼저 산불을 알려주며 집의 창문과 출입문을 완전히 닫고 집과 주위에 물을 뿌린 후 가스통 등 인화물질을 제거합니다. 위급 시에는 낙엽 등 연료물질을 제거하고 노출 부위를 차단한 후 지면에 엎드립니다. 산불 피해 예방, KBS 라디오가 함께합니다.

잠시 후 자정에는 이본의 라라랜드를 보내드립니다. KBS 해피 FM 제2라디오입니다.

여러분은 나를 챙기는데 진심이 편이십니까? 건강에 나름 신경을 쓴다고 생각하세요? 제가 지금부터 몇 가지 질문을 드릴 겁니다. 이 중에 몇 개나 하고 있는지 체크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이미 끝난 대화, 되새기기. 아직 일어나지 않은 일을 상상하며 걱정하기. 통제할 수 없는 걸 억지로 통제하려 하기. 제대로 보지도 않으면서 화면 스크롤링 하기. 자극적인 도파민 찾기. 이게 말이죠. 스탠퍼드 대에서 발표한 수명을 깎아먹는 습관들이래요. 소문난 좋은 것들을 아무리 챙겨 먹어도 마음이 허하면 몸이 고장이 납니다. 우리는 그 중요한 사실을 왜 자꾸 잊고 살까요? 여기는 이번에 라라랜드.

0: 어우, 아주 매력 있는 윤미래의 삶의 향기 듣고 왔습니다. 오늘 이번에 라라랜드 첫 곡이었어요. 스탠퍼드 대에서 발표한 수명을 깎아먹는 습관에 대해서 얘기를 드렸습니다. 몇 가지나 해당이 되세요? 다행히도 난 한 개도 없어. 이미 끝난 대화 곱씹기. 제가 욱하는 성격이 좀 있어서 아다다다 하죠. 그러고 나서 확 푸는, 풀어질 수밖에 없어요. 이미 화를 냈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거 좀 거리가 먼 것 같고, 아직 일어나지 않은 일 상상하며 걱정하기. 아, 저 이런 거 상당히 싫어합니다. 아직 일어나지도 않았는데 지금 해결할 것도 많은데 뭐하러 막 상상하면서 걱정하는 그런 스타일. 그리고 별로 지양합니다. 통제할 수 없는 걸 억지로 통제하려 하기. 제대로 보지도 않으면서 화면 스크롤링하기. 근데 이 스크롤링 잘하시는 분들은 딱 봐야 될 때 딱 멈춘다. 기가 막히게 딱 잘 멈추더라고요. 자극적인 도파민 찾기. 다행히도 참 해당이 안 되네요. 저는 과연 몇 살까지 살까요? 이런 것들을 싹 다 끊고 살면 참 좋겠지만 말이죠. 말처럼 쉬운 게 아니잖아요. 근데 그런 걸 제가 지금 하고 있네요. 정말 궁금합니다. 정말 오래 살고 싶다, 건강하게. 오늘 같은 주말이라도 마음에 좋은 것들을 하며 쉬어가시면 어떨까 생각해봅니다. 음악이 좋은 방송 KBS 2라디오 오후 4시부터 6시 마법 같은 시간, 이번에 라라랜드가 여러분들을 샤샤샥 찾아갑니다. 주말 1부는 여러분의 선곡대로 이어듣는 청풀이 준비되어 있고요. 볼륨을 높여요 때 하던 샤샤샥을 지금 나이가 몇 개니 이번. 이걸 아직도 샤샤샥을 하고 있네요. 추억으로 엮어보는 노래 이야기 선데이 레코드 2부에 또 문을 열 겁니다. 적콩디에게 말 거는 법, 번호가 아주 쉽습니다. 여러분들 뭐 다 외우셨죠? 문자번호 샵 1061,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이고요. 어플콩 KBS 플러스 공짜입니다. 여기는 라라랜드. 저는 공대 2번입니다.
1: 글레오?
2: 네, 현대자동차의 AI 글레오입니다.
1: 새로워진 그랜저 소개해줘.
2: 대화면 디스플레이로 만나는 플레우스 커넥트와 6분 할로 조절하는 스마트 비전 루프, 프리미엄 라운지 같은 편안함까지 경험해보시겠어요?
1: 또 한 번 새로워진 더뉴 그랜저.

0: 공공기관 그렇지. 우선 구매 대상 기업 고려 기프트.
1: 뭐야 뭐야 요즘 피부 비결 뭐야?
2: 세수하고 한 장 쓱 닦고 차. 간편하게 한 장 쓱 닦고 차. 하루 5분 쉽게 쓱 닦고 차.
3: 붙이는 메디힐 토너 패드 200ml 대용량으로 피부 고민 해결. 올리브영 어워즈 1등 토너 패드 쓱 닦고 차.
2: 메디힐 토너 패드.
3: 못 받은 건 받기 힘드시죠?
4: 답답하고 힘든 채권 회수. SM 신용정보라면 해결할 수 있습니다. 채권 추심에서 신용조사까지 SM 신용정보가 고객을 위해 애쓰겠습니다.
3: SM 신용정보 1600-9300 1600-9300.
1: 요즘 카페 트렌드 알고 싶다면
2: 카페페 주문.
1: 카페 창업 예정이라면
2: 카페페 주문.
3: 달콤함이 비즈니스가 되는 곳 2016 카페인 베이커리 페어. 6월 4일부터 7일까지 킨텍스에서 만나요. 동시개최 마이프찻

0: GTX-A가 곧 출발합니다. 우미린으로 탑승하시기 바랍니다.
1: 예정된 GTX-A로 서울은 빠르게, 예정된 초교는 단지 앞에.
2: 퍼스트 창릉 신도시, 패스트 GTX-A, 퍼펙트 우미린.
1: 고향 창릉 우미린 그래니티, 5월 14일 오픈, 031-632-5488, 우미건설 컨소시엄.
3: 7490님이 주신 문자를 좀 엿보겠습니다. 요즘 일이 많아서 피곤한지 마음이 좀 가라앉아 있었거든요. 가라앉아 있었어. 차 한잔 타들고 공원 산책 왔는데 꽃이 참 예쁘게도 피어있네요. 색색으로 핀 꽃들에게 위로받는 기분입니다. 얘들은 말도 없는데 제 마음을 어찌 달래주나 모르겠습니다. 7490님이 예쁜 꽃들을 보면서 조금씩 조금씩 이 마음이 업이 되신 것 같습니다. 잘하셨네요. 그리고 이희영님이 보내주신 문자인데 이분 조금 심각합니다. 캠핑장에서 신랑 기다리며 라디오를 듣고 있어요. 이 인간이 글쎄 마트에 아이스크림 사러 간다고 나가놓곤 한 시간이 지나도 오질 않더라고요. 전화를 했더니 집 가는 길이라 합니다. 멍하게 운전을 하다가 저랑 캠핑 온 거 잊어버렸대요. 집 근처로 가셨을까? 그러면 충분히 가능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멀리 가신 게 아닌 것 같아. 그러고 보니까 만약에 진짜 그렇다면 심각한 건 아니네요. 웃긴데 안 웃겨요. 우리 건강검진 받으러 가자 신랑아 하시면서 이희영님 실컷 웃으셔놓고 안 웃기다고 하셨어요. 이희영님이 주셨는데 캠핑장이 집에서 가깝기를 저 이번은 다시 한번 바라봅니다. 9823님 미용실에 머리하러 왔습니다. 콩디. 기분 전환을 위해 긴 머리를 단발로 자르고 펌을 하는 중입니다. 20살 이후로 단발은 처음이에요. 가벼워진 머리만큼 제 삶도 가벼워지면 좋겠습니다. 뭔가 기분 전환이 필요하셔서 오늘 샵을 찾아가신 모양이에요. 아주 단발이 좀 세련되고 고급스럽고 이쁘잖아요. 9823님 그리고 너무 짧지 않다면 기르는데도 시간이 별로 안 들고 기분 전환 확실히 좀 이쁘게 잘 나왔으면 좋겠네요. 여기에서 정우영님이 신청하신 곡 준비했습니다. 윤종신의 내 사랑 못나니.

8420님이 문자를 주셨는데 콩디님 키위 좋아하시나요? 어? 저 키위 좋아합니다. 특히나 골드키위 좋아합니다. 여기는 골드키위 농장입니다. 라라랜드 들으면서 키위꽃 속는 작업 중입니다. 나무가 사람 키만큼 커서 하늘 보고 하는 일이라 꽤나 힘이 듭니다. 아 그렇군요. 그래도 음악이 있고 키위 꽃향기가 장미향과 비슷해서요. 웃으면서 일합니다. 오늘도 콩디한테 좀 기대서 가보겠습니다. 어우 그래도 되지 되지. 기대도 되지. 8420님이 보내주셨어요. 저한테 마음껏 기대시기 바랍니다. 그럼 싹 피해야지. 미안합니다. 네. 이번에는 기분 전환도 할 겸 셀프 염색을 했다는 문자를 주셨습니다. 이런저런 일들로 마음이 복잡했대요. 뭔가 스스로 해낼 수도 있다는 자신감도 생기고 염색을 하고 나서 기분이 좋아지셨다고 보내셨습니다. 역시 삶의 작은 변화 늘 필요한 것 같습니다. 8962님이 보내주셨어요. 맞습니다. 이 작은 환기 필요하죠. 그리고 라인 댄스를 같이 다니는 엄마 같은 언니가 있대요. 그 언니와 하루 종일 수다를 떨고 집에 오니 라라랜드 콩디가 반겨주네요. 어, 그럼요. 그럼요. 반겨드려야지. 오늘 하루도 즐겁고 행복하게 보낸 것 같아서 뿌듯합니다. 아주 수다가 재밌으셨었나 봐요. 8739님 이렇게 또 문자 주셨습니다. 뽀니 언니 어떻게 이럴 수 있죠? 임혜선님 벌써 제목부터가 뽀니 언니 어떻게 이럴 수가 있죠? 오늘 몸무게를 쟀는데 다이어트 시작한 날보다 더 쪘습니다. 저 나름 운동 열심히 한다고 했는데 먹는 게 문제일까요? 3끼를 다 챙겨 먹고 있기는 하거든요. 그리고 어떻게 다이어트를 지금 하신다는 걸까요? 잘 먹으면서 운동하면 될 줄 알았는데 아닌가 봐요. 초보 다이어터 큰 충격을 받고 오늘 치팅 갑니다. 내일부터 다시 시작할게요. 요 마음 때문에 조금 더 찐 것 같습니다. 내일부터 다시 할게요. 그리고 내일 되면 아 내일부터 다시 해야지 요런 마음가짐. 다이어트에 아주 불필요하죠. 그리고 두 끼 정도 드시고 운동을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운동 열심히 하죠. 그리고 삼시세끼 다 챙겨 드시죠. 근육량이 느니까 더 몸무게가 많이 나가겠죠. 당연히 우리 임혜선님 다이어트에 성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쁜 몸매 딱 유지하신 다음에 저한테 자랑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집에서 낮잠을 자는데 집 앞 붕어빵 가게 사장님한테 전화가 오더라고요. 뭔 일 났나 싶어서 받았더니 붕어빵 오늘까지만 파신다고 먹을 거면 지금 오래서 급하게 가고 있습니다. 콩디. 다음 주부터는 땅콩빵 파실 거래요. 저 땅콩빵 킬러인데 오히려 좋아요 하시면서 6810님 보내주셨습니다.

아, 이제 붕어빵은 가라네요. 땅콩빵 오는 거네요. 이 땅콩빵 맛있는데 한 입에 쏙쏙 들어가고 맛깔스러워요. 아, 오늘 여러분들의 사연을 좀 소개를 해드렸고 이분들 중에서 커피 선물 받으실 분들 뽑아서 이번에 라라랜드 홈페이지에 올려놓도록 하겠습니다. 6810님이 신청하셨어요. 동방신기 오랜만에 듣네요. 풍선.

노래들로 채워가 볼까요? 당신의 플레이리스트 청플리. 여러분이 직접 만든 플레이리스트를 같이 듣는 시간입니다. 청플리. 오늘은 이계준님의 플레이리스트로 문을 열어보겠습니다. 저는 올해 50이 된 공인중개사입니다. 제가 사는 동네에는 조기 축구회가 있고 저도 축구회 멤버인데요. 이름은 라라 축구단입니다. 으하하. 원래 이름 없던 팀인데 제가 라라랜드를 소문내면서 라라 축구단이 되었답니다. 저희는 매주 일요일 아침 안개가 채 가시기도 전에 운동장에 모여 공차기를 합니다. 아무래도 나이들이 있어서 한번 뛰고 나면 숨도 차고 무릎도 아프지만 뛸 때 마음만큼은 20대 국가대표가 됩니다. 그 마음을 오늘 청플리에 담아봤습니다. 일명 다시 뛰는 심장플리가 되겠습니다. 부하. 윤도현 밴드의 오피슨 코리아, 싸이의 챔피언, 코리아나의 손에 손잡고, 저희 라라 축구단이 에너지를 끌어올릴 때 듣는 승리의 찬가 라라랜드에서 크게 울려 퍼지면 좋겠습니다.

2022년 한일 월드컵이 떠오르네요. 싸이의 챔피언, 코리아나의 손에 손잡고 듣고 왔습니다. 이 노래를 들으니까 또 올림픽이 생각나고. 우리 이계주님, 지금 50이 된 공인중개사로 활동을 하고 계신데 조기 축구회, 아주 축구에 진심이신 분들이에요. 또 이름을 라라 축구단으로 이렇게 또 라라랜드를 소문내면서 라라 축구단이 됐습니다. 이거 응원을 안 해드릴 수도 없고. 50? 뭐 전후반 다 뛰어도 힘들지 않은 그런 나이 아닙니까? 마음은 손흥민, 이강인, 김민재 이런 마음을 마음에 담고 뛰시면 좋은 결과가 매번 있지 않을까 싶어요. 그리고 건강 생각해서 꾸준히 또 좋은 분들과 함께하면 이만한 것도 없지 않을까 싶어요. 이계주님이 보내준 사연이었습니다. 당신의 플레이리스트 청플리. 이번 플리의 주인공은 서종채님입니다. 친구는 오랜 친구가 좋고 물건은 새 것이 좋다는 말이 있죠. 오래된 골동품을 제하고 말입니다. 60대 중반을 넘긴 나이에 인생을 돌아보면 친구를 참 많이 사귀기도 했고 그만큼 많이 헤어진 듯도 합니다. 보고 싶고 여전히 그립고 꼭 한번 만나고 싶은 친구도 많아요. 보고 싶다고 다 볼 수 없는 게 아쉬울 뿐입니다. 참으로 다행인 건 초등학교 시절 친구들 중에 연락이 되는 애들이 꽤 있습니다. 서로 부대끼며 옛날 얘기를 할 수 있음에 행복합니다. 분기에 한 번씩 초등학교 동창회도 열려서 참 좋아요. 오늘은 청풀리의 친구들과 듣고 싶은 노래를 담았습니다. 조용필의 친구요. 김기우민의 옛 이야기. 부활의 생각이나 오래된 친구들과 시답잖은 얘기를 나누며 웃고 싶은 오후입니다.

0: 안녕하세요, 손현재입니다. 매트리스 한번 사려면 사실 좀 부담되잖아요. 그래서 저는 베스트슬립에서 숙면을 구독 중이에요.
1: 월 3만원대에 누리는 5성급 호텔 침대의 편안함, 베스트슬립 렌탈케어.
0: 여러분도 이제 최고의 수면을 구독하세요. 베스트슬립.
2: 우리나라 1등 대학교, 호텔, 종합병원부터 우리 동네 단골 카페까지 어디에나 1등 시스템 에어컨 관리가 있습니다.
3: 시스템 에어컨 서비스 국내 1위 LG전자 유지보수자회사 하이엠솔루텍. LG정품 서비스와 특허받은 기술력으로
2: 1등을 책임지는 1등.

0: 모던 한방 토털 브랜드 김소영 해밀레. 건강, 미용, 생활을 위한 허브 테라피. 코리안 테라피 김소영 해밀레. 코리안 테라피. 코리안 테라피 김소영 해밀레.
1: 아, 쉬어도 피곤할 땐? 운동할 힘도 없을 땐? 풀리지 않는 피로엔 비맥스 제트. 고함량 비타민 B9종을 한 번에. 피로는 제대로 비맥스 제트로.
2: 판매사 주식 녹십자 허가권자 한풍제약 비맥스 제트정 광고 심의필.
3: 서종채님의 청풀리였습니다. 조용필의 친구요. 김규민의 옛이야기 부활의 생각이나 듣고 왔습니다. 오랜 친구들이 있어서 좋으시겠어요. 저는 좀 이동도 많고 그래서 어렸을 때 친구들이 다 흩어져서 어디 살고 있는지 잘 모르는데 우리 서종채님은 아직도, 그리고 이 60대 중반을 넘긴 나이라고 하셨어요. 노래도 지금 선곡해 주신 걸 보면 나이가 얼추 유추가 되는데 초등학교? 국민학교 아니셨을까요? 이 초등학교 친구들과 또 이렇게 좋은 시간을 보낼 때도 있나 봐요. 분개 한 번씩. 서종채님이 보내주신 사연이었습니다. 이번에 라라랜드 1부 끝곡입니다. 정혜숙님이 신청하셨어요. 휘성의 인썸니아 준비했습니다. 이 노래 준비했고 오늘 청풀리에 소개된 개주님하고 서종채님에게 뉴클리드 화장품 선물 세트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인썸니아 휘성의 노래 전하고 저희 보는 2부로 건너가겠습니다.

0: 눈부신 아침의 시작부터 세상이 잠든 밤의 끝까지 추억의 노래와 이야기로 가득한 KBS 2라디오를 소개합니다. 기운나는 아침 7시 우리의 아침 조경합니다. 추억을 꺼내 듣는 오전 9시 주현미의 러브레터 정오의 활력 난 12시 임백천의 백뮤직 은빛 리듬으로 반짝이는 오후 2시 은가은의 빛나는 트로트 마법같은 오후 4시 이본의 라라랜드 퇴근길을 행복으로 물들이는 저녁 6시 스윗 드라이브 인호진입니다. 꿈을 그리는 밤 8시 이상우의 드림팝 그리고 하루 끝에 다정한 위로 밤 10시 유지원의 밤을 잊은 그대에게 언제나 당신 곁에서 행복의 순간을 함께합니다. 하루를 특별하게 만드는 작은 기적 음악이 좋은 방송 KBS 2라디오
1: 오늘도 안전하게 음주운전 예방수칙 알려드립니다. 첫 번째, 술자리가 예정된 경우 미리 귀가 방법을 정하고 차는 가져가지 않는 것이 안전합니다. 두 번째, 음주 후 자전거나 전동 킥보드를 이용하는 것도 음주운전 처벌 대상에 포함됩니다. 세 번째, 과음을 한 다음 날에는 대중교통을 이용해 주세요. 숙취 음주운전 역시 처벌 대상입니다. 네 번째, 음주운전을 방조하는 경우에도 3년 이하의 징역형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적극적으로 말려주세요. 위험한 음주운전 미리 예방하여 소중한 생명을 지켜주세요.

잠시 후 1시에는 이본의 라라랜드가 이어집니다. KBS 해피 FM 제2라디오입니다.

이번에 라라랜드 주말 2부의 시작, 주말의 명화. 오늘의 영화 음악은 사운드 오브 뮤직의 메인 테마곡입니다. 도레미송.

청아한 목소리가 뭔지 몰랐는데 이런 거군요. 이번에 라라랜드 일요일 2부에 문이 열렸습니다. 주말 2부의 시작 주말의 명화 영화 사운드 오브 뮤직의 메인 테마곡이었습니다. 도레미소. 오래도록 사랑받고 있는 아주 뭐 불멸의 명작이죠. 사운드 오브 뮤직. 나도 어릴 때 본 것 같기는 한데 언제 나온 영화지 하시는 분들 계실 것 같은데 1965년도 개봉작입니다. 폴 트랩과의 가정교사로 들어가게 됩니다. 이 주인공 마리아가 묵뚝뚝한 대령 아래서 자란 이 7명의 아이들과 알프스 초원에 삥 둘러앉아서 이 장면은 다들 기억이 나실 거예요. 부르던 바로 그 노래 도레미송이었어요. 주말에 명화 덕분에 아주 기분 좋게 잘 들어봤습니다. 아주 청아한 노래를 들어봤어요. 이번에 라라랜드 일요일 2부에는 썬데이 레코드가 문을 엽니다. 9월에 기록 중인 9월이 된다. 5월에 기록 중인 키워드는 가족입니다. 이번에 라라랜드에서 드리는 선물입니다. 사랑과 자연을 닮은 세럽에서 뉴클리드 화장품 선물 세트, 에브리바디 엑센코리아에서 시계, 무드 등 무선 충전 패드, 주식회사 바찌 화장품에서 어성초 샴푸 선크림 준비되어 있습니다. 여기는 라라랜드, 저는 공대 이본입니다.

오후 기억 어딘가에 적혀있는 그때 그 시절을 닮은 노래들 Sunday Record에서 같이 들어봅니다. 추억을 꺼내 듣는 시간이 왔습니다. Sunday Record 5월의 키워드는 가족입니다. 사랑하는 가족들 중에 오늘은 누구와의 추억 이야기가 도착해 있을지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주인공은 함복희님이에요. 우리 아빠는 말실수를 진짜 자주 하세요. 그냥 틀리는 게 아니라 틀려놓고도 진지하게 드립을 이어가서 그게 더 웃기다고나 할까요? 얼마 전에 가족끼리

차를 타고 나가는데 아빠가 갑자기 엄청 단호하게 그러시더라고요. 자, 다들 생명벨트 매. 아, 우리 아빠 또 시작이다 싶어서 제가 말을 했습니다. 아빠, 생명벨트가 아니고 안전벨트라고. 제 말에 우리 아빠 진지하게 뭘 했는 줄 아십니까? 잘 들어봐라. 응? 그거 안 매면 어떻게 되냐? 죽는다. 그래서 생명벨트다. 엄마랑 저랑 동시에 한숨 쉬는 게 들렸는지, 아니 틀린 말이 아니잖아 하고 끝까지 반응을 원해서 휴 하며 고개를 몇 번이나 저었나 모릅니다. 또 한 번은 치킨을 주문하는데 아주 당당하게 그런 적이 있습니다. 여기요, 여기 양념 반이랑 생닭 반 주세요. 아빠한테 생닭 아니라고 후라이드라고 얘기를 했더니 생닭 잘 튀겨서 달라는 뜻이라면서 오히려 저를 센스 없다는 얼굴로 봐서 어이가 없었습니다. 거기에 우리 아빠 아재 개그 또 얼마나 좋아하시는지 모릅니다. 엊그제는요, 밥 먹다가 갑자기 혼자 막 웃으시더라고요. 딸아, 바나나가 웃으면 뭔지 아냐? 모르지? 바나나 킥이야, 바나나 킥. 그럼 소가 웃으면 뭔지 아냐, 딸아? 그것도 몰라. 세상에서 제일 뜨거운 과일 너 아냐? 너 모르지 그거? 천도복숭아. 천도복숭아. 천도가 얼마나 뜨겁냐? 복숭아가. 복숭아가 천도야, 천도. 푸하. 저랑 엄마가 웃을 때까지 아재 개그를 계속해서 안 웃겨도 박수치며 웃어야 한답니다. 그래야 끝납니다. 물론 이게 다 아빠가 우리 가족들과 얘기하는 시간을 만들고 싶어서 애쓰는 거라는 걸 잘 압니다. 안 그러면 모여서 할 얘기가 많이 없으니까요. 이렇게라도 웃으며 사니까 행복한 거겠죠?

추억이 있는 노래 샵 첫 번째 주인공 썬데이 레코드의 첫 번째 주인공 한복희님이었습니다. 아버님 너무 재밌으신데요. 근데 엄마랑 제가 웃을 때까지 아재 개그를 계속해서 안 웃겨도 박수치며 웃어야 합니다. 절로 나올 것 같은데 저는 너무 웃기던데. 그리고 저는 이 바나나가 발로 차면 이게 바나나 킥 아니에요? 바나나가 웃으면 뭔지 알아 하셨는데 그게 바나나 킥이에요? 나는 바나나가 발로 차면?

그러면 바나나 킥인 줄 알았는데. 그리고 소가 웃으며 우와 이거 봐봐요. 얼마나 웃겨요. 천도복숭아 얼마나 뜨겁겠습니까. 오우 제가 옆에 있었으면 아버님 옆에 있었으면 어우 날개를 달아드릴 수 있는데 이런 아재 개그에 한스밴드의 오락실 이윤수의 먼지가 되어 박정현의 이제 그랬으면 좋겠네 이렇게 세 곡이었습니다. 어우 노래 선곡은 아주 베스트네요. 추억이 있는 노래 샵 선데이 레코드 가족을 주제로 여러분들의 추억을 레코딩 중입니다. 두 번째 주인공입니다. 강정님님이 사연을 주셨어요. 공디 저는 꼼꼼쟁이 우리 남편을 고발할래요. 여자인 저보다 살림을 더 잘하는 남편 때문에 매일이 숨바꼭질입니다. 저는 자주 쓰는 그릇은 손이 닿는 가까운 곳에 놓고 쓰거나 그릇장 저 높은 곳 말고 맨 아래 놓고 쓰거든요. 그래야 필요할 때 바로 꺼낼 수 있으니까요. 근데 이 인간이 설거지를 하는 날엔 꼭 자기 마음대로 정리를 합니다. 어허 이 사람아 아유 이렇게 두면 보기가 좋아? 안 좋지. 그릇은 크기별로 이렇게 어? 아이고 이렇게 쌓아두는 거라고 잘 보라고 좀 색깔도 좀 맞추고 얼마나 보기 좋아. 이걸 그냥 아무데나 막 두고 아이고 어후, 누가 군대 다녀왔다고 안 할까봐 일렬 종대로 줄 맞추는 걸 왜 그렇게 좋아하나 모릅니다. 며칠 전에도 시금치 묻히려고 양푼을 찾는데 양푼을 싱크대 저 깊숙한 곳에 넣어놨더라고요. 자주 쓰는 건 제발 좀 앞에 두라고 말을 해도 보기 싫다나요? 어우 진짜 안 맞아요 안 맞아. 그리고 빨래 넣을 때도 그렇습니다. 빨래가 그냥 널면 넣는 거지 넣는 방법이 정해져 있는 거 아니잖아요? 그냥 건조대에 적당히 간격 두고 널면 되는 걸 가지고 아니라고 줄 맞춰서 쪼르르 반듯하게 해야 된다고 야단입니다. 엊그제도요 대충 널고 나가려는데 저를 붙잡더니만 잠깐만 잠깐만 잠깐만 기다려봐. 나 저거 영 거슬려서 안 되겠어. 기다려봐. 현관에 저 세워두곤 양말 뒤집어진 거 싹 다 걷어서는 다시 널고 있더라고요. 한숨 나는 일이 한두 가지가 아닌데 그냥 포기하는 게 맞겠죠? 안 헤어지고 지금까지 잘 사는 거 보면 된 거죠? 그쵸, 콩디?

0: 썬데이 레코드 강정림님의 얘기였습니다. 듣고 온 곡은 김종서의 대답 없는 너, 김경호의 금지된 사랑, 박완규의 천년의 사랑 이렇게 세 곡이었습니다. 제가 이 입장이 안 돼봐서 우리 정림님의 마음을 잘 모르는 것 같습니다. 저는 이 양푼이 저도 깊숙한 곳에 넣어둬야 된다라는 주의거든요. 그리고 그릇 크기 별대로 좀 이렇게 있어야 될 것 같고 색깔도 좀 맞추면 좋을 것 같고 이거 잘 맞춰 놓잖아요. 그럼 주방에 하나의 인테리어가 될 수 있거든요. 제가 이런 얘기를 하면 우리 강정림님 어떠실까? 근데 이 양말 또 그렇죠. 빨래는 그냥 적당한 간격 두고 널어두면 되죠. 되지만 저는 요거는 조금 그래 뭐 뒤집어진 거 뭐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야 우리 남편분 양말 뒤집어진 거 싹 다 걷어서 다시 널고 정말 꼼꼼하십니다. 우리 강정림님의 이야기 전해드렸습니다. 추억이 있는 노래샵 썬데이 레코드 오늘 마지막 레코드가 되겠습니다. 안경옥님이에요. 안녕하세요 콩디님. 저는 7남매 막내입니다. 5월에 썬데이 레코드에서 가족 이야기를 나눈다는 소식에 제 방 한쪽에 걸려있는 오래된 사진 한 장을 꺼내봤습니다. 보고 있자니 웃음이 나다가도 괜히 눈이 시큰해지더라고요. 시간을 거슬러 1982년 저보다 20살이 많은 우리 큰언니는 당시 저에게 엄마 같은 존재였습니다. 그날은 언니가 보낸 라디오 사연이 당첨이 돼서 가족 사진을 찍으러 가는 날이기도 했습니다. 문제는 차를 타고 이동하기에 사람이 너무 많다는 거죠. 지금 생각하면 말이 안 되지만 저희 7남매가 말이죠. 택시 한 대 다 같이 올라탔습니다. 차를 두 대로 나눠 타고 움직이기엔 돈이 없었거든요. 큰언니가 택시를 잡고 택시 문이 열리자마자 죄송하다는 얘기부터 했던 기억이 납니다.
1: 기사님 죄송합니다. 저희가 돈이 없어서요. 잘 껴서 앉아보겠습니다.
0: 무릎 위에 또 무릎, 어깨 위에 또 어깨, 숨도 제대로 쉴 수가 없더라고요. 저희도 이렇게 불편한데 기사님은 얼마나 짜증이 나셨겠어요. 어이가 없으신지 한숨을 푹 쉬던 기사님이 무슨 사이냐고 묻더라고요.
1: 저희요? 남매예요. 네, 7이에요. 제가 라디오에 사연을 보는 게 당첨이 돼서요. 가족사진 찍으러 가는 길이에요. 저희 때문에 불편하시죠? 죄송해요, 기사님.
0: 언니의 이야기를 듣고 기사님이 고개를 끄덕이며 이것도 다 추억이 되겠다면서 웃으시던 게 생각이 납니다. 그때 그 좁고 뜨거웠던 공기가 아직도 잊혀지지가 않아요. 그렇게 찍은 사진은 40년이 지난 지금도 제 방에 여전히 걸려 있습니다. 큰언니는 지금도 저를 딸처럼 챙기고 있습니다. 이제는 세월이 많이 흘러서 언니의 등이 조금 작아진 것 같아 마음이 찡합니다. 언니, 그날 택시 안에서 우리 정말 행복했지. 나를 지금껏 버티게 한 건 언니였어. 남은 세월은 내가 언니 손을 잡아줄게. 고맙고 사랑해 언니야.

0: 2020년 셀레늄 의약품 셀레나제를 아시나요?
1: 세계 26개국에서 사용되는 셀레나제 말이죠?
0: 네, 셀레나제는 독일 비오신의 특허받은 제조기술로 개발된 셀레늄 의약품입니다.
1: 셀레나제는 셀레늄 결핍 질환을 위한 효과 빠른 셀레늄 의약품입니다.
0: 독일 수입 의약품 셀레나제 티퍼우라레
1: 수입원 비오신 코리아 판매원 휴원스
2: 썬데이 레코드 안경웅님의 사연에 이어서 김광석의 바람이 불어오는 곳 핑클의 당신은 모르실 거야 였습니다. 와, 택시 안에 7분이 탄 거예요. 앞에 둘 그리고 하나 둘 셋 네 분 앉고 다섯 아 그리고 뒷좌석에 이렇게 꾸겨서 이렇게 앉으면 야 이게 가능하다고요? 대단하시네. 오늘 썬데이 레코드 소개된 우리 보키님 그리고 정림님 안경훈 님에게 시계 무드 등 무선 충전 패드 선물로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 라라랜드 홈페이지에 들어오시면 썬데이 레코드 게시판이 열려있습니다. 소개되면 선물 무조건 드리니까 가족들과의 추억들, 기억나는 얘기들 많이 많이 남겨주세요. 오늘 이번에 라라랜드 마지막 곡이 되겠습니다. 김기준 님이 신청하신 곡 준비했어요. 듀스의 사랑 두려움. 이 곡 띄워드리고 저희 분은 여기서 인사드리고요. 내일 다시 4시에 여러분들 만나러 오겠습니다. 이상 이분이었습니다. 여러분 사랑해요.

0: 옛날 어느 산골짜기에 한 나무꾼이 있었는데 실수로 자기 라디오를 연못에 빠뜨리고 말았어요.
1: 이 라디오가 네 라디오냐?
0: 기운나는 상쾌한 하루의 시작. 아침 7시 우리의 아침 조경합니다.
1: 예, 그런데 더 있사옵니다. 그럼 직원가?
2: 추억을 꺼내 듣는 오전 9시 주현미의 러브레터.
3: 정화의 활력 낮 12시 임백천의 백뮤직.
0: 어, 둘 다 끌리옵니다.
1: 어허, 잘 찾아봐라.
4: 은빛 리듬으로 반짝이는 오후 2시 은간에 빛나는 트로트.
5: 마법 같은 오후 4시 이번에 라라랜드.
0: 오, 완전 제 취향인데요.
6: 퇴근길을 행복으로 물들이는 저녁 6시 스윗드라이브 이노진입니다.
0: 오, 선실령님 최고 최고.
1: 밤이 깊으면 이런 라디오들도 좋다.
7: 꿈을 그리는 밤 8시 이상호의 드림팝.
5: 고단했던 하루를 포근히 감싸줄게요. 밤 10시 유지원의 밤을 잊은 그대에게.
0: 어, 그냥 다 들을래요.
1: 그럴 줄 알았다. 좋다. 이 라디오 저 라디오 다 네 라디오다. 전부 가지거라.
5: 음악이 좋은 방송 KBS 이라디오. 수신료의 가치 이라디오와 함께합니다.
8: 소중한 우리의 일상을 지키기 위한 실내 화재 대처법. 멀티탭에 여러 개의 플러그가 꽂혀있다면 사용하지 않는 플러그는 뽑아주세요. 멀티탭 하나에 많은 전류가 흐르게 된다면 과부하로 인한 화재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콘센트에 쌓여있는 먼지 닦이는 필수. 먼지가 쌓인 채로 사용하게 되면 화재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가정 내에 소화기를 항상 비치해 두세요. 가족들과 소화기를 비치할 공간을 정해 눈에 띄는 곳에 두고 비상 상황 시 사용하세요. 우리의 작은 관심 하나로 실내 화재를 막을 수 있습니다.
9: 사랑하기 때문에
10: KBS.
5: 잠시 후 2시에는 팝스 프리덤을 보내드립니다. KBS 해피 FM 제2 라디오입니다.

한 인디언 부족에서는요, 성인이 되는 의식으로 옥수수밭에 들어가 가장 잘 여문 옥수수를 따오게 했다고 합니다. 다신 한번 지나온 길은 다시 돌아갈 수 없었다고 해요. 성인이 된다는 건 어쩌면 자신의 선택에 책임을 지는 일일지도 모르겠어요. 그래서 옥수수를 고르기 전에 조금 더

천천히 둘러보는 신중함이 필요하고요. 마음에 드는 옥수수를 골랐다면 그 선택을 믿어보는 용기도 필요하겠죠. 지나온 길을 자꾸 돌아보며 아쉬워하기보다는 내가 고른 것에 의미를 더해가는 것. 그게 우리가 조금씩 어른이 되어가는 방식일지도 모르겠습니다. 지금 우리는 각자의 옥수수를 들고 잘 걸어가고 있는 중일까요? 안녕하세요. 팝스 프리덤 김보민입니다.

KBS 라디오 팝스 프리덤 출발했습니다. 오늘이 5월의 셋째 주 월요일, 성년의 날이죠. 누가 대신 골라주는 길이 아니라 내가 선택하고 내가 책임지는 시간. 우리가 고른 그 길 위에서 스스로 의미를 만들어 나가면 좋을 것 같네요. 팝스 프리덤입니다. 듣고 싶은 노래, 나누고 싶은 이야기로 이 시간 함께 해주세요. KBS 라디오 홈페이지에 들어오셔서 팝스 프리덤 클릭하시고 청취자 참여 게시판에 남겨주시면 정성껏 소개해드릴게요. HY로 시작해서 05로 끝나는 그대는 부모님 한 주 잘 부탁드려요. 조용한 이 새벽에 감사하며 출첵합니다 하셨고요. KI로 시작해서 12로 끝나는 그대는 안녕하세요 하면서 손 흔들어 주셨네요. 이 새벽에 저도 그대들이 와줘서 감사하며 또 이렇게 팝스 프리덤 오늘 시작할게요. 플리트우드 마가 Over My Head, 칼리 사이먼의 You're So Vain.

플리트우드 맥의 Over My Head, 칼리 사이먼의 You're So Vain 듣고 왔습니다. 크루노 가수는 부드럽고 낮은 톤으로 속삭이듯 감정을 전달하는 스타일의 보컬리스트를 말해요. 바리코모는 20세기 중반을 대표하는 크루노로 알려져 있죠. Pops Today. 1912년 오늘은 파리코모가 미국 펜실베니아주에서 태어난 날입니다. 파리코모의 이야기 가운데 가장 흥미로운 부분은요. 가수가 되기 전 이발사였다는 점이에요. 10대 시절부터 이발사로 일했는데요. 면도를 하거나 머리를 깎으면서도 끊임없이 노래를 불러 노래하는 이발사로 동네에서 아주 유명했다고 합니다. 정식으로 가수의 길을 걷게 된 것도 이발소에서 시작됐는데요. 어느 날 한 밴드가 공연차 마을에 왔다가 이 동네에 노래를 정말 잘하는 이발사가 있다는 소문을 듣고 직접 찾아왔다고 하죠. 그리고 그 자리에서 노래를 듣고 즉석 오디션을 제안하면서 가수의 길이 열리게 된 거라고 하네요. 가수가 된 뒤에도 종종 대기실에서 동료 가수나 스태프들의 머리를 깎아주는 것이 큰 즐거움 중 하나였다는 파리코모. 노래 들어볼까요? And I Love You So 하고요. Catch a Falling Star 들려드리죠.

그대를 위한 시간입니다. 여기 살며시 기대세요. 듣고 싶은 음악이 있는 김보민의 팝스 프리덤. 팝스 투데이에서는 파리 코모의 노래였어요. And I Love You So와 Catch a Falling Star 듣고 왔습니다. 성년의 날 하면은 떠오르는 선물이 몇 가지 있죠. 향수, 장미, 그리고 키스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키스는 단순한 스킨십을 넘어 사랑과 책임, 그리고 어른이 된다는 의미를 담고 있는 상징이기도 한데요. 누군가를 좋아하는 마음, 그 마음을 표현할 수 있는 용기, 그리고 그 감정을 소중하게 지켜나가는 태도. 이 모든 게 아마도 첫 키스라는 순간 안에 담겨 있는 거겠죠. 오늘은요, 조금 설레는 마음으로 키스를 노래한 곡들 들려드릴게요. 먼저 달콤하게 다가와서 키스를 해달라고 속삭이는 노래가 있습니다. 식스펜스 논더 리처의 키스미하고요. 나에게 키스를 아주 많이 해줘, 뜨겁게 해줘. 좀 더 저돌적인 제목의 노래, 바사메 무초. 재미있는 건 이 곡은요, 1940년에 멕시코의 작곡가 콘수엘로 발라스케스가 만든 곡인데요. 이 곡을 쓸 당시에 그녀는 실제 키스를 해본 적이 없었다고 하네요. 세자리아 에보라의 목소리로 준비합니다. 그리고 뉴욕을 배경으로 첫 키스의 설렘과 또 그 순간이 느낀 사랑의 확신을 서정적으로 노래한 곡 익스트림의 When I First Kissed You까지 차례대로 들어보시죠.

산에 올랐다가 산에서 내려오는 길이었다. 산사에 불공 들이러 온 듯한 할머니. 내려가는 길이 위태롭다 하여 나란히 보폭을 맞춘다. 할머니가 쉬면 나도 쉬고 나무도 쉰다. 할머니가 내리막길을 내려가면 나도 내리막길을 뒤따라 내려가고 계곡물도 내려간다. 잠시 바위에 걸터앉아 쉬던 할머니가 갑자기 나에게 사진을 찍어달라고 한다. 아무 말 없던 분이 첫 마디가 그랬다. 나는 무엇으로 찍어드려야 하나 망설이다. 휴대전화를 달라고 말하지만 그런 게 없다고 하신다. 옷 매무새를 만진 할머니가 자세를 정하고 나는 휴대전화로 사진을 찍는다. 사진 어떻게 전달해 드릴까요? 아드님 전화번호 알려주시면 그리로 보내드릴게요. 찍었으면 됐다. 무릎뼈를 저 위에 두고 왔던가. 그 소리에 나는 그만 엉켜있던 차기가 풀린다. 풀린다. 풀린다.

낯선 사람을 대하는 우리는 상대가 누구든 늘 약간의 긴장감과 경계심을 갖게 되죠. 하지만 우리보다 훨씬 인생을 오래 사신 분들을 대하다 보면 그분들에게서 느껴지는 여유와 관조는 우리의 생각을 뛰어넘는 것 같나요? 그래서였을까요? 시인이 마음에 얹혀있던 것 중에 하나가 스르르 풀리는 것 같다고 말하는 것에 저절로 고개가 끄덕여졌습니다. 라디오 북카페. 오늘은 시인 이병률님의 시 풀리다를 소개해드렸고요. 주디 콜린스의 Both Sides Now, 제임스 테일러의 Never Die Young, 제니스 이안의 The Other Side of the Sun 들려드렸습니다. 이번에 들으실 곡은요. 잔잔하지만 우리 마음에 깊게 스며드는 목소리예요. 아말리아 호드리게스의 말디사오입니다. 해석하면 저주 또는 어두운 숙명이라는 뜻으로 사랑과 삶을 향한 애절함의 감정을 담은 곡이고요.

아말리아 호드리게스의 말디세오, 저주 또는 어두운 숙명 듣고 왔습니다. 이번 주는 우리에게 또 어떤 일들이 펼쳐질까요? 무언가를 더 가지려 애쓰지 않아도 이미 내 곁에 있는 것들을 천천히 돌아보며 그 안에서 충분한 마음과 감사를 느끼는 날들이었으면 좋겠습니다. 편안한 밤 이어가시고요. 저는 내일도요, 더 좋은 노래들 챙겨서 그대 만나러 나올게요. 오늘 끝곡으로는 그린데이의 21 Guns 띄워드리면서 인사드릴게요. 지금까지 팝스 프리덤 김봉민이었습니다.

지금까지 대한민국 서울에서 방송하는 KBS 한국방송 제2라디오 해피 FM을 들으셨습니다. KBS 2라디오는 FM 106.1MHz, AM 603kHz로 매일 오전 5시부터 다음날 오전 3시까지 하루 22시간 방송하고 있습니다. KBS 한국방송은 2026년 방송 지표를 세계를 잇다, 내일을 밝히다로 정했습니다. KBS는 언제나 국민 곁에 함께하겠습니다. KBS 한국방송은 방송미디어통신심의위원회 심의 규정을 준수합니다. 라디오 방송 편성 책임자는 라디오센터장 하종란입니다. 다음 방송 시간까지 안녕히 계십시오.

청취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대한민국 서울에서 방송하는 KBS 한국방송 제2라디오 해피 FM입니다. KBS 2라디오는 FM 106.1MHz, AM 603kHz로 매일 오전 5시부터 다음날 오전 3시까지 하루 22시간 방송하고 있습니다. KBS 한국방송은 2026년 방송 지표를 세계를 잇다, 내일을 밝히다로 정했습니다. KBS는 언제나 국민 곁에 함께하겠습니다. KBS 한국방송은 방송미디어통신심의위원회 심의규정을 준수합니다. 라디오 방송 편성 책임자는 라디오센터장 하종란입니다.

좋은 방송 밝은 내일 KBS가 5시를 알려드립니다. FM 106.1MHz KBS 제2라디오입니다. HLSA

두 명 이상의 사람들이 모여서 시간대마다 각자 공유하고 싶은 걸 짧게 브이로그 형식으로 남기는 건데요. 굳이 긴 대화를 하지 않아도 별거 아닌 소소한 얘기라도 짧은 영상으로 간단하게 서로의 안녕을 확인하는 거, 이거 꽤 괜찮은 방법 아닌가요?

2026년 5월 18일 월요일 허유원의 상쾌한 아침 첫 곡으로 러블리즈의 지금 우리 듣고 오셨습니다. 뿅로그라고 하더라고요. 요즘 가장 좀 핫한 SNS인 것 같은데 이게 화면을 이렇게 분할해가지고 시간대별로 내가 지금 뭘 하고 있다, 나 지금 밥 먹는다, 뭐 일 갔다 이렇게 영상을 공유해서 브이로그처럼 만드는 게 유행이더라고요. 그래서 뭐 친구들이랑도 많이 하고 보니까 저희 51기 후배들도 그 뿅로그로 브이로그 아나운서의 하루 이렇게 해가지고 만들었더라고요. 저는 사실 이런 유행을 잘 모르기도 하고 알긴 아는데 이상한 고집이 있어요, 제가. 그래가지고 유행을 굳이 그 제일 핫할 때 따라가지 않고 좀 뒤늦게 편승하는 편이라고 해야 될까요? 그래서 저는 해보지는 못했습니다. 우리 상하 가족분들께서는 뿅로그 해보신 분 계세요? 근데 저는 만약에 지금 제가 제 친구들한테 야야 우리도 저거 해보자 라고 하면은 제 주변의 친구들 중에 그래 라고 할 친구들 없을 것 같은데 왜냐면 제 주변에는 다들 좀 삭막해요. 제 주변 친구들은요 저랑 되게 비슷한 성향이 많아가지고 분명 이렇게 얘기할걸요? 야, 깨톡하기도 힘들어. 무슨 브이로그야. 지금 하루하루 출근하라고 힘들어 죽겠는데 언제 영상 찍고 앉아있어. 아마 100% 제 친구들은 저랑 안 해줄 거예요. 저랑 함께 하실 상하 가족분들 계실까요? 근데 저도 사실은 아마 그게 시간대별로 하면은 5시 라디오 하는 중 이렇게 하다가 아마 한 11시부터 끊기지 않을까. 저는 진짜 요즘에 깨톡 답장하는 것도 너무 힘들고요. 정말 그 인별그램도 열심히 전 소통하고 싶고 열심히 하고 싶어서 막 하는데 그 유행 따라가고 그런 게 너무 어려워요. 여러분들은 어떠실지 궁금합니다. 하지만 열심히 하려고 노력하고 있다는 점만 알아주시면 감사할 것 같아요. 월요일입니다, 여러분. 진짜 왜 또 월요일이 왔는지 벌써부터 너무너무 힘든 한 주 시작인데 오늘 하루 어떻게 시작하고 계신가요? 저한테 공유해주세요. 번호 샵8910,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사진 문자 100원, 어플 콩과 KBS 플러스는 무료고요. 듣고 싶은 노래가 있다면 함께 남겨주세요. 저희는 광고 듣고 올게요.

0: 입학 지원에서 스마트한 강의까지 모바일로 언제 어디서나 서울사이버대학교.
1: 아, 쉬어도 피곤할 땐? 운동할 힘도 없을 땐? 풀리지 않는 피로엔 비맥스 제트. 고함량 비타민 B9종을 한 번에. 피로는 제대로 비맥스 제트로.
2: 판매사 주식 녹십자 허가권자 한풍제약 비맥스.

0: 재특정 광고 심의 필.
1: 못 받은 건 받기 힘드시죠?
2: 답답하고 힘든 채권 회수. SM 신용정보라면 해결할 수 있습니다. 채권 추심에서 신용조사까지. SM 신용정보가 고객을 위해 애쓰겠습니다.
1: SM 신용정보 1600-9300 1600-9300.
3: 뭐야 뭐야, 요즘 피부 비결 뭐야?
4: 세수하고 한 장 쓱닦고차. 간편하게 한 장 쓱닦고차. 하루 5분 쉽게 쓱닦고차.
5: 붙이는 메디힐 토너 패드 200매 대용량으로 피부 고민 해결. 올리브영 어워즈 1등 토너 패드 쓱닦고차.
4: 메디힐 토너 패드.
6: 요즘 카페 트렌드 알고 싶다면
7: 카페페 주문.
6: 카페 창업 예정이라면
7: 카페페 주문.
8: 달콤함이 비즈니스가 되는 곳, 2016 카페인 베이커리 페어. 6월 4일부터 7일까지 킨텍스에서 만나요. 동시개최 마이프차 창업 박람회.

추의 1과 2분의 1 듣고 오셨습니다. 허유원의 상쾌한 아침, 저는 햄토리 DJ, 햄스터 DJ, 햄디 아나운서 요원입니다. 계속해서 사연 보내주세요. 번호 샵8910,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사진 문자 100원, 어플 콩과 KBS 플러스는 무료고요. 듣고 싶은 노래가 있다면 신청곡도 남겨주세요. 저희가 여유 되는 대로 열심히 틀어드릴게요. 송영배님, 허 아나운서 너무 얌전하게 진행하는 거 아입니까? 새벽 텐션 식디에게 지면 안 돼요! 졌어요 이미. 아 근데 여러분 식디 우리 FM대행진 조정식 아나운서 하시는 거 보셨어요? 그분은요 진짜 노래 부르실 때 보세요. 제가 그 반만 따라가도 이기는 건 생각을 하지 않습니다. 텐션이 반만 따라가도 좋을 것 같아요. 제가 또 오늘 FM대행진 출연하니까요. 그 텐션을 조금 어떻게 더 올릴 수 있는지 배워올게요. 영배님 아셨죠? 아 근데 사실 제가 텐션 더 높은데 저는 살짝 이렇게 이른 시간부터 제 본 모습을 너무 이렇게 바로 보여드리면 살짝 당황하시고 혹시나 다른 데로 가실까봐 억누르고 있는 것도 있거든요. 말해주세요 여러분. 근데 이러다가 또 까불 땐 까불잖아요. 아무튼 식디에게 비법 전수 받아오겠습니다. 조창현님, 유언님 목소리가 밝아서 아침에 일어나서 첫 라디오로 듣기 좋아요. 집에서 나오자마자 콩 열고 듣기 시작했는데 채널 못 돌리고 계속 듣고 있어요. 채널을 왜 돌리려고 하시는 거예요? 창현님 채널 돌리시면 안 되죠. 채널 못 돌린다니요. 안 돌리고 라고 해주세요. 이렇게 저와 함께 가시면 돼요. 쭉 오늘부터 1일이고요 앞으로 허이온의 상쾌한 아침으로 89.1MHz로 고정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아침부터 아주 그냥 이렇게 훈훈한 문자들 좋네요. 노래 듣고 오겠습니다. 규현의 내 마음이 움찔했던 순간, 그리고 산들의 노래 More Than Words.

규현의 노래 내 마음이 움찔했던 순간 그리고 산들이 부른 More Than Words 듣고 왔습니다. 서희원의 상쾌한 아침 함께하고 계십니다. 지춘님, 제 추구미가 블랙핑크의 제니거든요. 얼마 전에 제니 언니가 맷갈라에서 한 주근깨 메이크업이 너무 예뻐서 저도 도전해봤는데 분명 추구미는 매력적인 주근깨였는데 도달미는 기미가 되어버렸다는 유유 이렇게 보내주셨네요. 아, 추구미 여러분들 다 한 분씩 추구미 있으시죠? 저도 추구미가 되게 많은 편이에요. 딱 하나로 정해져 있지 않고요. 매일매일 바뀌는 것 같은데요. 근데 이게 사람이 내가 추구하는 그 모습이랑 내 본 모습이랑 약간 그 괴리가 있을 때가 있잖아요. 저 같은 경우는 저는 힙한 느낌을 되게 내고 싶거든요. 저도 요즘 친구들이 막 입는 그 크롭티에 좀 그런 힙한 느낌 있잖아요. 왜 이렇게 다 모자도 딱 쓰고 그런 느낌을 내고 싶은데 그런 옷을 입으면은 묘하게 안 어울리더라고요. 그냥 좀 피곤한 사람? 아니면 좀 늦게 일어나서 오늘 좀 급하게 나왔구나 이런 얘기를 들은 적도 있고요. 아, 근데 뭐 어쩌겠어요. 제가 하고 싶은 대로 뭐 우리 지춘님께서도 기미가 될 수 있죠. 기미가 될 수 있지만 주근깨 메이크업 한 번쯤 해보고 싶어서 해보는 거에 의미를 두는 거죠. 전 그렇게 생각합니다. 다 패션은 자기 만족, 메이크업도 자기 만족이니까요. 추구미 계속해서 찾아가시고요. 저도 저랑 안 어울리는 힙한 느낌 계속 한번 도전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상하 가족분들은 추구미가 있으신가요? 궁금합니다. 9763님께서는요. 저 오늘 진짜 맛있는 거 먹고 싶거든요. 진짜 끝내주는 혼밥과 혼술을 즐기고 싶은데 추천 좀 해주세요. 아, 혼술이라고 하셨죠? 저녁에 드실 거죠? 퇴근하고? 지금 아침 시간이어가지고 뭔가 이게 상상이 안 되실 수도 있지만 월요일이니까 또 스트레스 받는 날은요. 저는 야채 곱창을 추천드립니다. 야채 곱창과 소주. 네, 이 조합이 아, 침이 나오네요. 진짜 맛있는 야채 곱창집이 있어요. 지역을 말씀드려도 괜찮을까요? 네, 용마산이라고 서울에 있습니다. 예, 그 근방에 야채 곱창집들이 많아요. 왜인진 모르겠지만 근데 있어요. 너무 뻑뻑하지 않고 또 너무 양념이 넘치지는 않으면서 야채가 되게 많이 들어있는데 그 순대, 곱창은 당연한 거고 순대가 진짜 맛있어요. 그래서 반반으로 해가지고 먹으면 진짜 맛있고 양념이 너무 맵지도 않고 또 너무 달달하지도 않고 딱 그 칼칼한 매운맛에 소주 한 잔 탁. 이게 지금 월요일 아침부터 할 얘기는 아닌 것 같긴 한데요. 죄송해요. 아, 이게 네, 야채 곱창 추천드리고요. 혹시 뭐 곱창 같은 거 못 드시는 거 아니죠? 그러면 한 번 더 문자 보내주시면 제가 그런 류 말고 좀 더 다른 류로도 추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상하 가족분들도 생각나시는 메뉴 조합 있다면 추천해 주세요. 아, 너무 또 이렇게 오후 아니 저녁 8시에 어울리는 얘기를 한 것 같은데 얼른 노래 들으면서 수습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최유리의 사랑 듣고 올게요.

세상의 모든 플레이리스트를 만나봅니다. 유언이의 플리마켓. 이번 주 저희가 소개해드릴 차트는요, 2017년 5월 3주차 뮤직뱅크 K차트입니다. 오늘은요, 19위와 18위를 소개해드릴 건데요. 먼저 19위는 방탄소년단의 봄날입니다. 방탄소년단의 시즌 봄송으로 유명한 노래죠. 아련하면서 담백한 가사로 아직도 봄만 되면 많은 분들이 찾아드는 노래고요. 18위는 버스커버스커의 벚꽃 엔딩인데요. 2012년에 발매된 버스커버스커의 1집 타이틀곡이고 슈퍼스타 K3로 이름을 알린 버스커버스커의 데뷔곡으로도 유명하죠. 그럼 두 곡 들려드릴게요. 방탄소년단의 봄날, 버스커버스커 벚꽃 엔딩.

방탄소년단의 봄날에 이어서 버스커버스커 벚꽃 엔딩 들려드렸습니다. 2017년 5월 3주차 뮤직뱅크 K차트의 19위, 18위 노래 각각 들어봤는데요. 여러분, 2017년 이맘때에는 이 노래들을 보아하니 이렇게 벚꽃이 조금 천천히 피고 봄 느낌이었었던 것 같은데 올해는요 벚꽃이 진짜 빨리 폈대요. 그죠? 그리고 제가 또 7시 뉴스 앵커잖아요. 나름 그때 했던 뉴스가 기억이 나는 게 원래는 벚꽃이 남쪽 지방부터 이렇게 서서히 북상을 해야 되는데 이번에는 동시다발적으로 전국에 한 번에 폈다고 하더라고요. 아, 그리고 사실 5월인데 날씨가 조금 기온이 이렇게까지 높진 않는데 평년보다 좀 높은 기온이 이어지고 있는 것 같기도 하고요. 기후변화 때문일까요, 여러분? 지구가 점점 더 더워지면 안 될 텐데 말이에요. 네, 이렇게 또 두 곡들 들으면서 봄날 추억 한번 해봤습니다. 3953님께서요. 유원님 반가워요. 오늘 셋째를 임신한 친구를 만나는데요. 고양이를 좋아하는 친구를 위해서 앙증맞은 고양이 양말도 사고 아기 로션 세트도 준비했어요. 제 친구의 건강한 셋째 출산을 응원해주세요. 그러셨군요. 아우, 셋째 임신 축하드립니다. 아, 근데 얼마나 친구의 아기는 예뻐 보일까요? 사실 제 주변에는 아기를 낳은 친구가 있어요. 제 진짜 친한 언니, 저랑 한 살 차이 나는 언니인데 미국에 있는데 지난번에 아기랑 같이 한국에 왔더라고요. 근데 진짜 신기한 게 애를 보는데 친구 얼굴이 보여. 그래가지고 너무너무 신기하고 와, 내가 이모가 됐구나 드디어. 이런 생각도 들고 한편으로는 아, 나는 언제 결혼하고 언제 아기를 낳을까 너무 숙제처럼 느껴지기도 하는 것 같아요. 우리 3953님 셋째 임신한 친구분

잘 축하해주고 오시고요. 저희는 커피 쿠폰 하나 선물해 드릴게요. 커피도 맛있게 드세요. 노래 같이 듣고 올게요. 10cm의 봄 투 러브.

10cm의 봄툴 러브 들려드렸습니다. 상쾌한 아침, 저는 햄디 아나운서 허유원입니다. 김경태님께서요. 유원님, 방송이 친숙하게 느껴져서 기분 좋게 출근하네요. 왠지 집에서 편하게 트레이닝복 입고 다니는 친동생이 사회생활한다고 유니폼 입고 있는 모습을 보는 느낌이 들어요. 이렇게 보내주셨네요. 아마 경태님께서는 왠지 씩씩이 분이실 것 같아요. FM대행진도 함께 들으실 것 같은데 제가 월요 씩씩해에서 또 워낙 이렇게 좀 DJ처럼 촥 이끌어가는 모습보다는 식디에게 의지하면서 이런 얘기도 하고 요상한 얘기도 하고 이러다 보니까 저를 친동생처럼 편하게 생각해 주시는 것 같은데요.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뭐 유니폼 있는 거 입고 있는 것 같게 느껴지실 수 있지만 봐요. 말도 잘 못하잖아요. 말도 잘 못합니다. 저. 허울만 DJ이지 네, 속은 트레이닝복 입고 있는 친동생입니다. 그렇게 생각하시고 편하게 자주 찾아주세요. 노래 띄워드릴게요. 아리아나 그란데 사이드 투 사이드.

0: 안녕하세요. 베스트슬립 대표 서준호입니다. 5성급 호텔 침대의 편안함 매일 누리고 싶지 않으세요? 이제 부담없이 월 3만원대에 베스트슬립 Z 시리즈를 만나실 수 있습니다. 베스트슬립 렌탈케어 서비스, 지금 바로 최고의 수면을 구독하세요. 베스트슬립.
1: 대체 할 땐 어디로? 서진으로.

0: 알게 될걸. 할인 훈라면.
1: GTX-A가 곧 출발합니다. 우미린으로 탑승하시기 바랍니다.
2: 예정된 GTX-A로 서울은 빠르게, 예정된 초교는 단지 앞에.
1: 퍼스트 창릉 신도시, 패스트 GTX-A, 퍼펙트 우미린.
2: 고향 창릉 우미린 그래니티, 5월 14일 오픈,

0: 5488 우미건설 컨소시엄.
1: 짝퉁이 뜹니다. 그러나 히든 태그에 걸립니다. 아, 짝퉁 태그 아웃.
2: 기업은 정품 보호, 소비자는 안심 구매. 제품의 히든 태그 라벨을 스캔하는 정품 인증 스마트 앱.
3: 이러니 1000개 넘는 기업이 도입했지.
2: 정품만 파는 히든 태그 스토어도 있네.

허유원의 상쾌한 아침. 허유원의 상쾌한 아침. 저는 아나운서 허유원입니다. 듣고 싶은 노래, 하고 싶은 말이 있다면 바로 사연으로 남겨주세요. 번호 샵8910,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사진 문자 100원, 어플 콩과 KBS 플러스는 무료예요. 벌써 1부 마무리할 시간입니다. 1부 끝곡으로요. 이문세의 기억이란 사랑보다 들려드릴게요. 2부에서 다시 만나요.

산불의 중심 불기둥 높이는 2, 30m, 중심부 온도는 1200도, 주변 연기만도 600도에 이릅니다. 산불 발견 시에는 제일 먼저 119에 신고합니다. 산불은 초기에 진압해야 합니다. 외투 등으로 두드리거나 덮어서 재빨리 끕니다. 산불은 산악형 산림에서

평지보다 8배 정도 빠르게 퍼지며 위를 향해 올라갑니다. 이때 바람을 등지고 피하면 매우 위험하므로 바람을 등지고 90도 방향, 그리고 산 아래쪽으로 대피해야 합니다. 대피할 때는 반드시 이웃집에 먼저 산불을 알려주며 집의 창문과 출입문을 완전히 닫고 집과 주위에 물을 뿌린 후 가스통 등 인화물질을 제거합니다. 위급 시에는 낙엽 등 연료물질을 제거하고 노출 부위를 차단한 후 지면에 엎드립니다. 산불 피해 예방, KBS 라디오가 함께합니다.

속에 스며드는 특별한 영어 시간 조정현의 Good Morning Pops. 좋은 팝 음악으로 아침을 상쾌하게 깨워드립니다. Good Morning Pops 조정현입니다. 부드러운 R&B 감성의 곡으로 유용한 영어 문장들 익혀볼게요. 우선 오늘의 미션 문장부터 들으시면서 영어로 생각해보세요.

번째, 당신이 나를 순진하고 여리다고 할까? 두 번째, 부드러운 마음이 우리를 솔직하게 만들지. 세 번째, 나를 애매하게 두지 마. 미국 싱어송라이터 에런 차일즈의 2023년 발매곡 You Got Time 제목의 곡입니다. You Got Time. 자, 첫 번째 미션 문장부터 해결해 볼 건데요. 당신이 나를 순진하고 여리다고 할까? 라는 문장 찾아보세요.

네, show me how to take it slow, babe 라고 했어요. Show me how to take it slow. 나에게 천천히 가는 법 좀 알려달라 라는 문장이었습니다. Show me how to take it slow. 잘 들리셨죠? If I had it, I would give it all. 자, 무슨 뜻이죠? 내가 가졌다면 I would give it all. 전부를 줄 텐데. 내가 가진 게 있다면 전부를 줄 텐데 라는 문장입니다. If I had it, I would give it all. Would you call me simple, call me soft? 라는 부분도 들으셨나요? 자, 당신이 나를 simple 그리고 call me soft 이렇게 부를까? 라는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찾아야 되는 미션 문장이 이 부분이라는 거 짐작하셨을 거예요. Would you call me simple, call me soft? 자, 그러면 순진하고 여리다 라고 묘사를 어떻게 했죠? simple과 soft라는 형용사들을 통해서 나타냈단 말이에요. simple이라고 하면 단순한.

단단한이라는 뜻이죠. 그리고 소프트 하면 부드러운, 약한 이라는 뜻이죠. 근데 지금 연애하는 상황이잖아요. 그래서 이런 상황 속에서 심플이라는 단어가 활용이 되었다면 순진한, 쉽게 사랑에 빠지는 사람을 생각할 수 있겠고, 그 다음에 소프트라는 단어가 활용이 된 것은 감정에 아주 쉽게 흔들리는 여린 사람 정도로 보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결과적으로 Would you call me simple? Call me soft? 라는 문장은 내가 너무 순진하고 연약하게 보일까? 라는 말입니다. 당신은 나를 순진하고 연약하다라고 얘기할까? 그쵸? 그 다음, If I told you that my heart's involved. 내가 진심이라고 말한다면 이라고 의역을 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My heart's involved 라는 게 내 마음이 포함된, 연루된 이게 직역 버전이니까 내가 진심이다, 내 마음이 진짜 진심이다 라고 말한다면 이렇게 자연스러운 해석 가능하시겠죠? 이어서 두 번째 미션 문장입니다. 부드러운 마음이 우리를 솔직하게 만들지 라는 표현 찾아보세요.

네, 멜로디가 반복적인 부분이기도 했습니다. You got time if you want it. 네가 원한다면 you got time. 이거 뭐죠? 이 곡의 제목이기도 하죠. You got time. 너에게 시간은 충분해. 아직 시간 있어. 라는 의도로 활용이 된 겁니다. You got time if you want it. 원한다면 아직 시간 있어. 네, 그래서 원래 문장 구조를 떠올려 본다면 You've got time if you want it. 이거였을 거예요. 네, have got라는 것이 have와도 같습니다. 그래서 가사 속에서도 you've got, you have time 이거를 you've got 이처럼 많이 표현을 합니다. 그 다음에 leave the car, keep it running 이런 소절도 들렸잖아요. 차 시동은 그냥 켜두라는 겁니다. leave the car, keep it running 차 시동은 그냥 켜두고 say goodnight or good morning 잘 자라고 하거나 Good morning이라고 인사할 수도 있지. Got my love if you want it. 원한다면 got my love. 내 사랑을 가져. 네. You have my love. You got my love. Have my love. 내 사랑을 가져. You got time if you want it. 원한다면 시간은 아직 충분해. Long nights in the summer. 여름의 긴 밤들. 여름밤은 길잖아요. 그 얘기를 지금 이처럼 표현을 하고 있는 겁니다. Long nights in the summer. Tender hearts keep us honest. 바로 이 부분이죠. Tender hearts keep us honest. 여린 마음이 우리를 솔직하게 하지. 부드러운 마음이 우리를 솔직하게 해. Tender hearts keep us honest. 이처럼 keep us honest. 우리를 솔직하게 하지라는 부분을 잘 들어보셨어요. Sweet talk till the sun comes in. 달콤한 대화. 그러면서 하는 말이 till the sun comes in. 태양이 뜰 때까지래요. 아, 해 뜰 때까지 달콤한 대화를 나누자라는 의도가 되겠죠. 좋아요. 이제 세 번째 미션 문장. 나를 애매하게 두지 마라는 가사 찾아보세요.

나를 애매하게 두지 마라는 가사가 있었던가 싶을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있었습니다. 심지어 두 번 들렸어요. I just want you. Yes, I do. 나는 그저 너를 원해. 그래, 원해. No, I'll be waiting. 아니, 나는 기다리고 있을게. I just want you. I do. I just want you. Yes, I do. 예, 비슷하게 계속 반복해주고 있죠. I'll be here waiting. Don't leave me hanging.

0: 이 가사 들으셨나요? I'll be here waiting, don't leave me hanging for too long. 여기서 이 leave me hanging, leave someone hanging 이라는 구조에 대해서 먼저 설명을 해드릴게요. 이 부분을 직역을 한다면 누군가를 hanging 들으셨죠? 매달려 있는 상태로 둔다는 거죠. 그래서 누군가를 매달려 있는 상태로 둔다는 말은 곧 답을 안 주고 계속 기다리게 한다는 말과도 통할 겁니다. 그러니까 애매하게 두는 것과도 같겠죠. 그래서 나를 애매하게 두지 마 라는 미션 문장이 Don't leave me hanging 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I'll be here waiting. 난 여기에서 기다리고 있을게. Don't leave me hanging. 나를 애매하게 두지 마. 답 안 주고 계속 기다리게 하지 마. 라는 뜻입니다. I just want you. I do. 나는 그저 너를 원해. I've been so patient. 나는 참 많이도 인내했어. Don't leave me hanging. 그러니까 나를 애매하게 두지 마. 이렇게 반복된 부분도 확인하셨죠. 애매한 관계는 싫다고 이처럼 여러 번 말해주고 있네요. 확실한 게 좋다는 거죠. 그럼 전곡 들어보겠습니다. Aaron Childs의 You Got Time.
1: One, two, three.

그럼 집중해서 리뷰 타임. 첫 번째, 당신이 나를 순진하고 여리다고 할까? 기억나세요? Simple 그리고 soft라는 단어가 응용됐잖아요. Would you call me simple? Call me soft? 였습니다. Would you call me simple and call me soft? 순진한에 해당하는 단어로 대표적으로 우리가 떠올릴 수 있는 게 아무래도 naive가 있겠죠. N-A-I-V-E. 그 단어도 활용을 해볼까요? Would you think I'm too naive or

0: too soft. 이렇게도 표현할 수 있겠죠. 두 번째, 부드러운 마음이 우리를 솔직하게 만들지 라는 가사는 tender hearts keep us honest 라는 표현이었습니다. Our feelings make us stay true. 이처럼 stay true라는 것도 활용해 보면 좋겠죠. 그리고 keep us honest. 이게 우리를 솔직하게 만든다라는 거죠. 이 구를 활용을 해가지고 또 다른 예문을 만들어 본다면 우리의 대화는 항상 우리를 솔직하게 만든다. 이런 말을 하게 될 때가 종종 있잖아요. 한번 만들어 보세요. 우리의 대화는 항상 우리를 솔직하게 만든다. Our conversations 항상 always 우리를 솔직하게 만든다. Keep us honest. 잘하셨습니다. Our conversations always keep us honest. 세 번째, 나를 애매하게 두지 마라는 표현은요. Don't leave me hanging. 그렇죠. Don't leave me hanging 이었습니다. 이 문장을 만약에 풀어서 표현을 한다면 Don't keep me waiting without an answer 정도 되겠습니다. 어렵지 않죠? 그럼 리듬 타면서 복습해 볼게요. Would you call me simple, call me soft? Would you call me simple, call me soft? Would you call me simple, call me soft? 두 번째, 부드러운 마음이 우리를 솔직하게 만들지. Tender hearts keep us honest. Tender hearts keep us honest. Tender hearts keep us honest. 세 번째, 나를 애매하게 두지 마. Don't leave me hanging. Don't leave me hanging. Don't leave me hanging. 네, 좋은 음악도 듣고 이렇게 유용한 문장들도 연습해 봤습니다. Good Morning Pops 다시 듣기는 KBS 애플리케이션 콩 오리지널 탭과 KBS 콩 유튜브로 다시 들으실 수 있습니다. Good Morning Pops. 저는 조정현이었습니다. Have a happy day.
1: Good Morning Pops 잘 들으셨나요? 저희는 광고 듣고요. Good Morning Wake Up Dance로 돌아올게요.

0: 뭐야 뭐야 요즘 피부 비결 뭐야?
1: 세수하고 한 장 쓱 닦고 착 간편하게 한 장 쓱 닦고 착 하루 5분 쉽게
2: 쓱 닦고 착
3: 붙이는 메디힐 토너 패드 200매 대용량으로 피부 고민 해결 올리브영 어워즈 1등 토너 패드 쓱 닦고 착
1: 메디힐 토너 패드 코리안 테라피 김소영 헤밀레
4: 모던 한방 토탈 브랜드 김소영 헤밀레 건강, 미용, 생활을 위한 허브 테라피. 코리안 테라피 김소영 해밀레 코리안 테라피 김소영 해밀레

0: 어, 김연아 씨, 어디로 모실까요?
1: 든든한 내일로요.
0: 네?
1: KB국민은행 IRP로요. 다양한 금융상품으로 수익률부터 안정성까지 더 기대되니까.
0: 제대로 가시네요.
1: 같은 연금, 다른 내일. KB국민은행 퇴직연금 IRP.
2: 원금 손실 유의, 투자 전 상품 설명서 및 약관 필독. 우리

0: 네, LG전자 유지보수 자회사 하이엠솔루텍입니다.
1: 시스템 에어컨 고정 걱정 없이 세척할 수 있나요?
0: 특허받은 LG 정품 세척 하이엠솔루텍입니다.
1: 환경까지 생각하는 세척제도 있나요?
0: 1등에게 물어보세요. 시스템 에어컨 서비스 국내 1위. 하이엠솔루텍 1544-8777

우리만의 댄스 신고식 굿모닝 웨이크업 댄스 정원범님의 사연으로 시작합니다. 젖소 키우는 30대 농부입니다. 와, 새벽에 일찍 일어나야 해서 많이 힘들었는데 요즘은 해가 일찍 떠서 조금 편하네요. 엠믹스의 별별별 신청합니다. 와, 멋있어요. 젖소 키우시는구나. 젖소 어떻게 생겼는지 궁금해요. 오늘도 파이팅입니다. 우리 정원범님의 신청곡 엠믹스의 별별별 듣고 올게요.

Good morning, wake up dance! 이어서 4040님께서 보내주신 사연이에요. 요새 살이 자꾸 쪄서 우울해서 아침 일찍 아파트 단지 뒤에서 운동을 시작했어요. 등교해야 하는 고딩이 있으니 딱 30분만 열심히 운동하며 듣습니다. 신나게 운동할 수 있게

이정현의 와 부탁드립니다. 그러셨군요. 요즘에 진짜 운동하기 너무 좋잖아요. 해도 일찍 뜨고요. 그리고 여름도 다가오고요. 우리 4040님 운동 열심히 하시고요. 이정현의 와 당연히 들려드려야죠. 신청곡 띄워드립니다.

굿모닝 웨이크업 댄스 6663님. 월요일 또 월요일이 와버렸군요. 월요일만 되면 퇴사하고 싶은 사람 혹시 저 말고 또 있으실까요? 채연의 흔들려 신청합니다. 기분 전환 시켜주세요. 이렇게 보내주셨는데요. 월요일 퇴사 욕구 넘치는 날이죠. 아, 제가 그렇다는 건 아니고요. 뭐 아무튼 6663님 신청곡 들려드릴 테니까요. 흔들리지 마시고 오늘은 일단 참아보시는 거 어떨까요? 채연의 흔들려 듣고 올게요.

아침을 깨우는 힘, 미라클 모닝러들 모여라. 운동하고 계신 분들 인증사연 남겨주세요. 번호는 샵 8910,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사진 문자 100원, 어플 콩과 KBS 플러스는 무료고요. 소개된 분들께는 커피 베이글 세트를 선물로 드립니다. 자, 그럼 미라클 운동러들 만나볼게요. 1530님께서요. 중국 벙부 출장 와서 아침마다 러닝 중입니다. 반갑습니다. 허 아나운서님 하시면서 사진까지 보내주셨는데요. 오, 출장까지 가셔서 이렇게 상쾌한 아침 함께 해주신다니 너무너무 감사드리고요. 어, 중국 벙부. 중국 벙부 어디 있는 거예요? 오, 열심히 일하시다가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러닝도 파이팅입니다. 워 아이니. 0635님. 7시 수업 아침 수영 다니는 직장인이에요. 디스크가 터진 후 이런저런 운동 다 해봤는데 수영이 제일 낫더라고요. 근데 아침에 일어나는 게 너무 힘들어요. 디스크. 아이고구구. 맞아요. 이거 진짜 운동 조심해서 하셔야 돼요. 특히 그 필라테스, 뭐 근력 운동, 헬스 이런 거 할 때 허리를 다치기 되게 쉽다고 하더라고요. 수영 너무너무 재밌을 거. 전 사실 수영을 못합니다, 여러분. 저도 수영 배워보고 싶은데 네, 열심히 잘 하고 오시고요. 우리 부지런하게 아침부터 운동하시면서 문자 보내주신 1530님 그리고 0635님께 커피 베이글 세트 보내드릴게요. 운동하시고 맛있게 드세요. 노래 띄워드리겠습니다. 엑소의 템포.

0: 평안한 하루를 위한 21세기 생활 백서. 오늘의 지침, 인생에 한 방은 없다.
1: 아휴, 정말 내가 못 살아 진짜.
2: 엄마, 집안 분위기 왜 이래? 무슨 일 있어?
1: 유원이, 너 주식해?
2: 주식? 관심은 좀 있긴 있는데 왜? 뭔데 그래?
1: 너는 절대 그런 거 하지 마. 알겠어? 아우 진짜.
2: 아 왜? 말해봐.
1: 아니 니네 아빠 그 주식의 주자도 모르는 양반이 괜히 헛바람 들어가지고 진짜 아우 속아.
2: 아니 아빠 주식해? 아니 아빠 많이 잃었대?
1: 말도 말아요. 뭐 아는 사람이 뭐 무조건 되는 종목이라고 일단 사놓기만 하면 된다고 했는데 뭘 되기는 뭐가 되지. 완전 쪽박상해 생겼어 지금.
2: 아,
1: 진짜
2: 그거 무슨 인터넷 댓글 이런 거 보고 산 거 아니야?
1: 그래 그러니까 그 댓글에서도 사람들이 그거 보고 아우 진짜 내가 말을 못하겠다 진짜. 아니 그 종목 산 사람들이 그럼 다 부자 되나? 그 사람이 그렇게 피땀 흘려서 돈 벌고 그래야지 그렇게 부자 되기가 쉽나 진짜. 왜 제대로 알지도 못하는 거 그걸 말이야. 한 기로 듣고 그걸 한 기로 흘려야지. 아유 내가 혈압 오르네 혈압 올라.
2: 아니 아빠가 왜 그러셨을까나. 그러신 분이 아닌데.
1: 넌 절대 그러면 안 된다. 너 저 주식 안 하지? 진짜 안 하지?
2: 주식 안 해 엄마. 당연하지. 나 그걸 겁나서 많이 넣지도 못해.
1: 속터져 진짜. 아침은 너 뭐 언제 나가?
2: 아 나 밥 안 먹으려고. 나 오늘부터 한 3일 굶을 거야. 이번 주에 나 중요한 약속 있어서 다이어트 해야 돼.
1: 너 엄마가 또 잔소리하기 또.
2: 아 왜?
1: 어? 야 내가 살이 그렇게 한 방에 안 빠진다고 내가 평생 관리하라 그랬지. 뭔 3일 동안 다이어트 한다고. 너 그러면 다시 도로 빠졌다가 그거 더 요요 오고 그러면 너만 힘들어.
2: 아니야 굶어서 빼는 게 제일 쉽단 말이야.
1: 아이 뭐 밥 먹고 가. 이 기껏 차려놨는데 또.
2: 아 근데 원래 살 빼려면 굶어야 돼. 아 또 왜 이렇게 무섭게 쳐다봐. 아 알았어 밥 먹고 갈게.
1: 밥 먹어요. 국도 먹고 여기 이거 반찬도 먹고 엄마 어제 새로 했는데 진짜.

0: 아이유 임수롱의 잔소리 듣고 오셨습니다. 21세기 생활백서 오늘도 박철규 아나운서 함께하고 있는데요. 아, 아침부터 너무 열심히 연기를 하셔서 엄마가 이렇게 너무 무서워요.
1: 엄마가요? 네. 아니, 엄마가 지금 많이 화가 났어요. 내가 볼 땐 큰돈 넣으셨어. 큰 거 몇 장 넣으신 것 같아.
0: 오늘의 하루 지침은 인생에 한 방은 없다 였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인생에 한 방은 있다 없다?
1: 한 방이 필요한 시대가 됐죠.
0: 한 방이 필요한 시대가 됐나요?
1: 예, 네. 뭐 그렇죠. 티끌 모아서 태산은 되지 않습니다. 라는 걸 요새 좀 느끼고 있는데 그래도
0: 요즘에
1: 뭐
0: 요즘에 또 장이
1: 주식 얘기하지 마세요.
0: 왜요? 전 좋은데.
1: 하지 마세요. 지금 체력부터 지금 힘들어 죽겠는데. 이게 근데 지금 사연이 네. 사실 저희 집이랑 좀 비슷합니다.
0: 아 진짜요? 왜요?
1: 저희 어머니께서는 절대 네네. 주식하지 말라. 적금 넣고 예금 넣고 차근차근 이렇게 벌으려고 하는 스타일이시거든요. 그래서 왜냐면 예전에 주식을 샀는데 홀라당 뭐 이거를 다 날리셨대요. 상장 폐지가 되면서.
0: 아 그러면 살짝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을 수 있어요. 네.
1: 그래서 이제 저희 아버지한테 얘기하고 저희들한테도 주식하지 말라고 했는데 네. 어머니는 안 들으시겠지만 그 어머니 빼고 단톡방이 있습니다. 저희끼리 으쌰으쌰해서 하는데 네. 최근에 단톡방은 말이 없어졌어요.
0: 또 하필이면 이럴 시기에 또 이러셨나 봐요.
1: 아 이렇게 또 대호황기에 그러니까. 왜 내가 넣은 주식만 안 되는지.
0: 아 근데 항상 그런 것 같아요. 그리고 뭐 이렇게 오를 때가 있으면 내릴 때도 있는 법이고요. 지금 막 저

0: 저처럼 좀 잘 되고 있어도
1: 지금 입이 귀에 걸렸다 귀에 걸렸어.
0: 한 번에 좀 어려워질 수 있는데 저는 한방이라기보다는 굉장히 소액 투자를 하기 때문에 그냥 용돈 벌이 정도 하는 거고요. 진짜 많이 넣어서 진짜 많이 본 친구도 있더라고요. 그럴 만큼의 배포는 없는 것 같아요. 저는 어떠세요?
1: 그러니까 이게 그러니까 포모라고 하잖아요. 네.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이 벌기 시작하는 걸 보면서 뭔가 내가 뒤처지고 있다라는 생각이 자꾸 드니까
0: 맞아.
1: 아 나도 그냥 다 모아서 한 종목에다가 올인을 해야 되나? 뭐 이런 생각도 요새 좀 하거든요.
0: 가능하세요?
1: 네?
0: 지금까지 되게 열심히 티끌 모아 태산 하셨잖아요.
1: 네.
0: 근데 한 번에
1: 티끌
0: 다
1: 모아 태산은 아니고요. 티끌 모아 티끌입니다.
0: 아 그래도 제가 알기로
1: 후 불만 날라가요.
0: 꽤 근데 직장 생활에 비해서 모으신 걸로 알고 있는데.
1: 아 프리랜서 하면서 예 열심히 네. 모았죠.
0: 아니 근데 그거를 한 번에 투자할 수 있어요?
1: 그러니까 그걸 못해서
0: 제 생각에 저희 둘 다 안 돼요.
1: 안 돼요.
0: 아니, 그러니까 예. 제가 동기인 거예요.
1: 예. 그러니까 이따가 나중에 장이나 확인해봐야겠어요.
0: 장이 조금 좋아졌으면 좋겠네요. 다이어트도 그래요. 다이어트도 좀 저는 굶어서 빼는 스타일이고요. 한 번에
1: 운동 안 하시잖아요.
0: 네, 꾸준히 잘. 네, 박철기 아나운서 꾸준히 하시는 거 있잖아요. 러닝. 네, 네.
1: 러닝도 하고 제가 스쿼시를 오래 쳤잖아요.
0: 네.
1: 근데 꾸준히 저는 운동을 하는데 꾸준히 몸무게는 우상향이에요.
0: 아, 아니, 그걸 많이
1: 반도체 주식 같아. 나는 꾸준히 우상향이야. 이렇게 떨어지진 않죠? 난 좀 하한가 좀 맞고 싶다. 네, 몸무게.
0: 그래도 많이 관리했잖아요.
1: 그 정도
0: 빼셨잖아요, 관리. 솔직히
1: 관리를 해야 네. 이게 되는 또 우리 직업이잖아요.
0: 아, 그쵸.
1: 아마 그냥 일반 회사원처럼 다녔으면
0: 네.
1: 전 이미 몸무게 세 자릿수 찍었을 거예요.
0: 저도요. 공통점이 많네요 오늘.
1: 그럼요.
0: 둘 다 어. 이제 배포가 크지 않고
1: 어.
0: 그리고 한 방을 노리지만. 용기가 없는 50기 알겠습니다.
1: 50기?
0: 자 이렇게 박철기 아나운서와 함께 얘기 나눠봤고요. 저희는 노래 같이 듣고 올게요. 최낙타의 Grab Me.

최낙타 Grab Me 들려드렸습니다. 허유원의 상쾌한 아침 함께하고 계시고요. 저는 햄디 아나운서 허유원입니다. 0908님, 저는 월요일이 너무 싫어요. 월요일마다 전체 회의가 있거든요. 오늘은 또 얼마나 많이 깨지려나. 아유, 출근하기 싫어. 아유, 회의하기 싫어. 아유, 0908님, 싫다 싫다 하면은 진짜 싫어져요. 억지로라도 좋다 좋다 해야죠. 제가 항상 듣는 얘기입니다. 저희 엄마한테. 아 진짜 저도 싫은 거 너무 많아요. 월요일 막 싫고 아침 일찍 출근하기 싫고. 근데 진짜 이게 진짜요, 사람이 그 언어가 진짜 신기한 게, 아 나 싫어 하기 싫어 하면은 진짜 뭔가 막 하기 싫은데, 억지로라도 아 좋아 나 월요일 출근 너무 좋아 나 진짜 너무 기분 좋아 너무 상쾌해 이렇게 하면은 진짜 좀 기분이 완전 다운되는 걸 방지해주는 그런 효과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같이 따라해봅시다. 0908님, 아 월요일 좋아. 월요일 너무 좋아. 이렇게 한번 외치고 출근 잘 하시고요. 아셨죠? 씩씩하게 할 수 있어요. 노래 띄워드릴게요. 비지스의 How Deep Is Your Love.

0: 글레오?
1: 네, 현대자동차의 AI 글레오입니다.
0: 새로워진 그랜저 소개해줘.
1: 대화면 디스플레이로 만나는 플레우스 커넥트와 6분할로 조절하는 스마트 비전 루프, 프리미엄 라운지 같은 편안함까지 경험해보시겠어요?
0: 또 한 번 새로워진 더 뉴 그랜저.
2: 셀레늄 의약품 셀레나제를 아시나요?
3: 세계 26개국에서 사용되는 셀레나제 말이죠.
2: 네, 셀레나제는 독일 비오신의 특허받은 제조기술로 개발된 셀레늄 의약품입니다.
3: 셀레나제는 셀레늄 결핍 질환을 위한 효과 빠른 셀레늄 의약품입니다.
2: 독일 수입 의약품 셀레나제 티퍼오라레
3: 수입원 비오신 코리아 판매원 휴원스
4: 쇼리실라

0: 공공기관 우선 구매 대상 기업 고려 기프트.
1: 팀장님, 이 제너두 복지 플랫폼을 도입하니까 회사가 너무 좋아졌습니다.
2: 김 대리, 복지 포인트로 쇼핑, 여행, 교육, 공연, 건강검진, 기념일 선물까지 다 이용하니까 직원이 행복해지니 회사도 좋아지겠지.
1: 이 제너두 사랑합니다. 검색창에 이 제너두.
3: 안녕하세요, 손현재입니다. 매트리스 한번 사려면 사실 좀 부담되잖아요. 그래서 저는 베스트슬립에서 숙면을 구독 중이에요.
4: 월 3만원대에 누리는 5성급 호텔 침대의 편안함, 베스트슬립 렌탈케어.
3: 여러분도 이제 최고의 수면을 구독하세요. 베스트슬립.

허유원의 상쾌한 아침. 허유원의 상쾌한 아침 벌써 마칠 시간이네요. 오늘 끝곡으로요. 마룬5의 Girls Like You 들으면서 인사드릴게요. 오늘도 결국 행복할 거예요.

0: 57분 교통정보입니다. 분주했던 주말을 뒤로하고 일상으로 돌아온 월요일 출근 정체가 시작됐습니다. 먼저 상습 정체구가 난 사고 소식인데요. 영동서 강릉 방향 서창 분기점 일대 주춤하다가 군포 3차로에서 추돌 사고 발생했습니다. 1, 2차로 통해서만 지나실 수 있어서 뒤로는 안산 분기점부터 6km 구간 꽉 막혀 있고요. 경부선 서울 방향 수원 부근 더디다 금토 분기점부터 반포 쪽으로도 11km 구간 길게 지체 서행합니다. 수도권 제1순환선 판교에서 일산 방향, 장수에서 송내, 또 중동 4차로에서 사고 수습 중인 부근으로 서행하고요. 반대 일산에서 판교 쪽, 계양에서 송내 쪽으로도 6km 구간 일찍부터 정체가 굳어져 있습니다. 이후 시흥과 조남, 하기 분기점 일대로도 속도 줄여 지납니다. 57분 교통정보 공인이었습니다.
1: 매일 품질 검사하는 믿을 수 있는 요소수는
2: 에드블루 블루웨일.
1: 원료 수입부터 유통까지 전부 직접 하는 믿을 수 있는 요소수는
2: 에드블루 블루웨일.
3: 매일매일 블루웨일, 요소수는 블루웨일.
4: 매일 품질 검사 요소수
3: 에드블루 블루웨일.
5: 금성 ENC.
6: 따뜻한 봄날의 햇살처럼
7: 그리운 옛 시절 추억의 노래들과 굵은 땀방울 닦아내며 나누는 인생 이야기까지 여러분의 진심 어린 모든 사연들을 사랑합니다. 매일 아침 9시 주현미의 러브레터.

0: 기러기, 토마토, 스위스, 별똥별, 트로트, 그리고 응가은. 앞으로에도 응가은, 거꾸로에도 응가은과 함께 매일 오후 2시부터 4시까지 KBS 해피 FM 응가은의 빛나는 트로트.
1: KBS 해피 FM 제2라디오입니다.

어두운 밤 함께하던 젊은 소리가 허공에 흩어져 가고 아침이 올 때까지 노래하자던 내 친구 어디로 갔나. 머물다 간 순간들, 남겨진 너의 그 목소리. 5월의 햇살 가득한 날, 우리 마음 따스하리. 이선희의 5월의 햇살 중에서.

괜찮은 하루의 시작, 우리의 아침 조경아입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의 하루를 열어드리는 저는 성우 조경아고요. 이선희의 5월의 햇살, 우리의 아침 1부 첫 곡이었습니다. 이 곡 신청해 주셨던 허승희님, 5월의 햇살이다. 감사합니다. 오늘 꼭 듣고 싶었던 곡이었어요. 또 같이 듣고 싶어 하셨던 성형국님, 가슴 뭉클하고 숙연해지는 하루네요 하고 감상 전해주셨어요. 아, 이제 이 5월의 햇살이 초여름의 기운이 가득하죠. 벌써 최성만님, 굿모닝, 행복한 아침 되세요. 행복한 출첵이요 하고 아침 인사 주셨고요. 김우님, 아침 햇살처럼 눈부신 새로운 한 주가 시작됐네요. 또 임기희님, 이번 주 버티면 3일 연휴가 있네요. 어, 맞아요. 다음 주 월요일 부처님 오신 날 대체 공휴일까지 쭉 이어지는 소중한 연휴가 이번 주 주말부터 시작이 되죠. 아마 그날 또 기다리면서 하루하루 이렇게 손꼽아 기다리고 계셨던 분들 많으실 것 같네요. 이지현님, 우아주와 함께 아침을 열어요. 안녕하세요 하고 활기차게 인사 주셨고요. 김주현님, 언니 상큼한 월요일 출첵해요. 고맙습니다. 또 5356님, 안녕하세요. 식구들 아침 준비하면서 듣고 있어요. 오늘도 파이팅 하셨어요. 아침 오늘 어떤 메뉴인가요? 아침 준비하시면서 우아주 쭉 같이 해주세요. 이렇게 사연과 신청곡 보내주세요. 문자 번호는 샵 1061,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이고요. 콩은 무료예요. 그리고 여러분의 하루 이야기를 들어보는 오늘 우리는, 이번 주 주제, 오늘 나에게 보내는 응원. 입니다. 하루하루 살아가면서 마음을 다잡아야 되는 순간들 많죠? 그럴 때 누군가 응원해주면 더 힘이 나지 않을까요? 힘이 되는 응원이 필요한 분들 지금부터 보내주세요. 오늘 나에게 보내는 응원 보내주시면 잠시 후 소개해드리고 추첨으로 커피 쿠폰도 드릴게요. 여러분은 지금 KBS 2라디오 우리의 아침 조경아입니다. 함께하고 계십니다.

같이 기뻐하고 같이 축하해요. 와글와글 우리 소식. 박춘희님, 농사 지은 지 4년 차 그동안 계속 실패만 했는데요. 지인들에게 물어보고 인터넷에서 찾아보면서 열심히 공부했거든요.

신기하게도 이제는 제법 수확이 괜찮은 것 같아요. 그래서 5월 23일에 농사 성공 기념으로 친구들을 모아 삼겹살 파티를 개최합니다. 저의 작은 성공을 축하해 주세요. 그리고 친구들아, 23일 파티 기대해! 6872님, 저의 영원한 동반자 이규윤님 생일입니다. 항상 건강하길 바랍니다. 고맙고 사랑해요. 성현관님, 오늘 저도 생일이고 손자 김시우의 네 번째 생일입니다. 저는 음력이고 손자는 양력인데 올해는 같은 날이 됐네요. 주말에 온 가족이 모여 축하했어요. 너무 행복했어요. 조영신님, 막내딸이 늦은 나이에 결혼을 했어요. 둘이 잘 사는 것 같더니 임신을 하고 출산을 앞두고 있습니다. 너무너무 행복합니다. 우리 막내의 임신과 출산 축하해 주세요.

D사운드의 Do I Need a Reason 들으셨습니다. 와글와글 우리 소식 다양한 축하 사연 전해드렸어요. 소개된 분들 중에 추첨으로 조각 케이크와 커피 받으실 분 홈페이지 공지사항에서 확인하세요. 축하하고 싶은 사연, 축하받고 싶은 사연 미리미리 보내주세요. 문자 번호는 샵 1061,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이고요. 콩은 무료예요. 방송 외의 시간에는 홈페이지 와글와글 게시판에 남겨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는 이번 주 주제, 오늘 나에게 보내는 응원입니다. 오늘 하루를 시작하는 스스로에게 필요한 응원, 보내고 싶은 응원 알려주세요. 민경희님, 좋아하는 친구랑 동해 정동진을 다녀왔어요. 너무너무 행복한 주말이었어요. 다음에 또 가고 싶어요 하셨네요. 야, 주말 동안 충전 제대로 되셨겠는데요. 일출도 보셨어요? 제 머릿속에는 정동진과 일출이 같다. 이렇게 공식화가 되어 있어가지고 항상 일출 보고 싶다. 그러면 정동진이 가장 먼저 떠오르네요. 이경님, 어제 야구 보고 왔어요. 제가 야구한 것도 아닌데 너무 피곤해요. 왜 오늘이 월요일이죠? 어떤 팀 응원하세요? 이겼나요? 그게 중요하긴 할 것 같은데. 보시면서 얼마나 몰입하셨으면 내 몸의 이 근육이 선수들의 근육처럼 막 마치 운동한 것처럼 공 볼도 잡고 치고 한 것처럼 그렇게 근육들이 막 반응을 하셨나 봐요. 전진아님, 어젠 딸이랑 영화 보러 갔는데 세상 참 좋아진 거 있죠. 영화관 의자에 거의 누워서 영화를 보는데 얼마나 신기하던지요. 딸 덕분에 별 신세계를 다 경험해봐요. 그런데 이제는 딸이 저 말고 애인이랑 영화 보러 갈 날도 오면 좋겠어요. 하고 바람을 정리해 주셨네요. 어떤 영화 보셨어요? 저도 영화 좀 보러 나가야 하는데 참 이것저것 자꾸 일정들이 생겨가지고 직접 보러 나가지는 못하네요. 아무래도 이 스트리밍으로 영화를 보고 이런 시대가 되다 보니까 극장으로 가는 발걸음들이 확실히 줄어든 것 같기는 해요. 그러다 보니까 극장들이 어떤 좀 특이한 컨셉이라고 해야 하나요? 독특한 그런 컨셉들을 극장 시설에 많이 적용을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가끔 가다가 그런 곳인지 모르고 예매를 해가지고 들어갔는데 그냥 앉아서 보는 곳이 아니라 좀 특이하게 만들어져 있네? 이런 데 보면 좀 신기하고 그렇더라고요. 6288님, 안녕하세요 경아님. 시아버지가 저번 주 목요일 뇌경색으로 쓰러지셔서 간병하러 갑니다. 평택에서 천안까지 1시간 거리인데 잠이 덜 깼는지 계속 하품만 나요. 달달 커피 한잔 주심 하루가 힘날 듯요 하셨네요. 아버님 경과는 어떠신가요? 쾌차하셨으면 좋겠고요. 특히 또 간병하시는 분 컨디션 잘 조절하셔야 하는 건 아시죠? 바닐라 라떼 쿠폰 보내드립니다. 달달하게 당도 충전하시고 잠도 깨십시오. 정순아님, 푸릇푸릇 연두연두한 이 5월도 끝을 향해 가네요 하면서 그 아쉬운 마음 노래로 신청해 주셨네요. 그 노래 같이 듣죠. 잔나비, 초록을 거머쥔 우리.

상상하면서 한번 들어볼까요? 일상 한 컷. 매일 가는 버스 정류장 근처 정겨운 가판대를 찍은 사진. 회색 먼지가 내려앉은 초록색 차양 밑으로 미닫이 유리문이 달려있다. 유리문 안쪽 좁은 공간에서 사장님은 손님을 기다리고 계시겠지. 그리고 유리문 앞에 놓여있는 잡지와 신문들. 종류별로 가지런히 쌓여있다. 바람에 날아가지 말라고 고정해놓은 끈도 눈에 띈다. 매일 지나다 보니 정이 든 건가? 요즘 잡지나 신문 보는 사람들이 없는데 잘 팔릴까? 문이 열려있는 날보다 닫혀있는 날이 더 많던데 이러다 아예 문을 닫는 건 아닐까? 괜한 걱정이 들곤 한다. 시간이 흐르고 시대가 변하면서 점차 사라지는 것들에 대해 생각하던 어느 날 아침, 가판대 잡지의 글자들을 빠르게 읽다가 사진을 찍는다. 일상 한 컷.

동물원의 변해간의 일상 한컷에 이어서 들으셨습니다. 오늘의 일상 한컷 2175님께서 보내주신 사진이었어요. 정말 생각해보니까 잡지, 신문 파는 간이 매장들 못 본 지 오래됐어요. 여러분은 보신 적 있나요? 4719님이 예전엔 지하철, 버스 정류장 등등에 많았는데 요즘 못 본 것 같아요. 그쵸? 또 신정희님도 아주 오랜 추억의 갑판데 요즘도 있나 봐요. 정겹네요. 그러니까요. 지금 못 보신 분들이 많은 것 같아요.

안희로님은 예전에는 버스 노선도 물어보고 잔돈도 바꾸고 했는데 추억의 장소네요. 아, 그러니까요. 이 오늘의 가판대 외에도 뭐 우체통이라든가

입니다. 문자 번호는 샵 1061, 샵 1061, 이미지 전송에는 100원이 듭니다. 아까 정동진 갔다 오셨다는 민경희님, 사연 읽어주셔서 감사해요. 그 전날 친구랑 과음을 해서 일출은 못 봤어요. 날씨가 시원해지면 다시 가려고요 하셨네요. 아, 뭐 바다에 뜨는 태양을 보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 마음의 태양이 뜨면 되지 않았겠습니까? 친구분과 좋은 시간 보내시면서 아주 충분히 태양을 그득 담아 오셨으리라 생각합니다. 7138님, 처음 문자 보내요. 아파서 강제 휴식 중이랍니다. 일하는 즐거움에 행복했는데 그래서 좀 우울해요. 오늘은 검사 결과 들으러 병원 가요. 항상 긴장됩니다. 언제쯤 이 상황이 나아질까요? 건강히 일하는 사람이 제일 부러워요 하셨어요. 아, 좋아하는 일 마음껏 하시려면 건강이 우선이니까요. 일단 몸을 먼저 수습하시죠. 검사 결과 괜찮기를 바라고요. 심신의 평화를 기원하며 허브티 쿠폰 보내드리겠습니다. 5720님, 오늘 새벽 출근 전 바다에 나가 운동했어요. 3.8km 수영하고 출근합니다. 바다 수영요? 심지어 출근 전에? 바다 근처에 사시나 봐요. 와, 5720님께는 뭐 일상일지 모르겠지만 이 짧은 한 문장에 와, 이거 마치 영화 같은 삶을 살고 계신다 하는 생각이 드는데요. 아, 멋지신데요. 1239님, 주말에 애견 카페에 다녀왔는데요. 아이들은 밥 준다고 강아지, 고양이 붙잡고 주는데 엄마인 저는 무서워서 들어가지도 못했어요. 아이들은 참 용감한 것 같아요 하셨네요. 혹시 1239님도 동물 귀엽긴 하지만 좀 무서워 이런 편이신가요? 제가 그렇거든요. 보기에는 귀엽고 귀여운 거 알겠는데 이상하게 처음에는 그냥 막 무섭고 해서 쉽게 다가가지 못해요. 사실 어떤 경험이 있는 것도 아닌데 저도 어릴 때부터 그랬거든요. 아이들이 용감하기도 하지만 저를 생각하면 다 그런 건 아닌 것 같긴 한데. 7527님, 고등학교 교사인데 오늘 수련회와 수학여행 가지하는 학생들 학교에서 담당하게 됐어요. 오늘 사고 없이 안전하고 즐거운 하루 보낼 수 있게 해주세요 하셨네요. 그럼 그 학생들은 혹시 따로 어떤 프로그램이 있나요? 아니면 자율학습을 하는지 모르겠네요. 오늘 하루 잘 보내시고요. 응원의 마음을 담아서 커피 쿠폰 보내드립니다. 노래 두 곡 듣고요. 오늘 나에게 보내는 응원, 여러분의 사연 만나보죠. 코나 아름다운 날들이여, 사랑스러운 눈동자여, 이어지는 곡은 윤상의 떠나자.

우리의 아침, 여러분의 오늘은 어떨까요? 오늘 우리는 하루를 시작하는 이 시간, 여러분에게 응원을 보냅니다. 김경숙님, 오래 다니던 직장을 정리하고 오후에 새로운 시작을 위한 면접을 보러 가요. 익숙했던 시간을 내려놓는 게 쉽진 않았지만 다시 용기 내어 한 걸음 나아가는 제 자신을 오늘은 꼭 응원해주고 싶어요. 이상부님, 오늘 기금 마련 김치 판매 자원봉사 가요. 날씨도 덥고 몸도 안 좋은데 김치 완판할 수 있게 응원해주세요. 또 8934님, 주말에도 오늘 있을 학부모 참여 수업 준비하느라 하루 종일 정신없이 보냈어요. 자료도 다시 보고 동선도 체크하면서 괜히 혼자 시뮬레이션까지 하고 있더라고요. 준비한 만큼만 차분하게 잘하고 오자고 오늘의 저에게 응원 보내봅니다. 오늘의 나야, 긴장하지 말고 아이들과 즐겁게 웃고 오자. 5879님, 저 오늘 울지 않기로 다짐합니다. 아들 논산 입대인데 휴학하고 붙어있는 동안 많이 싸우기도 했는데 군대 간다니 아침부터 눈물 나요. 응원해 주세요. 아, 이거 흘리지 않으실 수 있을까요? 2317님, 어제부터 목이 아프고 팔다리가 쑤시고 열감이 있는 월요일, 일단 진통제 먹고 출근 준비합니다. 경아님 응원이라면 씻은 듯이 나올 듯해서 문자 보내봐요 하셨어요. 몸살이 있으신 건가? 약도 약이지만, 그리고 응원도 드리지만 꼭 병원 들리십시오. 참여해주신 분들 감사합니다. 여러분께 파이팅! 응원을 보내며 추첨으로 커피 쿠폰 받으실 분들 명단 홈페이지 공지사항에 올려놓을게요. 샤니스가 부릅니다. I love your smile.

0: 공공기관 우선 구매 대상 기업 고려 기프트.
1: 뭐야 뭐야, 요즘 피부 비결 뭐야?
2: 세수하고 한 장 쓱 닦고 착, 간편하게 한 장 쓱 닦고 착, 하루 5분 쉽게 쓱 닦고 착.
3: 붙이는 메디힐 토너 패드 200ml 대용량으로 피부 고민 해결. 올리브영 어워즈 1등 토너 패드 쓱 닦고 착.

0: 네, LG전자 유지보수 자회사 하이엠솔루텍입니다.
1: 시스템 에어컨 고장 걱정 없이 세척할 수 있나요?
0: 특허받은 LG정품 세척 하이엠솔루텍입니다.
1: 환경까지 생각하는 세척제도 있나요?
0: 1등에게 물어보세요. 시스템 에어컨 서비스 국내 1위 하이엠솔루텍 1544-8777.
2: 셀레늄 의약품 셀레나제를 아시나요?
3: 세계 26개국에서 사용되는 셀레나제 말이죠?
2: 네, 셀레나제는 독일 비오신의 특허받은 제조기술로 개발된 셀레늄 의약품입니다.
3: 셀레나제는 셀레늄 결핍 질환을 위한 효과 빠른 셀레늄 의약품입니다.
2: 독일 수입 의약품 셀레나제 티퍼오라레.
3: 수입원 비오신 코리아, 판매원 휴원스.
4: 어, 김연아 씨, 어디로 모실까요?
5: 든든한 내일로요.
4: 네?
5: KB국민은행 IRP로요. 다양한 금융상품으로 수익률부터 안정성까지 더 기대되니까.
4: 제대로 가시네요.
5: 같은 연금, 다른 내일. KB국민은행 퇴직연금 IRP.
6: 원금 손실 유의, 투자 전 상품 설명서 및 약관 필독.
7: 모던 한방 토탈 브랜드 김소영 해밀레. 건강, 미용, 생활을 위한 허브 테라피. 코리안 테라피 김소영 해밀레.
8: 언제나 함께 KBS 이라디오.
9: 괜찮은 하루의 시작 KBS 이라디오 우리의 아침 조경합니다. 서원열 님이 우아주 첫날부터 지금까지 꾸준하게 청취하는 애청자입니다. 아침 라디오는 우아주 같은 곳이 없네요 하고 감사한 말씀을 주셨네요. 1부 꾹꾹으로 신청하신 변진섭의 새들처럼 들을게요. 잠시 후 2부에서 만나요.

0: 57분 교통정보입니다. 모두가 바쁜 출근길 급할수록 안전을 더 생각하셔야겠습니다. 서해안고속도로 목포 방향 매송에서 화성 휴게소 쪽으로 12km 구간 길게 더딘 가운데 이 사이 매봉 3차로 화물차 사고로 막혀 있고요. 서울 방향은 그 목감부터 금천까지도 길게 차가 많습니다. 부근을 지나는 영동고속도로는 강릉 쪽으로 서안산 부근 1차로가 사고로 막혀 있는데요. 뒤로 군자 분기점부터 5km 구간 처리 여파 크게 받고요. 부산 방향 경부고속도로 서울 요금소 6차로 고장난 버스 처리 구간도 살펴 지나셔야겠습니다. 더 가서 오산에서 남사 쪽으로 서울 방향은 수도권 진입해선 천안과 수원 일대 금토 분기점부터 반포까지 시 구간 진입 내내 힘겹습니다. 지금 서울시내 잠실 쪽 올림픽대로는 행주에서 영동대교 쪽으로 1시간 반은 잡으셔야겠습니다. 57분 교통정보 공인이었습니다.
1: 코니 언니 안녕하세요.
2: 이본 누나 안녕하세요.
3: 콩디 안녕하세요.
4: 이본 누님을 이렇게 라디오를 통해 다시 만나게 되어서 정말 반갑습니다.
5: 콩디 우리 곁에 돌아와줘서 고맙고 저 너무 신나요.
6: 언니 다시 만나게 돼서 매일 만나게 돼서 진짜 기뻐요.
7: 라라랜드가 나무 그늘처럼 편안함으로 오래오래 함께할 수 있게.
5: 우리 오래오래 함께해요.
8: 감동입니다. 저도 여러분과 다시 만나서 요즘 무지 행복해요. 매일 오후 4시부터 6시 이본의 라라랜드. 저는 콩디 이본입니다.
9: 안녕하세요. 셰프 에드워드 리입니다. 빨리빨리. 한국 사람들은 이 말을 입에 달고 살더군요. 하지만 바쁜 걸음을 멈추는 모습에 놀랐습니다.
10: 제가 들어드릴게요.
11: 여기 앉으세요.
9: May I help you? 모르는 사람끼리 서로 존중하고 배려하는 모습을 보며 이게 대한민국이구나 생각했습니다. 가장 빠른 나라 대한민국에는 가장 따뜻한 멈춤이 있습니다. 공익광고협의회
0: KBS 해피 FM 제2라디오입니다.

우리가 다 아는 노래, 익숙한 노래 들으면서 퀴즈 풀까요? 이 노래 다 알지? 오늘의 이 노래, 이적의 하늘을 달리다 입니다. 가수 이적 씨는 그룹 멤버로 또 솔로로 다양한 음악 활동을 펼치고 있는데요. 여기서 본격 음악 퀴즈! 다음 중 이적 씨가 멤버였던 그룹이 아닌 것은 무엇일까요? 1번 패닉, 2번 카니발, 3번 레드벨벳. 문자 번호는 샵 1061,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 콩은 무료예요. 정답과 오답 포함 모두 10분 추첨해서 커피 쿠폰 드립니다. 다음 그룹 중 이적 씨가 멤버로 활동한 적이 없는 그룹 골라주세요. 1번 패닉, 2번 카니발, 3번 레드벨벳. 음악 듣는 동안 정답 받겠습니다. 이적의 하늘을 달리다.

안녕하세요. 베스트 슬립 대표 서준원입니다. 5성급 호텔 침대의 편안함 매일 누리고 싶지 않으세요? 이제 부담 없이 월 3만원대의 베스트 슬립 Z 시리즈를 만나실 수 있습니다. 베스트 슬립 렌탈케어 서비스. 지금 바로 최고의 수면을 구독하세요. 베스트 슬립.

0: 김연아 씨, 어디로 모실까요?
1: 든든한 내일로요.
0: 네?
1: KB국민은행 IRP로요. 다양한 금융상품으로 수익률부터 안정성까지 더 기대되니까.
0: 제대로 가시네요.
1: 같은 연금, 다른 내일. KB국민은행 퇴직연금 IRP.
2: 원금 손실 유의, 투자 전 상품 설명서 및 약관 필독.
3: 괜찮은 하루의 시작. 우리의 아침 조경합니다. 이 노래 다 알지? 이적의 하늘을 달리다 들으면서 퀴즈도 풀어봤는데요. 이적 씨가 멤버로 활동한 적이 없는 그룹. 오늘의 정답 3번 레드벨벳이죠. 옛날에 시험 문제 풀 때 이런 게 함정 아니겠습니까? 없는, 아닌, 이걸 정확하게 보고 풀어야 하는데 그걸 끝까지 못 보고 풀다가 틀린 적이 한두 번이 아니라니까요. 6292님, 저 처음 들어보는 라디오인데 너무 진행 잘하시네요. 정답 3번 레드벨벳입니다. 아니, 이렇게 감사한 말씀을 그렇게 들어주시니 정말 감사합니다. 저는 늘 떨리거든요. 자주 뵐 수 있겠죠? 처음 들으신다니. 환영합니다. 6292님. 4179님. 3번 레드벨벳. 저요. 출근버스에서 졸아서 목적지 지나왔어요. 다시 돌아가는 중이요. 정신 차리고 봐요. 아이고 이런. 설마 지각을 하시는 건 아니겠죠? 마음 차분히 가라앉히시고 다시 목적지로 돌아가십시오. 0008님, 3번 레드벨벳. 이적 씨가 빨간 맛 부르는 것도 뭔가 보고 싶네요. 뭔가 빨간 맛이 약간 언더그라운드에서 이렇게 막 부르는 그런 느낌처럼 그렇게 들릴까요? 근데 굉장히 신나고 어떤 젊은 패기가 느껴지고 이럴 것 같아요. 8140님, 3번 레드벨벳. 꽉 막힌 출근길 이정님 노래 들으니 순간 하늘로 달려가면 얼마나 좋을까 기분 좋은 상상 잠깐 해봤네요. 말씀해 주시는 순간 제 머릿속에도 그 상상이 펼쳐졌어요. 이렇게 상상은 전염이 된다니까요. 정미자님, 오답 T3스. 나는 당첨을 매일매일 기다려 하고 매일매일 기다리시는 덕분에 이렇게 당첨이 되셨습니다. 방금 소개된 분들 포함 모두 10분에게 커피 쿠폰 드립니다. 콩으로 당첨된 분은 방송 중에 문자로 성함과 아이디 보내주세요. 문자 번호는 샵 1061,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이에요. 왜 시험 다 보고 나면 나중에 정답 확인하고 그러면서 문제들 다 이렇게 좀 되새김질을 해보잖아요.

그런 것처럼 패닉은 누구와 만든 그룹일까요? 김진표 씨와 만든 것이고요. 그 다음에 카니발은 김동률 씨와 이적 씨가 만든 프로젝트 그룹이었죠. 김한수님, 경아님, 미국 테네시 출장 중에 듣네요. 여기는 일요일 저녁입니다. 하셨어요. 와, 하루를 마감하시면서 우와 저 듣고 계시겠군요. 지구는 새삼 둥그네요. 정말 아침과 저녁이 이렇게 맞닿아 있고. 출장 언제까지이신가요? 그곳에서도 이렇게 들어주셔서 감사해요. 그런데 혹시 출장 많이 다니시나요? 정말 우리나라의 위상이 외국에서 정말 많이 달라졌는지, 그걸 그 변화를 확 체감하시는지 그게 궁금해서요. 출장 다 잘 다녀오세요. 9587님, 오늘 이웃집 생강 심어주려고 왔어요. 낮에 엄청 덥다는데 걱정입니다. 그래도 열심히 할랍니다. 어휴, 이제 낮은 초여름 날씨라서요. 모자, 선크림, 또 뭐가 있을까요? 각종 햇빛 차단 용품 총 동원하시길 바랍니다. 생강 잘 심으시고요. 안일원님, 아버지께서 식사를 잘 못하시고 죽도 잘 못 드셔서 금요일에 입원하셨어요. 오늘 검사 결과 나온다고 하던데 70세가 되시니 쪽쪽 말라가시는 아버지 마음이 아픕니다. 우아주에서 좋은 기 팍팍 넣어주세요 하셨어요. 아버지 혹시 올해 초에도 수술을 하셨던 걸로 기억을 하고 있는데요. 이게 쉽게 회복이 안 되시는 건지 잘 모르겠습니다. 부디 쾌차하시길 저도 같이 기원과 응원 보내겠습니다. 김나영님, 안녕하세요. 오늘도 사격훈련 하러 갑니다. 하셨어요. 사격훈련이요? 혹시 사격선수신가요? 사격선수신지? 아니면 혹시 그런 경우도 있더라고요. 우아조에는 그 자제분들이 운동하는 자녀분들을 두신 분들도 있어서 어떤지 모르겠네요. 최은희님, 라디오를 들은 지 한 달째가 되어가네요. 아침마다 들려오는 노래와 MC님의 차분한 목소리로 시작해요 하셨어요. 아, 고맙습니다. 그러면 오늘 또 좋은 노래 계속 이어가 볼까요? 슈프림스가 부릅니다. Baby Love.

슈프림스의 Baby Love 이어서 들으신 곡은 로네츠의 Be My Baby였습니다. KBS 2라디오 우리의 아침 조경합니다. 함께하고 계세요. 오승현님, 중2 딸 강원도 수련회, 중3 아들 부산으로 수학여행 가서 2박 3일 동안 자유예요. 뭘 해야 할지는 모르겠지만 그냥 마음만큼은 너무너무 신나요. 얘들아 안전하게 잘 다녀와라. 아이들에게 얘기하시는데도 뭔가 신남을 숨길 수가 없는 것 같아요. 이렇게 글자에 이렇게 여러분의 기분이 보일 때 저는 너무 뭔가 재밌기도 하고 여러분이 귀엽기도 하고 저도 같이 신나진답니다. 무엇을 하실까요? 그래도 2박 3일이면 꽤 긴 시간인데 이것저것 신나게 무엇을 하든 신나게 하실 수 있을 것 같네요. 신종진님, 1시까지 알바를 하고 샤워를 했더니 잠이 싹 달아나서 3시 넘어서 잠들었다 6시에 깨서 본업 직장에 출근했어요. 정말 피곤하네요. 조금이라도 젊을 때 시작할 걸 50 돼서 투잡 뛰려니 좀 힘드네요. 아유 힘들죠. 더군다나 1시까지 알바를 하시는 거면 이거 정말 체력적으로도 많이 힘드실 것 같습니다. 응원을 전해드리면서 지금 일단은 좀 잠을 깨셔야겠죠. 그리고 당도 충전이 되셔야 할 것 같고 아이스 초코 쿠폰 보내드립니다. 콩으로 사연 주셨는데 성함과 아이디 문자로 보내주세요. 문자 번호는 샵 1061,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이에요. 장숙자님, 요즘 잠을 잘 못 자서 아들이 운동을 하면 좋다기에 어제는 다리 운동을 많이 해서 허벅지가 너무 아파요. 저녁에도 운동 꼭 할 수 있기를 바라요 하셨어요. 이거 너무 뻐근하면 이거 다시 하기가 좀 멈

하게 되는데 운동도 잘 하시고 잠도 잘 주무시고 이 무엇이든 잠이 정말 중요한 것 같아요. 체력 잘 끌어올려 주시면 좋겠네요. 7073님 이른 아침 KTX 타고 부산에서 가는 중입니다. 서울에 가는 중입니다. 창밖으로 보이는 아침 풍경이 참 싱그럽네요. 이 시간에 바빠서 조경은이 목소리 듣기 힘든데 가끔 새벽에 이동할 때면 꼭 챙겨 듣고 있습니다. 서울까지 가는 여정에 좋은 친구가 되어주셔서 감사합니다 하셨어요. 아, 이렇게 가는 길에 꼭 찾아주시고 그래서 감사합니다. 옥정아님, 어제 너무 더워서 힘이 없어 오늘 아침 무생채에 밥 한 그릇, 시골에서 짜온 참기름, 계란후라이 두 개 넣고 쓱쓱 비벼먹고 나니 힘이 나네요. 아, 아침 메뉴로 너무 좋은데요? 아, 뭔가 상큼하기도 하고 건강에도 좋고 아 고소하고 아 여러분 아침 메뉴로 어떠세요? 무생채에 참기름, 달걀 후라이 넣어서 쓱쓱 비벼서 아우 말하는 와중에도 침이 나오는데요. 신청곡이 라디오에서 나오는 짜릿한 경험. 오늘 꼭 이 노래 듣는 시간이죠. 첫 곡은요. 3832님 경아님, 저희 장미꽃 만발했어요. 잠시 꽃멍하시라고 보내드려요. 민혜경의 그대 모습은 장미 들려주심 감사하겠습니다. 아산에서 소금쑥 하고 사연을 주셨는데요. 뭔가 아산에서 소금쑥 하고 이렇게 보내주시면 약간 편지같이 느껴져요. 이 편지 안에 사진도 넣어주셨는데 빨간 장미와 노란 장미인가요? 와 정말 예쁘다. 이 꽃잎에 그 벨벳같이 부드러운 질감 그 아시죠? 그 질감까지 느껴질 정도로 아주 가까이서 그걸 또 잘 찍어주셨어요. 오, 노래 듣는 동안 꽃멍 해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민혜경의 그대 모습은 장미

이선희님, 주말에 드라마 슬기로운 의사생활 정주행했어요. 드라마에 나온 노래 듣고 싶어서 신청해요 하셨어요. 커피 쿠폰과 함께 전해드리는 오늘 곡이 노래 두 번째 곡입니다. 조종석의 아로하.

쉬는 아침인데 월요일 아침은 왜 이리 마음이 더 분주한지 모르겠죠? 그런 분들을 응원하는 시간! 일단 일어나! 신나는 음악으로 기분 끌어올리시고 씩씩하게 시작하세요. 이 시간에 듣고 싶은 노래도 신청받습니다. 문자 번호는 샵 1061, 샵 1061,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이고요. 콩은 무료예요. 일단 일어나! 첫 곡이에요. 나미의 인디언 인형처럼.

0: 봐요. 산딸기도 찍어주신 사진에 너무 예쁘네요. 정말 오랜만에 보는데요. 예전에 산딸기 참 많이 따먹었던 것 같은데. 상큼하게 몸도 잘 챙기시고 기분 전환하시면서 오늘도 유자밭에서 파이팅 하십시오. 5848님 10년 경력 단절 드디어 탈출합니다. 오늘 첫 출근이에요. 파이팅 해주세요. 새로운 그 발걸음 응원 드립니다. 4857님 서울대공원 사막 여우입니다. 요 녀석 자는 모습 보세요 하고 사진을 보내주셨는데요. 어머, 사막 여우가 이렇게 잘 수도 있나요? 배에 드러내놓고, 여러분 그 집에서 고양이나 강아지 키우시는 분들 아시죠? 배 완전히 드러내놓고 뒤로 발라당 누워서 자는 사진. 아니, 사막 여우면 야생성이 있어서 이렇게 잘 수가 있나? 너무 속 편하게 잔다, 얘. 이렇게 자고 싶지만 월요일에 우리는 일어나야 합니다. 일단 일어나! 다음 곡은요. 설점심님 신청곡이에요. 인디고의 여름아 부탁해. 이어지는 곡은 이진학님 신청곡입니다. 레드벨벳의 빨간 맛.
1: 여름아 부탁해. 아이고.

월요일 우리의 아침 일단 일어나. 최윤경님 노래 따라 부르며 등교 전쟁 스트레스 날렸어요. 모두 파이팅 하셨네요. 기분 좋고 다행스러운 말씀. 3123님 언니 주말에 아이가 KBS 한국어 능력시험도 치고 바둑대회도 나가서 준우승하고 왔어요. 대견스럽고 그저 고마운 거 있죠. 오늘 맛있는 거라도 해줘야겠어요. 와, 영특하기도 하고 차근차근 해내는 것이 참 기특하네요. 김수현님 어제 한 달 동안 주말마다 다니던 학원이 드디어 끝났어요. 후련하기도 하고 뿌듯하기도 하네요. 한 달 동안 고생한 저에게 잘했다고 고생했다고 칭찬해주고 싶네요. 참 그렇습니다. 이 꾸준히 무언가를 해서 완수까지 해내는 것 자체가 자부심을 느끼시기에 충분한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고생하셨어요. 신창희님 경아님 제주 와서 듣고 있어요. 더 좋아요. 우아주와 함께 힐링합니다. 와, 제주 날씨는 어떤가요? 좋겠죠? 이어지는 곡들과 함께 이 제주를 보시면 제주를 더 느끼실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날씨가 더워지고 있다는 걸 실감할 수 있는 신청곡들이네요. 일단 일어나 이 곡들로 마무리할게요. 김명희님 아침부터 정말 한여름 날씨 같네요. 청소하느라 움직이니 너무 더워요. 높은 음자리에 바다에 누워.

괜찮은 하루의 시작 KBS 2라디오 우리의 아침 조경아입니다. 오늘 끝곡으로 오아시스의 Whatever 들으면서 인사드릴게요. 오늘 하루도 괜찮을 거예요. 지금까지 조경아

57분 교통정보입니다. 막바지 출근길 서신의 사고에 영향을 받는 곳들입니다. 공항 쪽 올림픽대로 구리 암사디교 앞두고 1차로에서 추돌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강동대교부터도 주춤하고요. 이전 수도권 제1순환선 구리에서 판교 쪽으로도 퇴계원 나들목부터 이 올림픽대로 사고 지점 부근인 강일 쪽으로 꽉 막힌 정체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올림픽대로는 올림픽대교부터 한강대교 쪽으로 잠실 방향 행주대교부터 한강대교 목간 5차로 고장난차 처리 구간 지나 영동대교까지 1시간 20분가량 가다서다 반복하고요. 일산 쪽 강변북로는 구리시계에서 성수대교 구간 구리 쪽 행주에서 한남대교까지도 지체 서행합니다. 고속도로 출근길 중부선 하남 쪽 오창 부근으론 2차로에서 대형 화물차 사고가 나 서청주부터 꽉 막혀 있습니다. 57분 교통정보 공인이었습니다.

0: KBS 2라디오를 소개합니다. 기운나는 아침 7시, 우리의 아침 조경합니다. 추억을 꺼내 듣는 오전 9시, 주현미의 러브레터. 정오의 활력, 낮 12시, 임백천의 백뮤직. 은빛 리듬으로 반짝이는 오후 2시, 은가은의 빛나는 트로트. 마법 같은 오후 4시, 이번에 라라랜드. 행복한 퇴근길, 저녁 6시, 스윗 드라이브 이노진입니다. 꿈을 그리는 밤 8시, 이상우의 드림팝. 하루 끝에 다정한 위로, 밤 10시, 유지원의 밤을 잊은 그대에게. 언제나 당신 곁에서 행복의 순간을 함께합니다. 음악이 좋은 방송, KBS 2라디오. 수신료의 가치, 2라디오와 함께합니다.
1: 여러분들의 야성, 여러분들 댄스 본능 제가 한번 끌어내드리겠습니다. 유로비트로 날라오는 빅재미 매일 오전 11시 박명수의 라디오쇼.
2: 사랑하기 때문에
3: KBS.
0: 잠시 후 9시에는 주현미의 러브레터를 보내드립니다. KBS 해피 FM 제2라디오입니다.